0: 들어오는 게
1: 그 지금도 좀 굉장히 많다고 그
2: 경쟁력이
1: 굉장히 높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3: 아마 대한민국 군인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아 인성도 좋고 예. 신체 건강하고 예. 인간인 아무도 없이 여기서 외로운 섬에서 바다만 바라보고 근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엄선해서 선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4: 먼저 밥 먹고.
5: How do the soldiers feel about living on Dokdo? The expedition team decided to have lunch with the soldiers. Everyone felt a bit awkward as they met for the first time.
6: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4: 네, 저 잘 먹겠습니다.
6: 밥은 제가 요리할게.
5: The ice soon broke as everyone enjoyed a delicious meal and made small talk.
4: 진짜 맛있어.
1: 솔직히 좀 힘든 보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독도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7: 이게 외로운 섬인데 진짜 멋있는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아름다운 섬을 지키면 되게 너무 맛있다.
1: 저는 이렇게 이쁠 거라고 상상 못했어요.
8: 너무 예뻐서 저 지금도 감탄하면서
9: 완전
1: 그 바닷물도 그 색깔이
8: 엄청 막죠.
1: 그 밝고 깨끗하고 그리고 그 색깔은 그렇게 이쁠 거라고 상상 못. 근데 동해가 워낙 깊잖아요, 동해.
5: Sam's the eldest of the members. The guards are like baby brothers to him, so he talked with them and expressed his respect for them.
10: So it's got to be quite a lonely place to be, but it's also something that it's an experience that very few people can actually experience. For us, being able to go to Dokdo is special. For them to be able to spend 150 days of their military service on the island, being there to preserve it and to protect it, I mean, that's got to be pretty special.
11: Get a red streak in his head.
5: We could sense the bonding friendship between the guys during lunch. They soon discovered something very special.
12: Better than my emo is doing this.
4: That's dope. That's.
1: 그냥 아까 올라왔을 때 그 우체통 봤거든요. 네. 혹시 이렇게 그
12: 진짜 편지 가요.
1: 엽서나 볼펜 같은 거
12: 써도 되는 겁니까?
13: 예, 이거 써도 돼요.
12: 감사합니다.
4: 아이고, 감사합니다.
12: 네, 하나씩 펜 여기 있습니다.
14: 누구한테 쓸 거예요?
12: 아, 그러게.
4: 엄마한테 해야지.
13: 난 네팔 보낼 거야.
12: 네팔? 그럼 비쌀 텐데.
4: 마들
13: 가잖아.
1: 난 이태원으로 보낼 거야. 와이프한테 보내야지.
12: 사랑하는 엄마한테.
5: Can they express the beauty of Dokdo in words?
15: It's like we're kids.
5: They're sending special letters from Dokdo. The members became quiet and serious as they experienced something new. One sent a letter to a loving wife, and others sent letters to their beloved mothers. Some even sent a letter to their friends.
1: That's the Itaewon freedom, baby.
15: Did you write in Korean to your mother?
12: Yes.
1: His mother's Korean.
15: No, I'm talking
4: I wrote in English. Just the top. Love you, Mom.
5: They sincerely hope they can deliver the beauty of Dokdo to their beloved ones.
1: The wind is so good.
4: That's beautiful.
12: Yeah, it's like summer. No?
4: All right, are we gonna head up?
8: Let's go up to the lighthouse.
4: Yeah. Okay. Here's. Whoa.
12: Whoa. Whoa. Whoa.
4: Who's dogs?
1: 무슨 종이인가요?
12: 강아지. 멋있다. 멋있게 생겼어.
1: 여기 무슨 그냥
16: 도에서 사는 사살기.
12: 아 진짜로?
4: 이름 뭐예요?
16: 서도요.
4: 서도 그리고. 여기 친구는
16: 천성.
4: 천성?
16: 천사.
5: The Koreans Hapsalge dogs protect Dokdo.
4: 높지 않아요, 이렇게? 돌 되게 많고.
16: 그래서
4: 와. That's the only one.
5: The members went up to the top of Dokdo.
4: The famous Dokdo lighthouse.
8: It's the most
12: 근데
5: An unmanned lighthouse was set up in 1954. But there's currently a lighthouse keeper.
4: Ah, look at that. This is beautiful.
8: This is my first time in a lighthouse.
4: I think it's mine as well. Starbase.

0: 여러분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퀴즈를 낼 거예요. 제가 OX 퀴즈고요. 네. 다섯 분이니까 먼저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1: 가위바위보.
2: 오케이, 위원.
1: 가위바위보.
0: 자, 그러면 다리오가 부전승으로 올라가고 수장과 쌤이 먼저 OX 퀴즈를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낼게요. 울릉도는 3개가 없고 5개가 많아요. 도둑이 없고 뱀이 없고 공해가 없어요. 그리고 5개가 많다는 뜻은 물이 많고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향나무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다. 자, 정답은 5. 자, 두 번째 질문할게요. 자, 울릉도와 독도 중 먼저 생긴 섬은 독도다. OX.
3: 뭐야? 내 거라고.
2: 왜 맞지? 맞을 수 있어.
0: 정답은 5. 와!
2: 그러니까 맞을 수 있어.
4: No,
5: you looked at the map.
4: Yeah. I looked at the map.
0: 세 문제 중에 수잔이 두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수잔이
2: 승
0: 올라가요.
1: 예.
0: 네.
1: 끝났어요. MVA 경
2: 끝났어. 끝났어.
0: 자, 10월 25일은 울릉도의 날이다. 5일까 X일까?
2: 10월 25일 독도의 날입니다.
0: 야, 정답은 X. 와.
4: 이거 안.
2: 아,
4: 아닌 거야.
2: 던져.

0: 두 번째 문제 나갈게요.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에 있다. O일까 X일까?
1: Yeah. Really?
2: 독도 and 울릉도 are in the East Sea.
0: 오.
1: Yeah. 좋았습니다.
0: 다음. 파비앙이 두 문제를 먼저 맞췄기 때문에 파비앙이 올라가요. 결승전은 부전승으로 올라온 다리오와 파비앙, 수잔이 앞에 나와주세요.
1: 제시타예요?
0: 네. 독도는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이다.
2: 파비앙.
1: 아, 이름이...
0: 파비앙.
2: 아, 이름이...
0: 정답은 오.
1: 아,
2: 아, 세워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1: It's fast, right?
2: It's fast.
1: Oh, it's...

0: 오징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계절은 여름이다.
1: 오징어
0: X일까?
1: X.
0: 정답 X.
2: 아.
3: 하! 아, 진짜 먼저 잡았네.
0: 울릉도는 공항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배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인천항에서도 울릉도에 가는 배를 탈 수 있다.
1: 답이야.
0: S. 정답 X.
2: 아!
3: 진짜 아픈 거 같은데?
0: 이번 울릉도 독도 퀴즈는 파비앙이 우승했습니다.

0: Guys, do you know where we're going?
1: Gyeongju. Gyeongju used to be like the
2: capital
1: of Silla.
3: Silla.
1: Which is like Silla, like during the three kingdoms of Korea. Yeah. Godzilla, exactly.
4: Wait, so
1: Godzilla.
4: Who is King Munmu?
1: He's the one who like made like the reunification like to the three kingdoms.
4: Oh, wow.
0: So he's gonna guard the East Sea, so
1: yeah.
0: He wanted the rituals to be, you know, like completed in Buddhist way.
5: The visit to Gyeongju is all the more meaningful to Susan.
6: Actually, I've been to
7: there has like a long, long history. So 6,600 BC, 700 BC. From then, it has started, you know, like, so it has a deep historical documents and those kind of, you know, like proofs and evidence, which makes sure that East Sea belongs to Korea.
5: The expedition team decided to get some help from an expert.
8: 안녕하세요.
5: Gamunsa Temple is located in the East Sea and was made during the United Silla period. As of now, the site and two three-story stone pagodas and the Geumdang, the main temple, remains.
8: 감은사란 이름은 그 이 절을 짓기 시작한 문무왕이 절을 짓지 못하고 돌아가시자 그분을 불교식으로 화장해서 저 우리 바다에 있는 문무왕 수중릉에다 묻어드리고 그 아들이 31대 신문왕이에요. 그 신문왕이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절 이름을 감은사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요 절 이름은 감은사인데 자, 이쪽 탑 쪽으로
5: The three-story stone pagodas stand proud on the vast land of the Gamunsa site.
9: This looks very old, right?
8: 이 탑이 이제 동탑입니다. 왜 이러면 저 동해 바다 쪽에 있는 탑이라서 동탑이라고 불리우는데 우리 저쪽에 저 있는 데 보면 저기가 동해 바다예요. 처음으로 글에 언급된 건 삼국사기의 동해바다라고 나왔는데 신라인들은 이미 동해바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5: The Chronicles of the Three Kingdoms is compiled by Kim Bushik and others as they were ordered to do so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ng of Goryeo Dynasty in 1145. This is the first book which clearly mentions the name East Sea as used in 59 BC.
8: 이 동해바다를 통해서 그 일본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해 바다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무왕이 이곳에다가 절을 지은 것. 네. 그 부처님의 힘으로 일본 그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절을 만들었는데 근데 신라 때는 이 대웅전을 금당이라고 불렀어요.
5: King Shinmun complied to the wishes of his father, King Munmu, who became an East Sea dragon and protected his citizens from Japanese invasion. He made something unique at the Gamunsa for his father, who became a sea dragon.
8: 자, 이곳에 이제 특별한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동쪽에다 이 구멍을 뚫은 이유가 용이 저 동해 바다에서 와서 이곳으로 드나들라고 이게 구멍을 뚫어 놓은 거. 이게 바로 용이 드나들은 용혈.
5: King Shinmun made a water passageway called Yonghyeol underneath the Gamunsa so his father, the dragon, could come and go.

0: The Korean National Maritime Museum in the port city of Busan has various exhibitions. There are important documents related to the East Sea.
1: Here.
2: Oh,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이 지구인은 1846년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인데 주로 배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서
0: The globe made by the Newton family in England back in 1846 clearly shows that the East Sea is Korean waters.
2: 아까는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일을 보셨죠? 이것은 일본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1786년에 일본의 하야시 히에시라는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이 삼국통남 여지 전도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0: Korea is colored in orange, and Ulleung-do and Dokdo are in the same color, telling everyone that they are Korean territory.
3: 일본이 우리 언제 밖에서 우리 땅
2: 일본이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때가 정확하게 대체로 노일 전쟁 그 무렵입니다. 아, 네. 그다음에 또 이쪽에 지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아시아 동부 지역 전도입니다.
0: This region, unknown to Europeans, is known as the East Sea by the Manchus.
2: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옛날에 17세기, 18세기에 동해를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생각했고 일본에가 아니라 동해로 불렸었다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4: To be honest, I actually really like the Gulf of Korea, though. Like, yeah, I think that sounds really good.
5: Kind of a cool name.
6: That sounds better, actually.
4: Yeah, that's a really cool name.
7: It should be learned in school, the Gulf of Korea, in old map
5: section.
7: Oh, really?
5: Yeah.
0: The East Sea, as well as Korea, is clearly shown on ancient world maps. But, like the fact that Japanese tried to change the names of Korean peopl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y tried to change the name of the East Sea. But the name East Sea, as recorded in history, can never be changed.

살다 보면 뭐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받잖아요. 그렇게 어두운 시기가 찾아오는데 그럴 때 은을 닦아내면 다시 찬란하게 빛나듯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 작품을 보고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작은 위로와 나도 다시 반짝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살았었는데요. 할머니께서는 정화한복이라는 한복집을 운영하셨습니다. 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집에는 자개로 만들어진 옷장과 화장대 등이 있었고요. 옷장에는 고운 노리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한국 전통 문양의 아름다움도 배워가며 손으로 만드는 걸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는데요.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항상 제 내면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에서 주얼리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작고 반짝이는 보석들을 만지면서 금속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금속 조형을 공부하였는데요. 대학생 때 만들었던 장신구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작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주 5일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는 오카치마치에 있는 작업실에 나가서 작업을 이어왔었는데요. 제가 내성적이다 보니 일본에서 이제 동료들과 회식을 하러 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롱차를 마시면서 동료들을 관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맥주 한 잔도 마시지 못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실까라는 게 궁금해져서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언가를 채우기보다는 자신의 힘든 마음이나 그런 고단한 생각들을 비워내기 위해서 마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은잔 작품은 투각 기법을 활용해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언가를 채우기보다는 그날의 고단함과 힘든 마음을 비워내기 위해서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첫 개인전은 제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께 자랑스러운 손녀딸이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 이름으로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면 한국 전통 문양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선보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난국죽이라고 하죠. 매와 난초, 국화, 대나무를 모티브로 한 것도 있었고 오야시나 포도, 복숭아, 소나무 같은 작품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만들었던 모든 모티브들은 차로 끓여 마실 수 있거나 술로 담궈 마실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대한제국 황실의 후손인 이해선 사진가님의 손주분이 개인전에 방문해 주셨고 오야 은잔을 구매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황실 유품으로 갖고 계시던 오얏 금잔은 한국 역사박물관에 기증하시고 제사 때는 제가 만든 오얏 은잔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뜻깊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재성 작업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그 잠재성, 분명히 존재하는 잠재성,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사유에서 시작된 작업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홀로 지켜온 중심, 그리고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스스로를 믿고 그 중심을 지켜낸 사람들이 언젠가 피어낼 그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작품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잠재성 시리즈에서는 아직은 완전히 피어나지 않은 듯한 하지만 이제 곧 피어남을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꽃의 형상을 한 작품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자연물에서 영감을 얻는 것처럼 저 또한 자연스럽게 모티브가 꽃에 비슷한 형상이 되게 된 것 같은데요. 어떠한 꽃을 보고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꽃을 보면서 영감을 받은 대로 제가 해석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사이즈별로 작품이 나뉘는데요. 15cm 작품 같은 경우는 작품명이 잠재성이고요. 30cm 작품 같은 경우는 잠재성 공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성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형상화하고 싶어서 사이즈별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잠재성 공명 같은 경우에는 역동성이라든지 사선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방향성,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으로 배열을 한 작품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빛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잠재성 시리즈에는 전부 중심에 큐빅을 세팅하였는데요. 유리 안에 은 조각을 놔둔 이유는 유리가 보호막이기도 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찰의 창 같은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으로 만든 작품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산화를 하다 보니까 유리구 안에 은 조각을 놔두면서 그 놓인 공간에서 유리구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기에 호흡하며 천천히 색이 물들어가는 것을 계획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품에 도금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살아 숨쉬는 그런 예술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은이 공기 중에 산화해서 검게 변화하지만 다시 정성스럽게 닦으면 본래의 빛을 되찾거든요. 저에게 은의 산화는 빛을 잃어가는 퇴색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가장 솔직하게 받아들여서 아름답게 변화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살아 숨쉬는 예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품에는 의도적으로 도금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만든 잠재성 작품은 유리구 속 안에 있는 은의 조각들이 공기와 호흡하며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색을 입어갑니다. 이러한 점이 매력적이어서 저는 의도적으로 도금을 하지 않고 은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전시를 개최한 갤러리는 화이트스톤 갤러리입니다. 이번에 전시를 했을 때 오프닝 리셉션에 제가 참가를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습니다. 주얼리 작가야? 주얼리 디자이너야? 금속 조금 작가야?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 분께서는 제 작품들을 쭉 보시더니 작가님, 제 잠재성과 가장 닮아있는 작품은 이 작품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작품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은 처음에 찬란하게 눈부시게 빛나지만 공기 중에 검게 산화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변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정직하게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굉장히 매력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은을 주 재료로 작업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수행자처럼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작가이고 싶습니다.

0: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촬영하게 됐고요.
1: The picture that he took on the morning his viewfinder cracked has placed first in competition.
2: 나 최우수상이래.
3: 저는 캠핑장 갔을 때 그거?
2: 어.
1: Now he can pay off back rent and maybe even make his professional debut. That night, while saving an additional high-resolution version of his picture to submit to the competition, he hears something strange. He looks around the studio, but doesn't see anything. It's only Woojung who woke up to go to the bathroom. When he turns back, though, the photo he has saved has disappeared. It isn't anywhere in his computer. It has been erased.
2: 야, 우정아.
1: His competition win might get canceled.
2: 의자가도 너가 만졌어?
1: Just then, he sees his winning photo again.
2: 이따.
1: Was he just mistaken?
2: 아니, 왜...
1: But this time, he sees pictures he did not take.
2: 또...
1: Someone has taken pictures
2: 씨,
1: of him. Did someone sneak into his studio? Actually, since Uno bought the camera, he has been suffering from nightmares.
2: 네, 좋습니다. 화면
1: he 보시고, shakes off 보시고, his unease 하나, 하나, and gets back 둘. To work. After the shoot, he checks the photos. Oh no, they're out of focus.
2: 아이씨.
3: 판매자한테 연락은 해봤어?
2: 아, 어쩐지 싸다고 했어.
1: It seems that the camera is malfunctioning. Uno just managed to lure the seller out by arranging another second-hand transaction as bait.
4: 얼마 전에 저한테 카메라 파셨죠?
1: He catches the guy red-handed on the spot.
2: 저기요.
1: 전화. The man's response is quite strange.
2: 뭐라세요?
1: He's terrified and is going blind in one eye.
2: 제가 진짜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괜찮을 거라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뭔데? 뭔 뭐길래 지금 나한테 카메라 넘겼다는 건데요? 예?
5: 뭐 다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주위가 나타나는 거요?
1: In his face, Uno has seen him before.
4: 죄송한데 소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1: The couple from the nearby campsite. He explains that the girlfriend went missing that night, and because she kept appearing in his dreams, he ended up selling off her camera. Uno leaves the camera there and leaves. Oh, what is this? The camera is back in his studio. And Woojung seems strange off somehow.
3: 말도 없이 가면 어떡해.
1: What? Here Woojung is again. Why is the camera back with Uno? A mystery that begins with the used camera. It is the movie Focus.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It is the first feature-length film from the director. He says it all started with a dream.
6: 어젯밤에서 뭐 동료분들이 현실과 좀 사이에서 별다른 매력하는 시기가 있는 것이 다 있더라고요. 그 잘못된 일들을 보면서 연습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또 꿈을 꿨는데 저녁에서 좀 떨어져서 이제 막 손을 꼬자꼬자가 자전거를 태워낼 때 하나 이제 케이블 같은 거 근데 하필이면 케이블이 어떤 분 이렇게 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감고 있어서 그, 내가 그 케이블을 그 사람을 위해서 모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버스를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1: Eun-ho is a photographer who gets caught up in a strange predicament after buying a used camera. But there is something suspicious about this character also.
6: 이 친구한테 너무 마음이 가지는 않게끔 조금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자친구를 야라고 뭐 욕을 좀 한다든가 호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고 이 사진에 대한 엄청난 자기가 자신감을 갖고 있는 친구구나 얘는 확고하게 믿고 맞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는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1: Actress Cho Hye-jung plays the role of Woo-jung, the girlfriend who stays by Uno's side as he experiences strange events.
7: 우정이 연기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지? 나한테 알아보고 하고 나를 모함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9년 동안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만큼 사랑하니까 사랑이 나한테 중심에 있으니까 다 안고 계속 가려고 하는 것 같고
1: It is striking how an everyday object, a camera, becomes the starting point for bizarre events and horror.
6: 카메라를 뭔가 매개로 활용해서 하는 거, 공포의 장치로 쓰는 것들 꽤 많이 있지만 물리적인 장치로 쓰인다는 것보다 인물의 죄책감을 활용해서 심리적인 어떤 공황감이라든가 죄책감들을 카메라에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1: Actor Lee Seok-hyung plays the role of Jung-seok, a mysterious figure holding the secret to the case.
8: 이 영화에 귀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연기 귀신이 되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저의 연기로 어떤 영혼 그런 걸 집어넣은 작품이 바로 포커스입니다.
1: A mystery horror that sparks curiosity. This is the movie Focus. K's story highlights this character in focus.
9: 지금 뭔데, 뭐길래 지금 나한테 카메라 넘겼다는 건데요? 예?
5: 다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1: After he buys a used camera, he gets embroiled in a strange situation. Photographer Eun-ho, actor An Dong-gu, who left a mark in previous roles, delivered a passionate performance. He vividly portrayed not only the emotion of terror, but also a yearning for success.
6: 물리적인 선택도 내 선택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서
1: Watch to see what his ambitions bring about. A mystery horror with a fresh sensibility. This was the movie Focus.

바꾸러 가자 공연은 전통 예술을 평생 동안 지켜오신 최고 명인 선생님부터 그리고 젊은 세대의 전승자까지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한국 무형유산의 정수를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0: 이번 굿보러 가자 부산 공연은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기념해서 하나라는 주제로 궁중, 민속, 그리고 공동체 등의 7가지 테마로 구성해서 공연을 선보입니다.
1: 분향 헌자구에 하늘을 우러러 독축을 하는디 이 충문조화를 위알 있겠느냐. 3일을 제 지내고 하단장 중에 잠관시여 풍세를 살피더니 바람을 얻은 후여 멀리 불고

우리 판소리는 1인 창무 극입니다. 1인 드라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사람이 수십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웃기기도 하고 또 화나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고 그래서 1인 창무 극 판소리를 들으면 모든 이치와 삼강 오륜이 담겨 있지만은 또 그걸 내가 이해하고 새기면서 들어보면은 인간이 배워야 할 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도 우리 판소리가 세계의 으뜸가는 전통음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에는 다양한 그 선조들이 지켜온 그런 정서와 마음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희 전통 예술에 다 고스란히 녹여져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연과 함께 보여드리면서 세계인들과 그 마음과 시간을 같이 깊은 울림으로 전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0: 내 학충은 부산 지방의 무형유산으로 동네 지방의 토속춤입니다. 지금은 도시화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 인산동 일대에 뻘밭이 돼가지고 학이 많이 서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동네 지방에 있는 옛날 한량들이 더 보니까 학이 노는 것을 보고 결국 어떤 분이 도포를 입고 학 모양을 그 춤을 추었다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거 괜찮네. 이래서 동네 학춤이 유래가 됐다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 즐거운 시간 되시고 여보게 예.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줄판 한번 벌려보자꾸나.
2: 조심 말씀.
1: 올라오긴 올라왔네만은 저기까지 건너가기가 천리가.

0: 저기요 지척이 천리로다.
1: 그렇지.
2: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잘 건너가면 대주가 용코.
1: 아 그렇지.
2: 못 건너가면 제주가 매주가 되는 판이다.
1: 응.
2: 출장단 동궁 쳐놓고 건너가는데.
1: 헐씨구나.
2: 이것이 창이 어렵구나. 동궁이구나. 헐씨구.

우리나라 줄타기의 특징은 관객과 소통을 한다. 뭐 소리라든가 대화를 해가면서 풍자와 해악이 담아있는 그런 연희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객들과 거의 소통을 하면서 줄을 타요. 그게 좀 외국 줄과 우리나라 줄에 좀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그 모든 것이 발전할 수가 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뭐 우리 전통을 잊으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더 좀 사랑해 주시고 더 세계 만방으로 퍼쳐서 우리 것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거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0: Five.
1: Game.
0: Action.
1: Action.
2: Action.
3: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류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 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류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류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류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류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류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복원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류.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류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Let's go, Simply K-pop. Hello, everyone. I'm your Simply K-pop MC, Gravity's Alan.
1: 네, 저는 여러분의 MC, Gravity 원진입니다.
0: All right, Wonjin. We've worn outfits such as core.
1: 맞죠?
0: We've practically tried every summer trend.
1: 아, 알다 맞아요. 오늘은 바로 토마토 코어잖아요.
0: That's right.
1: 어때요, 여러분? 조금 약간 토마토처럼 청량한 모습이 좀 있는 것 같나요? 좋습니다. 아주 멋쟁이 토마토로
0: That's
1: 오늘 한번 변신해
0: right.
1: 봤습니다.
0: 네, 제가 오늘 일일 토마토스 하겠습니다. 원진.
1: 오케이. Okay.
0: All right. Looks like everyone is enjoying it. We'll keep the tomato vibe going and fill today's show with sweet and tangy energy.
1: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랜만에 한번 파이팅 한번 외치고 가죠.
0: All right.
1: 멋쟁이 토마토.
0: 파이팅!
1: 아, 좋습니다.
0: All right. Ready for the first performance that's about to brighten up your afternoon?
1: 좋습니다. 뮤직 스타트!
2: 아, 나 왜 주비 다운?

0: So you know it's summer break these days. Mm? What's the first thing that summer vacation?
1: 아, 무조건 수영장이죠. 아하. 저는 이 여름 방학만 되면은 부모님이랑 수영장을 꼭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0: 오, 너무 좋겠네요. Just like those memories, summer break is full of moments you'll treasure for a long time.
1: 맞습니다. 이제 만나볼 분들도 그러니까 오랫도록 이렇게 기억에 남을 특별한 순간을 선물해 줄 것 같습니다.
0: Well, I can't wait. Shall we meet them right now?
1: 네, 각기 다른 매력으로 무대를 빛낼 솔로 아티스트 분들입니다. 한 분씩 만나볼게요. 뮤직 스타트!

0: 아, 형.
1: 아, 왜?
0: 형은 여름 방학 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2: For me, it's gotta be a summer homework assignments. Especially keeping a diary. Uh-huh. I remember I always end up writing the day before school started.
0: 아 맞죠. 이 날짜랑 이런 거 막 날씨 찾아보느라 에,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2: Yeah. Me too. When you look back at those diaries later, they always make you smile, isn't that right?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일기장에 꼭 남기고 싶은 무대들입니다.
2: Yes, performances you'll remember for a long time. Let's go check them out. Music start.

0: Simply K-pop, it's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artist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then bring out today's guests?
1: 네, 한계 없는 올라운더, 원팩트 분들입니다. Welcome! Wow, wow, wow, wow!
0: Come on in!
1: 아, 워킹까지 정말 yes. 올라운더입니다.
0: Alright, 반갑습니다, 여러분.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원팩트입니다.
1: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You So Hot 앨범 소개와 함께 곡 소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 이번 디지털, 두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 튠두이는 You So Hot과 What's Your Name 두 곡으로 수록되어 있고요. 원팩트만의 청량곡으로 돌아왔습니다.
4: Oh. Yeah, our title song You So Hot combines Wonpak's fresh energy to the DJ core sound. The song is about meeting someone for the first time, trying to flirt on him, saying You So Hot. Hope you like it.
0: Oh yes, you're so hot, Teg.
4: Thank you.
0: Yeah, we also watched your music video and it was overflowing with youthful energy.
1: 맞습니다. 이 안무도 청춘, 자유로움 그 자체였는데요. Mm-hmm. 그래서 말인데 오늘 포인트 안무도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5: 네, 저희 You So Hot은 제목 그대로 이렇게 바지춤을 한번 잡았다가 uh-huh. 골반을 흔들면서 손을 듭니다.
0: 어허.
5: 그러면서 이제 흔들면서
0: 오케이.
1: 오케이.
0: 오케이, 오케이.
5: 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0: 어허.
5: 네. 아이스 유. 네.
1: 좋습니다. 그럼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5: 네, 좋습니다.
1: 좋아요. 좋습니다.
0: Alright.
1: 자리로 와주시고요. 오케이, 한번 같이 핫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0: 오늘. 네, 준비되셨다면 뮤직 큐!

0: 좋았습니다. 아, 좀 같이 핫해진 것 같나요? 오, 굉장히 머리가 핫하신데요? 아,
1: 감사합니다.
0: 저희는 의상이 오늘 좀 핫한 것 같아요, 그렇죠?
1: Yes.
0: 좋습니다.
1: Very hot, very hot, very suitable for the summer season.
0: 네, 이렇게 또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1: Sounds good.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0: Hi.
2: Yes, hi. I am Gisela and I'm from Spain. I'm such a huge fan. I actually saw you guys in Berlin and it was amazing. And I'm really happy to see you all together again.
1: Yes, 네, 스페인에서 온 지젤라입니다. We heard you prepare something special for One Pack today.
2: Yeah, today I'm wearing a makeup look and an outfit inspired by your latest comeback. I use neon green tones for the eyeshadow and also for the top as a reference to the single cover. And I also went for a sun-kissed look with freckles and a beige jacket and a beige skirt.
1: Okay.
2: Inspired by the concept pictures.
1: Slay queen.
2: I hope you like it and I hope it captures the vibe well.
3: 어떻습니까, 멤버분들?
1: Oh, you're so hot!
2: Thank you, you too!
1: The song is about you. All right, Gisela, we heard you have a special request for One Pact.
2: Yeah, could you show us a cute egg?
1: Oh, yes, very good request.
0: 귀여운 애교를 또 보여줄 수 있을까 하시는데 토마토처럼 상큼하게 어떻게 애교 한 번씩 가볼까요?
4: 네, 한 명씩 한번 가볼까요?
0: 좋습니다, 좋습니다.
5: 그럼 제일 잘하는 종호 형 마지막으로 하고
6: 아, 저 이렇게 가요. 순서대로 갑시다. 순서대로
0: 가요.
4: 오케이.
6: You first.
4: 나부터 하라고?
6: Yeah, you first.
0: Let's go.
4: 카메라 보고 하나, 둘, 셋. You so hot.
0: 오케이,
4: 넥스트. 하나, 둘, 셋. 멋쟁이 토마토.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So cute.
0: 가볼까요,
4: 토마토? 토마토. 오케이, 하나, 둘, 셋.
7: 앙.
0: 아,
1: 오케이, 오케이.
0: 좋습니다,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오호, 씩씩합니다. 좋습니다, 가볼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1: 우후! All right.
0: 좋습니다.
1: Gisela, what did you think?
2: It was super cute. I'm melting. So cute.
6: Thank you.
0: You're so kind. Okay.
1: All right, Gisela. We heard you have lots of questions for One Pack today, so why don't we go through them one by one?
2: Yep. What's your favorite part of today's outfit?
1: 네, 오늘 각자 의상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뭘까요?
8: 저는 이 라이더 자켓이 굉장히 좋습니다.
1: 오호.
0: Yes, okay.
1: the rider jacket.
0: Yeah. 또 계실까요?
9: 저는 약간 이렇게 올 블랙으로 맞춘 게 약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 오. Yeah, you look like a model. Yeah. All black outfit. Uh-huh. Anyone
0: 좋습니다.
1: else?
10: I like my iced out pants.
1: Iced out.
10: Dripping the ice. I did it myself, you know what I mean?
9: 핑크 자켓이 포인트 아닌가요? 네? 핑크 자켓이 포인트 아니에요?
10: 아니에요.
0: 바지라고. 굉장히 반짝반짝거려요. 굉장히 좋습니다.
1: Alright, then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2: Yes, if you had to describe your fashion style in just one word, what would it be? And also, whose fashion style is the most different from yours?
1: 네, 본인의 패션 취향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그리고 본인과 가장 패션 취향이 다른 멤버는 누군지 또 궁금합니다.
0: 오, 좋습니다.
11: For me, I have to say my style is definitely comfortable. I wear very baggy kind of street look. And I'd say the member that I have the most different style with is probably Seungmin. Because Seungmin wears very dandy, like very clean look, and I'm a little bit more baggy and comfortable, so
1: okay.
11: It's probably a lot different.
1: Yeah, you guys are very different right now, too.
11: Yeah.
0: 또 계실까요?
12: 저는 약간 꾸안꾸?
0: 꾸안꾸?
4: 꾸안꾸!
12: 네.
4: 좋죠.
12: 네.
4: 꾸안꾸?
12: 네. 약간 그... 엔하트나 이제 친구들이 잠깐 나올래 했을 때 이제 되게 꾸안꾸 느낌으로 나갔는데 이제 다들 이제 반하는 그런 느낌.
1: 오케이.
0: 아, 그런 세계관이 있는 거군요.
12: 자, 웃지 마세요.
0: 좋습니다.
12: 누가 다른지까지요?
0: 그럴까요? 해볼까요?
12: 종우 형 아닐까요? 종우 형.
0: 어떤데요?
12: 종우 형은 좀 댄디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네, 저랑은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아까 성민 씨께서 지목 나가셨는데 성민 씨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9: 저는 난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약간 반대되는 사람은 누군지는 확실히 알 것 같은데
0: 어떤 분이세요?
9: 저는 태그.
0: 오. 왜 태그 님이 좀 어떤 스타일이세요?
7: 저는 약간 섹시하고. 오. 성민이 형은 조금 덜 섹시한.
0: 덜 섹시한.
9: 네, 맞습니다.
0: 인정까지 또 해 주셨습니다.
1: All right, great.
0: 좋습니다.
1: Let's hear the next question.
2: Yeah, what's the oldest fashion item in your wardrobe?
1: 네, 본인 옷장에 있는 패션 아이템 중 가장 오래된 아이템은 뭘까요?
7: I used to collect some bandanas before.
1: Some what?
7: Bandanas.
1: Bandanas.
7: Yeah, but not anymore.
1: Not anymore.
7: Yeah.
1: Bandana. Bandana를 써주셨네요. 대박.
11: You sound like you said bananas.
7: Yeah. Also bananas in my robe too.
0: 제가 바나나로 들어가지고 옷장에 바나나가 왜 있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 태기 씨에게 바나나 봐.
0: 아, 그랬나 봐요. 바나나 반했나 봐.
6: 잘 해주셔야죠.
0: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8: 저는 연습할 때 입는 추리닝이 제일 오래된 것 같은데.
0: 얼마나 됐어요?
8: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 와, wow, six years. 네. Sweatpants.
0: 아직 그거를 입고 계시는 거예요?
8: 사실 잘 안 입긴 하는데.
0: 잘 안 입긴
1: 하는데. 거리는 있죠.
8: 네, 있긴 있는데 뭔가 그 연습생 때부터 그 추억이 좀 담겨 있는.
0: 있죠. 맞아요. 네,
8: 그런 옷이어가지고.
0: 그런 거 있어요.
8: 네.
1: Yeah, it's for the memory's sake. He doesn't wear it right now, but yeah, it's for the memes.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9: 저도 있어요.
0: 어떤 거 있죠?
9: 저는 잠옷인데 그 잠옷 바지가 있거든요.
0: 네.
9: 제가 중학생 때부터 입었는데.
0: 네.
9: 지금은 제가 키가 커서 네. 입으면 한 반바지가 되고
0: 와. 그 정도까지 크셨다고요?
9: 네, 오래 입었어요.
0: 오.
1: So he's had a pajama pants ever since he was in the middle school and because he had a growth spurt, the pants is like very short on him right now.
0: 네.
1: All right, last question, please.
2: Is there any fashion style you've always wanted to try someday?
1: 언젠가는 꼭 해 보고 싶은 패션 스타일 있나요?
9: 저 있습니다.
0: 어떤 게 있죠?
9: 저는 저랑 멤버들이랑 다 같이 갸루 스타일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갸루 스타일.
6: 왜 이런 거 환호 잘하는 거지?
9: 보고 싶지, 보고 싶지.
0: 애매모호합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6: 저희 잘할 수 있습니다.
12: 하면 네, 하죠.
6: 언제든지. 야,
12: 네. 야, 할 수 있다.
0: 오케이, 또 계실까요? 또?
11: 좋아요.
0: 또 해보고 싶은 스타일이 있으실까요?

0: Hey, Wonjin. Uh-huh. Summer always make you want to roll down the window and go for a drive, doesn't it?
1: 아, 그럼요.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많죠. 그럴 때 빠질 수 없는 게 또 바로 좋은 음악 아니겠습니까?
0: Exactly. The right song can completely change the mood. What do you listen to usually, Wonjin?
1: 아, 저는 무조건 이 신나는 댄스곡이죠. 네, 형은요?
0: I like to listen to some emotional songs while taking in the summer scenery.
1: 오호, 그거 좋은 것 같은데요. Yes. 그럼 오늘 마지막 무대에서는 이 두 가지 매력을 한번 섞어볼까요?
0: Sounds good. First up, BB Girls with their fresh and lively energy.
1: 네, 여러분의 감성을 가득 채워줄 시아 이보람 씨의 무대까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Let's go, Simply K-pop! Everyone, it'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1: 네, 오늘 이렇게 또 멋쟁이 토마토와 함께한 Simply K-pop 모두 즐거우셨나요? 좋습니다.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전 세계 팬 여러분들과 현장에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Simply K-pop, we'll be saying good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Vibrant K-pop performances.
1: Bye.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Make it make it hot and make it make it hot. 뿅뿅 하다 뿅뿅 hot.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다다리. Yes, 다리. 다다리, 다다리, 다다리.
0: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Korea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방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에버 있는 통로? 매체,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칙딱 이렇게 해서 그냥 칙딱으로 불려요. 계절에 따라서는 생칡이 좋기는 더 향이 더 진해요. 근데 이제 건칡을 샀을 때는 조금 향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럼요. 우리 남편하고 동네 분들하고 같이 산에 가서 캐는 건 캔다고 해요. 갖고 내려오기가 엄청 힘들어요. 내려와서 씻는 것도 집에서 씻을 수 없어서 저기 개울에서 아예 씻어갖고 그리고 지고 오고 그랬어요. 그럼요. 암칡과 수칡. 음료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거의가 수칡이에요. 싹으로 다 녹말이 다 저거 영양분이 다 증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는 칡이 대체적으로 써요. 근데 50년 이상 된 칡이라야 암수가 구분이 돼요. 몸에 고운 거는 암칡일 수도 있지만 거의가 음료로 많이 나가고 이제 50년 이상 되고 그런 걸 골라서 암칡을 골라서 녹말을 빼고 음료에나 이 닭에나 이런 데 써먹는데 암수 상관없어요. 맛이 좀 틀려요. 맛이. 가을에 11월부터 4월까지 캐거든요. 그 여름에 되면은 칡이 좀더 써지고 가을에 캔 칡은 좀 단맛이 더 나요. 엄나무하고 황기, 대추, 마늘 이렇게 넣고 있어요. 녹두, 깐녹두랑 렌틸콩과 감자. 찹쌀, 백목이버섯, 능이버섯 이렇게 있어요. 감자가 들어감으로써 더 구수한 맛이 나요. 육수는 이제 이 나무하고 건더기, 칡, 황기를 먼저 넣고 삶아야 돼요. 육수 끓여놨다 하면은 닭을 넣으시고 감자 넣으시고 마늘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찹쌀을 불려놔야 돼요. 불려놓은 거를 삼배부작에 넣어서 넣고 이 버섯은 닭 위에다가 얹어요. 얹어놓고 물 넣고 그래서는 압력솥에 담그고 30분 끓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찹쌀을 먼저 불려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30분 불려두시면 돼요.

삼베 주머니에다 넣어서 하시면 더 좋아요. 꽉 조이면 밥이 되고요. 살짝 조이면 죽, 걸쭉한 죽이 돼요. 닭 가슴에다가 이 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자도 넣고 능이버섯, 백목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소금도 네, 조금 이렇게 티스푼 하나거든요. 이렇게 넣으시고 다지면 돼요. 센 불로 25분 두시고 5분은 약불로 두시면 돼요.

0: 내게 나책 말아서 허리에 메고 그냥 뛰어가면 달감달감.
1: 여로 막달려. 쫙 명이촌. 거기 진짜 옛날에는 요 마차길만 있었잖아요. 비포장에다가. 저기는 차도 못 써. 저 달에 넝쿨 우거진 그 산골이었어요. 이제 엄마가 이제 가을 되면 밀을 농사 지어갖고 빠요. 그러면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으셨어요. 그래갖고 찐빵 해주고. 응? 그리고 이제 쑥버무리. 아까 말씀하신 시부님 나무 버무리 그런 거그 기억이 나서 그걸 되살려서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송화사 앞에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그 닭고기 먹고 싶어갖고 키워서 먹어보자 하면서 이제 축사를 지면서 닭을 같이 키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병아리를 한 50마리 사다 키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서 잡아달래요. 놀러 와갖고 그래서 그럼 먹고 싶은 거 잡아오시라고 붙잡아 그거 삶아주다 보니까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45년을 식당을 해왔으니까 너무 힘들고 나도 내 시간 좀 갖고 싶다 그래갖고 쉬게 된 거예요. 음식에 가냐 보니까 이제 기술센터 직원들이 여기 오고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음식에 관심 있다 보니까 뭐 도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도를 거의 뭐 진짜 한 달에 두 번은 꼭 다녔거든요. 센터 소장님이 우리 제천에는 한약이 유명하니까 한약재를 놓고 이 보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갖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음식인데 그 생각이 나갖고 이제 떡 송편도 하게 됐고 이제 뭐 다식도 하게 됐고 전도 부쳐보고 이제 치계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도에서도 그럼 제천으로 치교를 하자. 우리 산에는 치가 엄청 많죠. 제천 지역에는 치가 널려 너무 치 때문에 골치잖아요. 근데

저 녹말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엄마가 뭐 그때 당시에는 칡을 아버지가 캐다 놓은 게 있으니 해주신 적이 있어요. 집에서 기르던 약병아리 그거 잡아가지고 제일 흔한 게 논두렁 밭두렁에서 캘수 있는 게 칡이거든요. 그냥 그래 칡뿌리 캐다가 그냥 넣고 삶아주신 거예요. 봄에서 여름과는 이 시절에 기운이 제일 없다고 그때 좀 해주시더라고요. 왜 여름 이때냐? 밭에 가면 묵밭에 칡뿌리가 가는 게 많이 자라요. 그건 이제 엄마가 키울 수 있는 거는 그 뽑아내는 거 가능한 칡 그거 갖다 해주셨어요. 그때는 칡뿌리가 크지 않으니까 그때 쓴맛은 없고 그냥 향긋한 맛이 난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육수를 먼저 한 2시간 동안 푹 끓여 놓으면은 약초가 많이 우러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넣고 바로 30분 하면은 약초에서 물이 다안 우러나요. 그래서 미리 약초를 우려내는 거예요. 음식은 정답이 없어요. 근데 렌틸콩을 제가 넣어서 죽을 써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넣어도 괜찮겠다 해갖고 넣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가피지, 고추지, 고기 먹고 느끼한데 그 상큼한 거 먹으면은 겉절이랑 그 장아찌의 짭조름한 맛 그게 좀 입을 감해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가서 좀 가르쳐 줘도 뭐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또 거부하는 데도 있고 그래. 네, 동네에서 다 같이 철렵할 때다 나오죠, 뭐 다. 동네 분들 다몇 시까지 뭐 마을 냇가로 오세요 하면은 다 나오시는 거죠. 거기다 속 걸고 했고 이랬어요. 지금은 해놓고 오라래도 안 와요. 저는 조금 그 쌉싸름한 맛이 난다? 그거가 칡의 맛이라고 봐요.

그냥 시골에서는 옛날에 편하게 했어요. 환기닭이라 그래고 뭐 환기백숙이라 그래고 이렇게 불렀어요. 주재료는 닭하고 환기하고 두 가지죠.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이 환기를 많이 재배를 했어요. 저희 동네는 뭐 인삼을 구경도 못하는 동네라 인삼을 넣지 않고 그냥 환기가 흔하니 환기 넣고 집에 있는 재료 그냥 그대로 넣어서 했던 것 같아요. 부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때를 이으려고, 한 끼를 이으려고 들어가는 게 우리가 쌀 종류예요. 곡류 종류죠, 곡류. 근데 곡류가 그냥 맵쌀보다는 우리가 찹쌀을 넣어서 죽을 끓이니 맛있으니까 찹쌀이 들어갔고, 옛날에는 아픈 사람들이 차조를 가지고 조당수라고 끓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으면 여름에 훨씬 더 몸이 보호할 것이다 해가지고 넣어서 드셨던 것 같아요. 녹두를 넣으면 훨씬 더 닭의 비린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없어지고, 녹두를 넣어보면 훨씬 더 구수한 맛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깐녹두가 없고, 옛날에는 이 녹두를 불려가지고 팥돌이라는 돌에다 놓고 갈았어요. 그 넓은 돌에 항상 또 동그란 돌이 하나가 거기 있었어요. 돌 위에다 이걸 놓고 돌로다가 막 문질러서 갈았어요. 닭이 좀 커야지 뼈에서 우러나오는 맛도 조금 깊은 맛이 있고요. 살도 쫄깃하고 맛있어요. 여름에 많이 해 먹죠. 온 식구들이 다 한번 여름에 뭐, 이렇게 저희가 보양식을 다른 걸로는 안해 먹었거든요. 집에 기르던 닭도, 네, 이렇게 잡아서 그냥 한번 식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둘러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서 환기닭 해 먹는 거는 그렇게 환기가 좋은 걸막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씻고 막 이러고 나면 이렇게 부서지고 뭐 이런 거 그냥 막 이렇게 널어서 말린 거 그런 거 그냥 똘똘 뭉쳐서 그냥 하나씩 넣고 그 먼저 손 밑에다가 아주 하나 뭉쳐서 이렇게 깔아 놓고 그 위에다가 닭 이런 넣고 이래가지고서는 불 떼서 그래서 삶았지. 우리 식구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는 우리 형제가 9남매에다가 네, 그 전에 뭐 일꾼도 둘씩 있었고 막.

식구가 뭐 엄청 많아서 뭐 한 5마리, 6마리 잡아서 이렇게 큰 저기 가마솥 같은 데 끓였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이렇게 건지가, 지금 우리가 국물 먹듯이 건지가 많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국물이 흥건한 데다가 뭐 닭다리 하나 뭐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죽을 많이 해가지고 죽도 그 옆에다가 한 주걱씩 떠주고 그랬던 것 같아. 네. 그 옛날엔 상도 남자들이나 상에서 먹고, 예, 그냥 바닥에서 쭉 앉아서 먹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다 자리에 앉으셔서 다 드셔면 우리도 같이 먹었지. 그래서 안 오시면 참고 있었어 했죠. 여름에 먹으니까 풋고추도 찍어 먹고, 애들은 또 풋고추 못 먹으니까 뭐 오이도 찍어 먹고, 네, 그런 거 그렇게 찍어 먹으면서, 예, 네, 먹었죠. 향기가 길게 땅속에 깊이 있으니까 땅의 기운을 여기 가득 담아가지고 있어서 땅의 기운 때문에 길을 돋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름에 땀 많이 나고 할때 먹었던 것 같고,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환기를 끓여놓고 환기물을 그냥, 네, 드시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찹쌀 녹두는 먼저 씻어서 담궈놓고, 환기가 먼저 가마솥에서 설설설설 끓으면, 여기에다가 닭의 뱃속에다가 다 늘고 넣고, 닭의 다리를 요렇게 오므려서,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처음에 엎어놓지 않아요. 덕을 다 요렇게 놓는 거는 요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안에 찰 밥이 잘 되라고. 네, 그렇게 해서 쭉 놓고는 그냥 끓이죠. 끓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었겠다 싶으면 닭을 한번 요렇게 제껴서, 네, 놓고 한번 끓입니다. 옛날엔 다 이렇게 실로 묶었어요. 지금은 여기를 마디를 보고 한번 잘라서 요 사이를 끼우면 됩니다. 예, 끓는데 넣어주면 여기에 있는 모든 맛이라든지 이게 바로 응고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용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린다 이럴 때는 찬물서부터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 끓기만 하면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끓으면 은근한 불에서 은은히 끓여줘야지 여기에 맛이 그냥 그대로 우러나지. 너무 계속 끓으면 여기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환기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누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 땔감도 되게 아껴 썼잖아요. 그래서 이 환기백숙을 해먹는다 이러면 싹 씻어서 찬물에 먼저 이렇게 담궈서 저녁에 먹을 거면은 한 낮에쯤 이렇게 찬물에 담궈놔요. 담궈놔서 놓으면 이게 찬물에서 그냥 좀 우러났잖아요. 그러면 불을 켜고 불을 떼서 이게 끓어나면 바로 닭 위에다 얹어서 끓였어요. 눈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국물, 물 색깔이 노르스름하게 우러났고요. 이게 그리고 바짝 말랐던 게 불어서 훨씬 더 굵어졌죠. 그러면 녹두는 먼저 이렇게 씻어서 여기다 담글게요. 이렇게 담궈서, 이건 녹두는 좀 불어야지 돼요. 차돕쌀하고 찹쌀은, 네, 같이 이렇게 씻어서, 네, 차돕쌀은 떠서 하면서 이렇게 건드려줘야지 가라앉지. 그러지 않으면 다 떠서서. 이것도 녹두만큼 오랫동안 불리진 않아도 살짝 불려야 돼요. 넣고, 옛날엔 이렇게 넣고, 이게 불어날 때까지 이렇게 그냥 담궈 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불 켜서. 이렇게 뚜껑 덮어서 끓여야지 잘 우러나요. 이렇게 뚜껑 다 덮어서 이렇게. 기름 덩어리는 자 이렇게 해서 다 떼어내고요. 또 안에도 여기 뼈와 뼈 사이에 핏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닭은 끓이면 닭비린내가 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닭비린내는 요 닭뼈 사이에 피 덩어리가 있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피덩어리 요런 거를, 네, 깨끗이, 네,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고, 요걸 흐르는 물에 잘다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요 꼬리도 요렇게 좀 잘라내고,
너무 많이 넣으면 뭐 밥이 안 익어서 한 3분의 한 이 정도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숟가락으로 먼저 자, 쌀 넣고 이거 불린 녹두 넣고 또 쌀 넣고 마늘도 뱃속에다 좀 넣고 대추도 네, 한두 개 넣고 닭의 관절을 이렇게 보고는 이 칼을 가지고 끝으로 이렇게 잘라서

옛날에는 이렇게 뭐몇 분을 삶아요 이렇게 시간 조정 절대 안 했어요. 한창 끓이다가 열어보고 내 찔러보고 아, 다 지금 뜯어 먹을 만하네 이러면 내 불을 껐어요. 요즘은 뭐 보통 닭이 1kg짜리 닭이다 이러면 30분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옆으로 김이 나고 끓으면 반드시 불을 줄여줘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센 불에서 끓으면 물만 줄어들고 닭이 속 깊이까지 잘 익지가 않아요. 뼈가 말려져야 돼요. 뼈가 쑥 나와야지. 예. 네. 그래야지 다 익었지. 그냥 뼈가 마디에 붙어서 잘안 빠진다 이러면 네, 살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고향은 여기서 조금 떨어진 단양군 내포면 고향리 현대시멘트 있는 데예요. 현대시멘트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 동네 못 살고 온 거예요. 제천으로. 부모님들은 농사하셨어요. 저희는 아주 대농이었어요. 상일꾼, 중일꾼, 애들일꾼 이렇게 일꾼이 몇씩 있어서 큰 농사를 환기 많이 해서 이렇게 둥그리를 크게 해놓고 그 환기 팔아서 테레비 사준다고 그러고 그러셨어요. 그전에 네, 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50 돼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우다 보니 저를 지도했던 그 교수님이 간판을 하나 걸으라고 이렇게 자그만하게 아주 초라한 간판을 향토음식개발연구원 걸고 부엌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제가 요리 학원을 하면서 네, 바쁘게 살았죠. 13년도에 명인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엄마가 음식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어려서 먹어봤던 음식 명 그대로, 네. 또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 하는 방법 이제 그대로 이거를 저희가 글로 꼭 남기고 싶어서 시적인 감각으로, 네. 조금 음식도 조금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올 연초에 조금 시도를 하다가 요즘 식어서 잠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초시장에서 구입하고요. 재료는 그냥 그대로고요. 닭은 집에서 기르던 닭하고 요즘 닭하고가 이제 조금 또 맛이 다를 거고요. 글쎄 끓이는 거겠죠. 너무 오래 끓여서 저게 푹 물러도 살이 맛이 없고요. 또 물 잡는 것도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엄마는 막 물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식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도 맛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집에서 끓여보면 물을 너무 많이 잡아도 그렇고 그냥 적당히 잡아서 그래. 저가 이제 음식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천에 환기백숙 해가지고 제천에 오면 꼭 환기백숙을 와서 먹어볼 수 있는 환기백숙을 우리 개발하면 할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개인의 상품, 제 제품을 행정에서 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돼요. 이 개인이 자기 개인을 가지고는 너무 힘들어요. 환기에 대한 효능, 이건 어떻게 먹으면 좋고, 어떻게 해서 좋고, 이런 거를 자꾸 홍보하면서 이게 자리를 잡도록 좀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전 제일 커요. 제천 가면 다른 데서 먹어보는 환기백숙과는 다르다는 상품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환기백숙은 건강이 게 제일 첫째에 꼽는 음식이라고 내가 볼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몸이 허약해졌을 때 먹는 환기백숙. 네, 그렇게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첫째 사람의 건강하고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 A fresh summer day.
1: 돌 진검다리길. 야, 참 게 지금 계절은 정말 지금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0: Embracing this warmth and excitement, I'm thinking of taking a light stroll around the village. Along the Chulangcheong stream, where millions of roses create a spectacular sight, a place where you can feel happiness filled with the scent of flowers amidst your weary daily life, this is Chulanggu-seol. The vibrant roses seem to soothe my heart in their own special ways.
1: Yeah, 꼭 멀리 떠나야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버스나 기차 혹은 비행기를 타고요. 그런데 요즘은 내 주변 가까운 곳, 잘 몰랐던 곳 혹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천천히 둘러보는 것도 꽤 좋은 여행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중랑구에 위안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곳들로부터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Chungnam-gu in June, filled with fresh greenery and little moments of happiness found in between. Now, let's take a moment to escape from the bustling daily life and immerse in subtle memories. At times, the old shops that have always been there feel like a part of the everyday scenery along the paths we take. I visit a space that has become a part of the town's landscape.
1: 야, 여기는 그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자주 보던 옛날 사진관 같은데. 야, 너무 반갑네요. 이 간판부터 입구까지 아, 너무 정감이 갑니다. 야. 실례하겠습니다.
2: 아, 네.
1: 안녕하세요. 예.
2: 반갑습니다.
1: 아, 예, 예. 아유, 예.
2: 아유, 많이 뵙던 얼굴이십니다.
1: 아, 알아보시겠어요?
2: 아, 그럼요.
1: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 네. 여기 제가 딱 봐도 정말 네. 오래된 사진관 같아갖고 네. 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2: 아, 이거 고맙습니다. 아,
1: 여기서 이 사진관 운영하신 지 한 얼마나 되셨어요?
2: 지금 42년째 하고 있습니다.
1: 42년이요?
2: 네.
1: 야.
2: 이 자리에서만 그냥 42년 하고 있습니다.
1: 야, 대단하시네요.
2: 아닙니다.
1: 네. 그래, 오래된 사진관인 네. 만큼 네. 제가 믿고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2: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그래서 믿고 네. 오늘 저도 사진을 좀 한 장 찍을 수 있을까 해서.
2: 아, 그럼요.
1: 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1: 네, 아, 알겠습니다.
0: It's a must that I tidy up myself before a photo shoot.
1: 아, 맞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거울 보면서 네. 이렇게 머리도 좀 만지고 네. 어, 여권 사진도 그렇고 여권 사진 보면은 이제 또 이게 귀도 잘 나와야 되고.
2: 요즘에는 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마하고 눈썹이 잘.
1: 아, 이마하고 눈썹이 잘 중요합니까? 아, 제가.
0: A photo studio with a 42-year-old history. Wow, feeling a bit nervous.
2: 엄마, 네, 좋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웃는 듯하게 살짝 미소. 아, 이가 보이면 안 되고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하나, 네, 미소 조금 더 진하게. 네, 네 하나, 둘,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1: 예, 예. 네.
0: Taking photos at the local studio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fills my heart for some reason.
1: 그 사실 예전만 해도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였어요. 어디 여행 가면 꼭 사진을 남겨라.
2: 그렇죠.
1: 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2: 네, 맞습니다. 네. 추억은 10년, 사진은 100년 그랬습니다.
1: 네, 그래갖고 네. 제가 그 얘기를 까먹지 않고.
2: 아, 네.
1: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2: 아이고, 고맙습니다.
1: 네, 제가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네. 참 사진이 소중하고 네.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1: 예, 네, 아, 고맙습니다. 오래된 만큼 이 마을의 역사와 가족의 역사가 이 사진관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1: 아, 그래서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게 네, 네. 가족들의 사진인 것 같은데.
2: 네, 그렇습니다.
1: 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2: 아, 네. 네. 이 동네 성화봉송을 했었거든요.
1: 네.
2: 구주자로. 그래서 그때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인데 그때 내 친구 기념으로.
1: 야, 88올림픽 기억납니다. 그때 성화봉송 하신 거죠?
2: 네.
0: A place where he has poured his youth, a cherished place that holds the lives and memories of owner Nam Tae-suk and his family over the past 42 years.
1: 항상 저는 뭐 이제 저희 공간 이제 집에 가면은 한 번씩 추억 되새기면서 보게 되는데 앨범을 네. 요즘은 이런 환경 보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너무 다 디지털화돼갖고 핸드폰으로 이제 휴대폰으로 다 사진 찍으니까요. 예전만 해도 저희 이제 필름 사진 찍을 때만 해도 뭐 24방, 뭐 36방,
2: 그렇죠.
1: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네. 필름을 항상 이제 맡길 때도 이제 그 필름 보면서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쳐갖고
2: 네,
1: 이렇게
2: 네, 네, 맞습니다.
1: 그 기다리면서 막 설레는 그렇죠. 거 많이 느꼈었거든요.
2: 지금은 이제 그 디지털로 갔으니까는 추억이 별로 없을 거고
1: 네.
2: 옛날에는 앨범에서 필름을 사진 찍어서 필름 맡겨서 찾아서 또 앨범 정리하고 네. 그런 게 추억이거든요.
1: 맞아요.
2: 근데 앞으로는 진짜 젊은 사람들은 네. 추억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마음이
1: 그게 아쉬워요.
0: Mr. Nam has kept every single camera he has used thus far.
1: 필름 넣고 예 아 이런 거 많이 찍었죠. 이렇게 갖고 이렇게 찍습니다. 하나 둘 네, 셋 안 하고 항상 둘에 찍더라고요. 항상
0: It conjures up memories from that time like a beautiful panorama. It's the well-worn cameras, the old space, and the owner that have captured countless precious moments, allowing many to hold on to their memories for years to come.
1: 그러니까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그 당시에 참 획기적으로 연출하신
2: 이제 필터를 사용해서
1: 네, 여기 이 배경은 약간 포커스 날려주셔서
2: 그렇죠, 네.
1: 빛발에 빛을 네, 번지는 네. 효과로
2: 이런 거는 또 네. 이제 포커스 확 퍼지게끔
1: 네.
2: 번짐 효과 또 여러 가지는 효과
1: 이야
2: 그 당시, 약간 그 당시 유행했던 거가
1: 약간 이 어떤 여행 스케치 자켓 사진 같은 예
2: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1: 오,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어떻게 연출하는 건가요?
2: 이것도 이제 그 필터를 이용해가지고 네. 삼각 필터에서 세 분류로 나눠서 찍힌.
1: 네, 야.
0: Though many of the nearby photo studios have faded away over the years, the owner hopes to remain a lasting presence for those who have shared those memories.
1: 중랑구의 먹자 거리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오래된 가게들이 많습니다.
0: With lingering emotions, I take slow steps forward again. Though it seems like a familiar sight we see every day, the unique charms and expressions of each neighborhood start to reveal themselves if we pay a little more attention.
1: 야, 예전에 제가 중랑구 여기 상봉에 왔을 때는 이런 대형 마트나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건물이 없었었어요. 와, 많이 변했네요. 이런 고층 빌딩 사이로 특이한 간판의 이름에 서점이 있네요. 저는 그 저희 아내랑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작은 책방, 서점들을 항상 눈여겨보고 항상 들어가 보곤 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0: Let's take a moment for a while in a place that resonates with my heart.
1: 향긋한 커피 냄새도 나고요. 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실례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우연히 이렇게 보는데 여기 조그마한 서점이 책방이 있어요. 근데 또 제목이 또 특이해서 바람길이라 그래서 네, 정말 밖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네. 바람 타고서 왔어요.
3: 바람 났습니다. 네. 제가 바람하고 길을 좋아해서 저희 여행지 판매하는
1: 아, 그러세요?
3: 여행 서점이거든요.
0: This must be the essence of what makes a neighborhood stroll so delightful.
4: 원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한 18년 정도 했었어요.
1: 네.
4: 그리고서 회사를 그냥 그만두고

0: 해가지고 1년 정도 세계여행을 배낭을 메고 여행을 다녔거든요. 여행을 좀 좋아해서. 그래서 여행을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여행책을 판매하는 여행서점을 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람하고 길이었어요. 여행하고 다 맞는.
1: 그래서.
0: 네. 그래서 바람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또 찾아보면 바람길이라는 뜻이 골목 사이사이로 바람이 다니면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1: 네네.
0: 그래서 이 공간이 문화를 순환시켜주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급작스럽게 훅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2: 그러니까 이게 골목골목이 바람에 따라서 타고 왔습니다.
0: 네.
2: 그러면 지금 이 서점 책방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겸 지금 여행 작가로서 활동하고 계신 거죠?
0: 그렇죠. 여행 책도 쓰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책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출판사도 같이 하고 있고.
2: 아, 그렇죠. 뒤에 보니까 아주 여러 나라의 그 여행 책들이 많이 있어요.
0: 네네.
2: 근데 이 동네에서 이 책방 서점을 하시니까 이 중랑구에 관련된 책도 있지 않을까?
0: 그렇죠. 근데 너무 잘 맞추신 것 같은데.
2: 아, 네.
0: 네. 제가 이쪽에서 서점을 한 지 지금 8년 정도 되고, 중랑구에 산 지가 한 40년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서점을 오랫동안 했으면 중랑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나누는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는 이 중랑이라는 책이 그 책입니다.
2: 있네요.
0: 네. 진짜. 이 책 잠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그림이 백꽃이에요. 중랑구의 꽃이 백꽃이거든요.
2: 아, 대표할 만한.
0: 네, 그래서 상징물이 백꽃이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있는 게 목차인데 책에 저희가 한 23곳 정도를 소개한 건데,
2: 네.
0: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딱 보시면 어린 왕자의 보화배? 그래서 모자 속에 뱀 들어있는 거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중랑구도 이렇게 잘 모르는 곳들이 많이 있다. 야. 이런 의미를 담아서 표지를 만든 그런 책입니다.
2: 이야. 다 의미가 있네요.
0: 그렇죠. 네.
2: 와, 그럼 이거, 우리 사장님.
0: 아, 네, 맞습니다.
2: 직접 글. 네. 이야.
0: 네. 여기가 상봉터미널하고 망우역이 요 근처 저희 서점이랑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2: 네.
0: 근데 상봉터미널은 얼마 전에 문을 닫았거든요.
2: 제가 지금 여기 올 때 보니까.
0: 네.
2: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0: 네, 네.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고, 하지만 거기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또 망우역하고 상봉역은 그 부상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이 상봉터미널과 망우역의 완벽한 세대 교체예요.
2: 네.
0: 그래서 이만큼 이쪽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또 수용하기 위한 다른 것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곳이 저희 중랑구라고 생각합니다.
2: 아, 그렇군요.
0: 네.
2: 살은 찌라고 있지 빠지라고 있지는 않은가 보다. 아, 나이살이 참 무섭습니다.
3: Understanding the value of what is forgotten and fading,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memories and documentation, artist Park Soo-hyun continues to encapsulate the past and present of Jungnang. Though I wish to remember all the landscapes I've encountered in Jungnang, knowing that some will inevitably fade from my memory, I choose to preserve them in this way. I asked her to join me for a brief stroll through the neighborhood. First, I made my way to Sangbong Terminal, a place that has shared a long journey with the residents of Jungnang, but is now no longer in operation and soon to disappear.
0: 실은 제가 이제 고3 올라갈 때였던 것 같아요.
2: 네.
0: 근데 너무 어느 날인가 학교 문학까지 갔는데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서 뒤를 돌아 나와서 상봉터미널로 처음 와서 여기서 버스를 타고 춘천에 갔어요.
2: 혼자서요?
0: 네. 겨울방학 때. 그래서 춘천에 가서 그 고3 올라간 그 나이 이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꽁꽁 얼어붙은 공지천을 봤었거든요.
2: 네.
0: 그게 저한테 있었던 첫 일탈이에요.
2: 네.
0: 그게 그렇게 해서 시작된 혼자만의 여행이 지금까지도 여행을 다 좋게 만드는 저한테 기억이 남는 것 같고, 그래서 상봉터미널은 저한테 약간 자유? 무언가 할 수 있다? 내지는 좀 편안함?
2: 네.
0: 그런 걸 저한테 주는 것 같아요.
3: A place filled with personal memories, Sangbong Terminal, after 38 years of history, is now on the verge of becoming a distant memory.
2: 저는 사라지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어 갖고 다행인 것 같고.
0: 네.
2: 나중에 여기 오셔 바뀌어진 모습을 봤을 때 그분들한테 여기가 예전에 상봉터미널이 있었던 자리야.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어갖고.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 군대 가셨던 강원도 쪽에서 군대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쪽에서 버스를 많이 타셨으니까 네. 아마 이제 없어졌던 소식을 들으셨을 때 좀 아, 옛날 생각도 많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2: 여기가 이 터미널이 아, 제가 알기로는 여기 동네 주민분들의 교통의 요지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실은 이 동네가 교통이 굉장히 좋아요. 네. 여기 터미널도 있고 뭐 지하철역도 있고 많지만 실은 따지고 보면 조선시대 때도 여기가 교통의 요지였어요. 왜냐하면 여기 강원도 쪽으로 부임 나가거나 하시는 관리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이랑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네. 그다음에 인사를 하고 헤어져서 이제 부임지로 가는 곳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실은 그때 조선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지금도 똑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와, 그렇군요.
3: The terminal once had an average of over 20,000 passengers per day. May this place, steeped in the lives and memories of others, be remembered for years to come. As times change, places and buildings inevitably undergo drastic overhauls. Despite the changes, I stopped by this place, known by the locals to still retain the town's long-lasting charm. Stepping out on the opposite side of Mangu Station, I came across a serene alleyway and single-story homes, quite different from the towering skyscrapers. Let's have a moment to soak in the village's calmness and relaxed vibe. Two distinct landscapes divided by a single station, it illustrates how the boundary between past and present intertwines and thrives.
2: 여기 참 옛날 집들이 많이 밀집돼 있네요. 이 골목길은.
0: 그렇죠. 네. 아까 걸어오시면서 지금 쭉 보신 것처럼 네. 좀 아까 보셨던 그런 고층 건물들이 있는 거를 역을 사이에 두고 여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2: 네.
0: 저는 이 길을 걷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고향이라면 고향이랄까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바깥에는 약간 되게 상업적인 도시라면 여기는 네. 사람 사는 동네, 잠잘 수 있는 곳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2: 여기 저희 이제 여기 앞에 보이는 게 또 학교가 있어요.
0: 네네.
2: 그래서 아이들 목소리도 들리고 참 정감이 가는 그런 골목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0: 근데 아. 골목길을 이렇게 걷다가 보면은 네. 그 집의 주인들의 성격들이 보이거든요.
2: 네네.
0: 그래서 보면은 어느 집에는 굉장히 옛날 차인데 관리가 너무 잘 돼 있는 차가 이렇게 놓여 있는 집이 있어요.
2: 네.
0: 아, 이 집 주인은 굉장히 꼼꼼하신 성격인가 보다. 좀 걷다 보면 오토바이 같은 것도 보이는데 아, 이분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근데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아파트는 다 똑같으니까 어떤 단지를 걷더라도 어떤 성격을 느낄 수 없는데
2: 네.
0: 단독주택이나 골목들은 그런 그 집주인의 성격이 다 드러나는 공간이어서
2: 맞습니다.
0: 걷기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2: 특히 이게 여기 집들 보니까 문득문득 빨랫감들이 빨랫줄은 아니지만 빨래를 이렇게 넣는 모습들이 좀 간간히 보여서
0: 네.
2: 저런 취향이시구나.
0: 아, 옷을
2: 가지고 옷 보고서도
3: It's a warm alley filled with the unique expressions of each home, colorful and fun imaginations in a familiar place. Perhaps that's the true beauty of exploring alleyways. And if you feel tired while walking,
2: 약간 녹여갖고 일부러 진짜 쭈쭈구멍 맛이다 이거 오리지널.
3: You can stop and take a break anywhere. The sights from today and this refreshing taste will surely remain in my memory for a long time.
2: 그리고 저희가 골목길도 둘러보고 출출해질 타이밍에
0: 네.
2: 좋은 향이 어디서 나오는데
0: 네. 예. 바로 이곳입니다.
2: 이곳입니까?
0: 네, 지금 여기 끓고 있는 거 보이실까요?
2: 네네네. 오.
0: 여기는 국밥집입니다.
2: 이거 국밥집이에요?
0: 네, 근데 국밥집인데 장사를 4시서부터 시작하시는 그런 집입니다.
2: 와, 벌써 이 사골 우린 육수향이 확 나면서
0: 그쵸.
2: 옛날 정서와 이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0: 네,
2: 와.
0: 여기 앞.
3: Traces of time woven throughout every corner. This place, a long-time gathering spot for Chungnang residents to build memories, is now run by the son, continuing the legacy of his mother, the original owner. The owner has been lovingly maintaining the space for the past 10 years, ever since his mother suddenly fell ill and could no longer run the business. Above all, he has a deep desire to preserve this place as a space of memories for the customers who have visited since his mother's time.
2: Sir님, 정말 빨리 맛보고 싶었는데.
1: 아, 예, 예.
2: 아니 여기 이 가게 식당 영업 시간이 오후 4시부터예요. 아, 이유가 예. 있습니까?
1: 아무래도 매일 도축하는 고기 받아다가 장사를 해야 되니까 뭐 지방 여기저기서 올라오긴 하는데 근래에는 한평에서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다. 기왕이면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는 좋은 고기야.
2: 이야, 손님들 고객님들한테 정말 신선한 고기를 드리고 아, 싶어 갖고 예. 이제 걷다 보니까 예, 예. 먹자골목이라고 써여 있는데.
1: 아, 예, 예.
2: 예전에도 여기 먹자골목 돼 있었었나요?
1: 아마 아주 오래전에는 여기가 이제 그 개천자리여가지고 네, 그거 메꾸고 이제 공사하면서부터 조금씩 상권이 형성됐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0: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가 상봉시장이라고 되어 네. 있었고 그때는 네. 이제 하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2: 여기가 하천이 흐르던 곳이에요?
0: 네. 요 앞쪽으로 하천이 쭉 흐르고 그 양쪽으로 네. 시장이 쭉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참기름 짜는 집도 있고 과일 가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다 이거를 메우고 그다음에 길을 만든 다음에 음식점들이 맞아요.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죠.
2: 네.
1: 맞아요.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저도 옛날 아,
2: 네.
1: 얘기들이라서 아마 역 들어오고 나서 망우역, 상봉역 그리고 뭐 이마트 생기고 그리고 나서 좀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0: 네. 요즘
1: 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고기가 네. 막 도착했고
2: 아 맞다 오늘 도착한 고기로 아, 해서 네. 예, 한 맞습니다. 거니까.
3: Originally a spot serving ugaji gukbap made from simmering bone broth, it now also offers fresh beef sashimi and tatar. Finally, it's time for a bite. Oh my goodness! There's a reason why people have loved this place for so long.
2: 장사를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 이 동네를 쭉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1: 네네.
2: 오래된 것들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거 보시면 좀 서운하기도 하시고 마음이 좀 짠하실 네네. 것 같아요.
1: 네, 물론 그렇기도 하죠. 손님들도 항상 그렇잖아요. 뭐 영원한 손님도 없고
2: 네.
1: 그리고 손님들이 또 새로 오셔야지 저희도 계속해서 유지해서 장사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상봉동이라는 도시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창 변화하고 있는 곳이라서요. 여기서 예전 것과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조화롭게 이루면서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봐요. 사람도 그렇고 도시도 그런 것 같아요.
2: 어떤 이 오래된 가게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는 그 동네 분들한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그죠. 처음엔 저는 여기 혼자 왔었고 그다음에 결혼한 후에는 신랑이랑 같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가는 떡볶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결혼한 제 친구들은 자기 아이들이랑 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게라는 곳에 본인들의 DNA를 조금씩 심어놓는 것 같아요.
2: 네.
0: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오래된 가게라고 하는 거는 나와 같은 모습? 위자 내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기억되는 곳처럼 나도 남한테 그곳을 소개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 같은 분들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1: 있어요. 아, 제가 감사합니다.
2: 네, 저도 감사한 게 네. 오늘 이 맛봤잖아요.
1: 네.
2: 이 맛의 기억을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오래도록 남아서 또 다시 이 동네를 찾으러 올 것 같습니다.
1: 아,
2: 네, 아유.
3: With spaces and people like this, where we appreciate each other's presence and visits, I believe it's what makes life truly meaningful, allowing us to gather the strength to keep moving forward each day.
2: 아, 여기 또 이 동네 거리를 걷다 보면 잘 들어보시면 여기 미싱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아, 이 동네 분들이 이 미싱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이 없다고 예. 그래서 보니까 아, 여기가 이 봉제 거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야, 여기 되게 오래된 섬유 공장, 봉제 공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2층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
3: Chungnam-gu, home to a significant number of sewing companies in Seoul. It also has a notable share of the sewing industry within the district. In the 70s and 80s, during a time when the sewing industry thrived on exports, tasks that are now automated were once done by hand, reflecting the sweat and effort of many in the sewing community.
4: 때만 해도 집에 가정용 미식기가 있어갖고 네, 미식기 갖고 있는 집안은 자산들이 많았어요.
3: I think I'll chat a bit more with the owner here.
2: 또 과거에 이 공장을 운영하실 때 또 호황기가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5: 아, 그럼요.
2: 지금하고 그때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5: 지금하고 하면 아무래도 인원이 없죠. 그리고 젊으신 분이 없고 네. 그때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거의 50대, 60대. 그러니까 능률이 그만큼 떨어지죠. 네.
2: 한창 호황기 장사 잘 되셨을 때는 직원 몇 명을 거느리시고 딱 이렇게
5: 그때 당시에는 한 4, 50명? 와. 40명 넘게 네. 그런 식으로 야. 많이 할 때는 그러죠. 근데 이게 이동률이 많아요.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뭐 주위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직률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저희는 꾸준히 해왔다가 애들 아빠가 몸이 안 좋아서 지방으로 한 6년 가 있다가 네. 또 다시 아. 하던 게 있으니까
2: 그렇죠. 네. 저희 아버지도 지금 공장 제조
5: 네. 아, 이제 봤어요 많이 네.
2: 플라스틱 끈을 이제 맞아요. 제조를 하시다 보니까 아 저도 좀 각별합니다. 이제 공장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보면은 네. 남다른 감정이 느껴지는데 아 올해 이게 공장을 아, 운영하시면서 좀 힘드신 점은 없으신지. 요즘이 좀 힘드시기도 하시죠, 요즘도.
5: 힘들죠. 네. 일하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수출할 때는 거의 이 진짜 중남부 쪽이라면 그래도 알아주는 데이기 때문에 수출할 때는 아주 호황기였죠. 네. 근데 수출이 어느 시기에 한 2004, 5년 이럴 때 아예 외국으로 다 갔어요.
2: 옛날에 이제 메리아스라고 하죠.
5: 독립문에서 있었죠. 네? 독립문.
2: 아, 독립문. 어. 네.
5: 거기서 그럼, 이제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 독립문에 다녔던 사람들은 물어도 안 보고 사람을 썼어요. 이야. 체계적으로 그걸 다 수순을 밟아왔기 때문에 예. 이제 일을 잘 한다는 거죠. 거기 자체 내에서도.
2: 우리 이 사장님과 가족에게는 이 아, 봉제 공장, 이 미싱은 어떤 존재인가요?
5: 물론 사람들이 가족이라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아, 가족같이 일하자 그러잖아요. 네. 근데 무슨 가족이냐고 이래요. 근데 저는 항상 가족처럼 똑같이 같이 일하면서 아,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식구처럼 잘 대해주는 게 제 임무라고나 생각하고 또 옷 잘 나오면 그만큼 나가면 그게 보람이지 솔직히 다른 게 있겠어요. 직원들이 최우선이니까.
3: Started with empty hands and has spent over 40 years in the sewing business. The owner describes the journey as both tough and rewarding.

0: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내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행복해요. 그냥 더는 바랄 수 없고 그냥 내 이 직업에 만족을 느껴요. 그냥 내가 노력한 만큼 내줘요. 그러면 훔쩍해요. 옛날에는 물건이 많았어요. 전복도 막 4kg, 5kg 따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귀해요. 보물은 보물이죠, 바다가. 생활을 그거 유지하고 가는데 바다가 우리 터전이죠. 물건 하고 나면 재밌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또 모여서 이렇게 음식도 해서 나눠 먹고 그런 즐거움도 있고 그래요. 아이고, 테리방보당보난 갈치.
1: Walking in the footsteps of Haenyeo all around Jeju-do Island.
0: 아이고, 이 성게미역국을 먹네. 성게미역국은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좋아하는 음식이에.
2: 돈을 줘도 못 사.
0: 돈을 줘도 못 사.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1: Haenyeo generously shared treasures they found in the ocean.
0: 아니, 재료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그냥 놓으셨네. 해녀들이 만든 음식은 뭐 어디 가서 요리 강습을 받거나 이렇게는 안 하고 우리 손수 그냥 장만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손 가는 대로 이 저 등놈에서 엄마들 하는 것도 보고.
1: Let's dive into the story of Haenyeo's life and food. The seventh lunar month is when the summer heat peaks. On Baekjung, a traditional summer holiday, our ancestors took a break away from farm work and spent the day eating good food. On Jeju-do Island, people went water bathing under the cool waterfall on Baekjung.
3: 요즘은 그거는 살기 좋아하는 안에 막 이제 아무 때라도 다녔지만은 옛날에는 먹고 살지 너무 너무 힘든 안에. 이 여름에는 딱 백종 오고 처설궁 찾아신지 몰라. 그날만 막 집에 옥수수 가락 나름이 그거 두덩어리 물로 삶아서 이제 아종강 먹고
4: 매일매일 집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마음에 너무너무 기분 좋아.
3: 물마냥 먹으면 잘도 맛 좋아. 이 빈떡은 이 먹으면은 물속에 들어갈 적에 먹은 가도 완전히 속이 편안하고 밀가루 같은 거를 먹어가면은 숨에 호흡이 너무 바빠가지고 작업을 못해. 입자 답답해가지고.
1: 빙떡 is Jeju residents' soul food. They eat it in joy and sorrow.
5: 짤도 없고 아무것도 근데 그거 물만 넣고 해도 맛있어. 진짜.
6: 이거 죽여 먹기는 먹을 거 없고 배고프고 이걸 해달라고 막 도채가지고 해주면은 먹어.
7: 잘 삶아야 돼. 잘 삶아야지. 잘 안 삶으면은 빙떡이 맛이 없어요. 깨소금, 소금하고 깨만 넣으면 돼. 참기름하고 세 가지.
6: 제주도는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밀로 해가지고 제사명절 때 많이 이 빙떡을 많이 한 거예요.
8: 이렇게 단단단단 말면은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뜨려면 이것이 붙어. 붙어가지고 이 무가 밖에 떨어 안 나와.
6: 옛날에는 풀터, 담으로 네모나게 담아가지고 이 사람 들어가는 입구만 안 담아가지고 거기서 풀살랑 치고 집에서 이거 제사나 흔한 사람들은 가족 오면 거기서 풀주만 먹고.
1: When it is hot, a bowl of cold raw seafood soup is the best remedy. We visited a restaurant to taste cold raw fish soup made with ingredients caught by Haenyeo.
0: 여기 해녀 사진들도 있고, 우리 미인이시네. 초자와 좀 고맙수다. 직접 현직 해녀가 그 운영하는 여기 저기 식당이라고 합니다.

0: 어떤 게 만만한데 그 영화 배우 문희경 씨 아닐 거 아이고 어떤 거 아주 뜨겁게
1: 복순 예녀님 미인이시네
0: 아이고
1: 사진 그대로
0: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만만한데 이게 오잖아
1: 아니 이게 현재 지금도 현지 해녀가 직접 하는 식당이라 해가지고 나가 초상화 수다
0: 아
1: 보니까 여기 그 메뉴도 아주 단촐하고 몇 개 안 되는데 특별한 지금 이유라도 있을까?
0: 아 예 그냥 해녀들 그냥 먹는 음식만 팔았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우리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막 동네 사람들이 한번 해보려는 지금 한 건데.
1: 아 원래 물질만 하다가 음식을 잘 만드니까 식당도 한번 해보려니까.
0: 아버지가 왔다가는 딸한테 가보라고 보내주고 그런 연결고리가 계속 돼가지고. 모든 게 다 고마운데 나도 그냥 그만큼 막 노력을 했어.
2: In broth with doenjang or soybean paste and gochujang or red pepper paste, vegetables, seaweeds, abalone, red sea cucumber, murex, and sea urchin are added.
1: 자, 물에 나왔습니다. 어머나. 와! 어머나, 이 비주얼 좀 봐.
0: 예, 한번 드셔보십시오.
1: 한번 이렇게 저어서. 아니, 재료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그냥 놓으셨네. 근데 이렇게 하면 뭐 남는 거 있습니까?
0: 그냥 잡아오는 거니까 또 막 제 저 기분 좋을 때는 더 팍팍
1: 더 팍팍 넣고 아 전복하고 소라하고 성게 제주 바다가 내 입에 한꺼번에 들어온 것 같은 바닷냄새가 물씬 나고
0: 그러니까 거기 톨라고 미역이 들어가니까 좀 더 그런 뭐든 이식이 있긴 있을 거다
1: 바로 제주에 와서 맛볼 수 있는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런 신선함과 건강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0: 그렇게 그래야 돼 모든 분들이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 모두 다 건강해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조금 하긴 하는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1: 해녀가 직접 차려준 건강 밥상
2: It is the wisdom of Haenyeo to use food to battle the heat and stay healthy. They go from the sea to the fields and then back to the sea. The strength that allows them to die for over 50 years comes from food.

0: The sea after a typhoon means the best working field. The henya of Sageri village go out to sea for a dive after a long break. After the harvesting ban is lifted and murex are in season, the time to go diving has kicked off in earnest.
1: 힘들어도 옛날부터 어머니들부터 내려오느니 그러려니 하고 하는데 요즘은 나이 들어가나 완전 힘든 거 알아죠. 이제 요즘은 어린이집이나 보낸다. 그때는 바다에 가자면 애기들이 막 따라 울 거 아니. 애기들은 어리고 방파제에 묶고 엄마네 바다에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렴시라 해 그네. 옛날에 그렇게 힘들어 살았지. 아침에 4시에 일어나 시어머님이셔 옷 갈아입히고 미움 조금 써서 안 내고 남편 밥 차려놓고 나 한정 먹는 척 하고 해서 바다에 갔다가 아이고 힘들게 살지. 우리 세대로 끝일 거라. 11월 달 되면 또 바다에 갔다가 노는 날 밀감 따리가 하고 다니고 이제 해냐 할머니들 완전 부지런해요. 다 마찬가지다. 해냐 삼촌들 다 마찬가지. 나뿐이 아니고 다 강해요. 강해요. 살아가는 게 엄청 강해요.
0: 헨야 diligently dive into the sea, but it is not easy to work due to the big waves and murky waters. It's even hard to fill even one net despite working for 4 hours.
2: Last year, the production was a little less. Now, in the sea, the murex-like fishes are too many, so the fish are very difficult to catch. So the production is a little less. 적은 겁니다, 지금.
1: 해녀들, 소랍,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그대로라서 비대면 판매, 소라 하는 거. 비대면. 젓갈이랑 꼬치랑 장아찌랑 소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닭의 식성에 따라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치아가 좋으니까 꼬들꼬들하니 날 걸로도 초장에 적적 먹고 젓갈로도 먹고 장아찌도 좋아하는 사람은 장아찌도 먹고 다 식성에 따라 많이 좋아하는데.
0: 살티드 톱쉘스 are made from bite-sized topshell meat and minced topshell gut.

0: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소라를 많이 구입을 해갔었는데 수출이 터지냐고 했는데 일본서 수출을 막았잖아. 그래가지고 지금이야 이제는 우리 해녀님들이 어청계장님 비롯해요. 해녀회장님이 생각해서 이거 비대면 이 소라 젓갈도 다만 걸고
1: 깨끗하게 내장을 제거하고 이것도 그렇게 몸에 좋아.
2: 관광 손님들이라도 여기 오면은 다 홍해삼을 찾아. 간단하게 뭐 별로 그 들어가는 것이 없고 된장에다가 오이, 배, 미나리 이렇게 해서 식초랑 이렇게 해서 먹어요. 간단하게.

0: Chungdali village is both a farming and fishing village. As autumn deepens, aged pumpkins have ripened beautifully. Aged pumpkin is a useful ingredient in Jeju-do Island. It's used widely in soups, jjigae or stew, and vegetable salads.
1: 이 호박만큼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박입니다. 색깔도 아주 예쁘죠. 호박이 이거 삶아서 양념하면 그렇게 맛있어. 이 무슨 재료 양념이든지 뭐 다 내가 심어서 양파고 고추고 다

0: 가서 시장 잘 안 봅니다. 예. 그냥 금방 필요하면 가서 따다가. 물론은 이렇게 내장부터 떼내야 예, 처음 시작이 되죠. 예, 물을 잘 씻고 굵은 소금으로 이렇게 굵은 소금 넣고 이렇게 막 이렇게 문지르면 지저분한 물이 그냥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지고 이렇게 깨끗하죠. 아까 머리통 그거 하나 나고 새카만 구멍한 문어가 이렇게 깨끗. 아주 뽀들뽀들하니 깨끗해졌죠. 그때는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문어를 깨끗이 세척해가지고 이렇게 차단해서 후방 넣고 우리는 찌개 겸 국 겸 해서 오늘 이거 해서 먹어보려고. 예.
1: 넣고. 예.
0: 이렇게 해서 물 조금 넣고
2: 흘려.
0: 이건 뭐 어디가 먹어보지도 않냐고 내가 살면서 옛날 세대에 뭐 먹을 거 없으니까 문어 잡아오면은 그냥 후방 넣고 찌개 겸 국 겸 그렇게 해서 우리 즐겨 먹던 음식입니다. 소금만 간해도 제맛이 나는 거는 이제 문어의 그 맛있는 액기스와 이제 호박의 단맛 곁들이니까 제맛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마늘 다진 거 좀 넣고 홍고추도 넣고 술고추 이제 파랑 거 있으면 파랑 고추도 넣고 이거 부추 전고추 이렇게 해서 아 이게 딱 아우 시원하고 달콤하고 맛있어. 예.
3: Octopus jjigae with aged pumpkin uses autumn ingredients that are in season. The octopus porridge is a traditional stamina food on the island.
0: Oh. 전복도 들어가고 아주 이제 버섯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 아주 보양식으로 우리는 한 번씩 이걸 해서 먹거든요. 조상님들 오시는 날은 그냥 조금이나마 정성껏 해드립니다. 이제 제가 해내다 보니까 바다에서 우리가 잡아오는 이제 소라 문어, 예. 할머니 제사가 돌아오면은 할머니 해줬던 음식 그대로 이제 해서 제사상에 올리고 납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 우리랑 같이 올해 저 우리 애들 셋 날 동안 할머니가 저희들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면 할머니가 만들어준 그 호박 이제 데우쳐서 살짝 익혀서 그 양념 넣고 해준 것이 그렇게 맛있게 예, 먹은 기억이 나서 언제나 할머니 제사가 돌아오면 이제 호박해서 그냥 할머니 해준 그대로의 이제 정성들여 올립니다. 내가 있는 한은 우리 초상님들 성의껏 대접하는 그 마음 자세가 기분이 딱 돼 있어요. 우리는 예. 아기들이랑 다 잘 되게 다 보살펴 주십사 할머니.
3: 해녀 is a mother of Jeju and symbol of strength. 해녀 dive underwater for 4 to 5 hours and walk with heavy nets filled with the day's catch on her shoulder. At the same time, she's a warm mother that gives everything to her children. 주자도 Island is approximately 45 kilometers north of Jeju-do Island. With yellow corbinas in season in autumn, people are enjoying the Yellow Corbina Festival. Visitors exceeding Jeju-do Island's population of 1,600 come to the festivities, bringing much action to the island. The yellow corbina caught in autumn is salted and dried in the wind. This is called gulbi. Gulbi has been long loved on the island as a side dish. There's another popular ingredient on Jujado Island. The island boasts clean waters where large, wild abalones grow.
1: Jujado, 이거 자연산 전복입니다. 자연산. 깨끗한 바다에 나온 거.
2: 추자도에서 잡은 거.
1: 예, 추자도 바다에 해녀가 잡았지. 어. 해녀가 잡았어. 잘하는 해녀가 잡았어.
4: 근데 이런 거 따면은 절대로 나는 안 퍼라. 막 너무 가지고 댕서 폴락한 뒤, 아이고 우리 아기들 미개야지, 미개야지 할까. 아기들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감기도 안 걸리고 선생이란 애선주도 있어. 대바람에 해서 수학 선생.
5: 첫째는 물빨이 시잖아요. 이렇게 근근한 데서 자라질 않고 막 물빨이 세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저 아래까지 흘러내려버려요. 그래서 맛이 좋은 것 같고 물도 맑고 청청해이라고 볼 수 있죠.
6: 이 소라도 풀소라고 저기 더 맛있어요. 저 육지 것보다. 그리고 문어도 그러고 문어도 지금 뻘 속에서 안 자라고 바위 이런 데서 나오니까 더 육질이 더 단단하죠.
5: 이 꼬랑이가 있었어요. 다 잡으러 갔더니 쭉 휘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문어를 쫓아서 끝까지 내가 갔어. 그래서 몰풀이에 딱 앉더라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7: 썰어서 회도 해먹고 초장에 찍어도 먹고 볶아도 먹고 국도 끓여 먹는데요. 이거 사람 피가 맑아지잖아요. 이거 먹으면. 이것을 푹푹 고아서 인삼 넣고 대추 좀 넣고 몸 피로회복. 이 육신이 막 피로해서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것을 먹어요.
5: 해녀들이 만든 음식은 그냥 그렇게 해서 먹는 거라고 해서 하지 뭐 어디 가서 요리 강습을 받거나 이렇게는 안 하고 우리 손수 그냥 장만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손 가는 대로 이 저 등놈에서 엄마들 하는 것도 보고.
3: 해녀 become as hard as steel, fighting against the waves and the current that sways her. She has adapted to and sometimes challenged nature.
5: 옛날에는 욕한 제주 사람이 욕하기는 그랬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해녀를 낳아 욕하는 소리가 그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직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 내가 해녀라서 좋다. 아, 내가 배우길 잘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요. 저 도시서 사나 시골에서 사나 어디서 사나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해녀라는 그 이름이 저는 좀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져요.

0: My friends, 안녕하세요. Welcome to a new episode of our amazing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deliciousness and, of course, the beauty of the traditional liquors of Korea. Today, I brought you, of course, in another special place. We are in Yesan, in Chungcheon-namdo region of Korea. And here, behind me, there's a Yedangho suspension bridge, which is one of the longest walkable bridge in Korea. But Yesan is not just these beauties, it's also delicious food. I'm pretty sure about that. So we have to go and discover it. But doing it alone is getting difficult always. So I called a friend. So now I think her train is going to arrive, so it's better we go to the train station to pick her up. Let's do it together. Let's go. My friends, we arrived at Yesan train station, and I can't wait to introduce her to you. And she will be the perfect guide for our journey. So I think the train just arrived, so it's time to call her, right? Jiyeon!
1: Oh, 오랜만이에요.
0: 충청남도 분이라서 많이 많이 안내해 주세요.
1: 아, 맞아요.
0: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1: 그래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2: 오늘은 예산역 바로 앞에 있는 예산 시장을 갈 거예요.
0: 네.
2: 특이한 점이 있어요.
0: 진짜?
2: 오일장.
0: 오일장?
2: 가보셨어요?
0: No. 우리
2: 오늘 갈 거예요. 갈까요? 보여드릴게요.
0: 가시죠.
2: 가시죠.
0: 가시죠.
2: 아, 바로 앞이에요.
0: 아, 너무 좋아요.
2: 오일장이 뭔지 아세요?
0: 오일장. 오일장 무슨 뜻이에요? 왜?
2: 오,
0: 파이브,
2: 일,
0: 일, 데이, 앤 마켓.
2: 오 마켓. 그래서 5일에 한 번씩만 열리는 거예요. Not every day.
0: 5일마다? 아, 그러니까 이거 평일 한산 달라지는 거죠?
2: 5일은 달라져요. 근데 5일에 한 번씩만.
0: 그 이런 개념 처음 들었어요. 이탈리아에 그런 거 없어요.
2: 그래서 오늘만 열리고 내일은 안 열려요. 우리 오늘 온 거예요.
0: 그러면 여기 예산 뭐가 있을까요?
2: 예산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0: 두 가지?
2: 일단 첫 번째, 사과.
0: 사과?
2: 사과.
3: 안녕하세요. 사과하면 예산.
2: 예산세가
3: 최고.
2: 최고?
0: 최고.
3: 당도 높고.
2: 당도 높고.
3: 품질이 단단해. 딸맞아. 뭐
0: 조금
3: 산미. 시고 달고해야 맞지?
2: 시고. 역시 산미가 있어야지 밸런스죠.
0: 맞아요.
3: 이거.
0: 이거 예뻐요.
3: 3만 원 줘, 3만 원.
2: 봉지 주시면 저희가
0: 감사합니다.
2: 예쁜 걸로 골라볼까요, 싶어요.
0: 예.
3: 맛있어. 제 고만다고 맛있어.
0: 향이도 원래 사과는 향이 그렇게 센 향이 나지 않아요.
2: 이거는 나죠.
3: 오케이.
0: 역시 새로운 거 오늘도 이렇게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멋있겠다. 이거 분식. 와.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여기 다 예산 여기 근처에서 온 다 야채.
3: 예산도 나오는 거예요.
0: 예산 로컬 인그리디언스. 로컬 인그리디언스.
2: 셰프님이 좋아하시는.
0: 저는 항상 로컬 인그리디언스 이렇게 찾는 네. 중입니다.
2: 제일 맛있죠.
0: 제일 맛있어요. 제일 신선하고.
2: 맞아요.
0: 저는 아직 이런 걸로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얌바 조금만 싸야 될 것 같아요.
3: 하나 드릴까요?
0: 조합이 해야 돼요. 한 바구니 이거 얼마예요?
3: 5,000원이에요.
0: 5,000원? 네. 오, 싸네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꿀.
2: 근데 다 진짜 엄청 싱싱해 보여요.
0: 그러면 아마 부추.
3: 부추가 하나 드려요?
0: 네. 부추 그냥 이렇게 맛있고 그리고 너무 선명한 초록색이라서
2: 네,
0: 이렇게 좋아요. 이 아래 있는 거 더. 네, 맞아. 감사합니다. 오 예스. 트레저. 보물. 너무 좋아요.
2: 제가 사과 썼잖아요. 네. 두 번째로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국수.
0: 국수?
2: 응.
0: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4: 네네.
0: 여기 바로 만드는 거예요?
4: 네.
0: 여기 안에?
4: 네.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만들고 예전에는 여기 앞에서 다 70년 전에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했었어요.
2: 손으로 하셔서 말려서
4: 네.
2: 했었어.
0: 역시 셰프님이 다 예산에 대한 특성을 잘 너무 알려주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네. 그거 저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한국 처음 봤을 때 소면, 주면, 그 소면 진짜 네, 얇은 거. 예. 그리고 주면 조금 더 두꺼운 거. 네. 원래 한국에서 이런 소면 어떤 요리로 쓰는 거예요?
2: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면이랑 중면이 결국에 두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얇은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 한국에서는 비빔국수.
0: 아, 비빔국수. 아, 자, 아 맞다.
2: 깔끔하게 먹는. 네.
0: 아, 차가운 요리, 차가운 면 요리.
2: 맞죠.
0: 오, 너무 좋아요. 어, 오늘 진짜 습하고 네, 이거 더운 날씨라서 이렇게 시원한 요리 하면 좋고.
2: 딱이다.
0: 혹시 사과랑 잘 어울릴까요?
4: 보통 비빔국수 할 때 사과를 이렇게 갈아서 같이 넣어.
0: 아, 진짜?
4: 네. 오? 오?
0: 오? 됐다. 오케이, 그러면,
2: 그러면
0: 우리
2: 소면.
0: 이걸로. 근데 셰프님, 저를 어디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예요, 네. 제 배?
2: 이거 뭐 같아요, 셰프님? 쫙 갈린 거.
0: 사과?
2: 사과 맞아요.
0: 사과? 다시 한번 사과? 우리 사과 먹으러 왔어요?
2: 아니죠. 먹는 거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0: 어, 여기 양조장이에요?
2: 맞아요. 예산에서 되게 유명한 사과 양조장인데
0: 아,
2: 셰프님하고 같이 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일로 모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산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안녕하세요.
1: 네. 여기 대표님이십니다.
2: 아, 대표님.
0: 반갑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 여기 진짜 포도밭인 것 같아요.
1: 거죠. 맞아요. 완전 싹 다 사과 맛이에요.
2: 우리 구경
0: 들어가시죠.
2: 구경해도
0: 네.
2: 돼요?
0: 네. 네.
2: 오, 너무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여기서 와인 공부하시는 분, 여기 와인 만드시는 분, 저는 와인 나라에서 온 사람이에요.
0: 아, 너무 좋아요.
3: 많이 배워야 되겠네.
2: 여기 너무 잘 팀, 와인 팀이 걸수록 네. 너무 궁금해요. 저는 사과 와인 저는 아직 마셔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달리아에서 다 보도.
0: 한국에서는 사과가 많이 나와요. 특히 예산을
2: 맛있어요. 네.
0: 그래서 저희 사과를 발효시켜서 애플 와인도 만들고 증류해서 소주 같은 술도 만들고
2: 아 그것도 네.
0: 브랜디도 만들고
2: 맛보고 싶어요. 아, 예, 예. 가능할까요?
0: 예 그러시죠. 이제
2: 계속 이렇게 뭐 이런 그런 예쁜 색깔 먹어서 진짜
1: 먹어야 돼요.
2: 아 네 참을 수 없어요.
0: 야, 운이 좋으면 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오.
1: 많이 떨어뜨렸는데 이거 너무
2: 언제요? 아, 네, 맞아요, 이거 my friend is little bit unfair. she's right. I have more, but because I have more wine. Yeah. 자, 그러면 우리
1: 네,
2: 너무 궁금해서 자,
1: 짠,
2: 자, salute. 네. 진짜 향이. 특이한 향이 나요. 맞아요? 이탈리아 남부에서 만드는 그런 마르살라 와인 진짜 리치한
1: 맞아요. 와인. 리치한 느낌이다. 드셔보세요.
2: 깔끔해요.
0: 사과의 산미가 있어서
2: 네.
0: 달지만 좀 경쾌하게.
1: 사실 산미가 뒤에 조금 있어주니까 계속 마실 수 있을 것 같고 음식하고도 먹기가 되게
2: 진짜.
1: 쉬운 와인인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2: 근데 그것도 있다고 하셨죠. 네, 저는 위스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혹시 그 증류주 좋아해요?
1: 저도 위스키 좋아하고.
2: 위스키?
1: 네.
2: 역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1: 궁금해요.
0: 네, 이거는 이제 40도예요.
2: 아, 그러니까 여기 주사 40.
0: 네, 이건 좀 독합니다.
1: 사과. 향 엄청 많이 나죠?
2: 네.
0: 저희가 이 한 병 만드는데 사과를 5.7kg 정도로 즙을 짜서 발효해서 증류해서 만든 거예요.
2: 여기 안에? 네. 그러면

0: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잔 안에 뭐가 이렇게
1: 사과 한 두세 개 정도.
2: 어, 사과 두 개를 한꺼번에 드시는 거예요, 지금.
1: 40도인데 좀 부드럽죠.
0: 근데 향뿐만 아니라 진짜 맛도 여운이 은은하게 이렇게 나요. 그런 사과.
3: 맞아요. 오. 카라멜 같은 느낌도 카라멜. 나면서
4: 카라멜도 맞아요.
0: 바닐라.
3: 바닐라.
0: 바닐라 그런 향도 은은하게 아, 이렇게 올라오는
2: 거. 맞으셨어요.
0: 맞아요?
5: 아, 우리 다 맞췄어요.
0: 네, 셰프예요. 우리 셰프님이에요. 네. 이것도 아까 마셨던 와인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4: 식사랑 디저트 아니어도 진짜
0: 잔 요리랑 잘 어울릴 것 같죠?
5: 맞아요.
0: 어떠세요?
5: 제가 생각해도 이것도 음식하고도 페어링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0: 우리 오늘도 예산에서 쇼핑했어요.
5: 쇼핑했어요. 네. 시장에서.
0: 쇼핑했는데 진짜 대표적인 특산물로.
2: 아 그러면 뭐.
0: 하나 여기. 네. 하나 이미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5: 사과. 네.
0: 사과. 그리고 다른 거 맞춰봐 주세요.
2: 뭐 예산하면 사과.
5: 사과. 네.
2: 그다음에 예산 국수.
5: 이게 맞아요.
0: 맞다. 아 역시. 국수. 와. 소면.
2: 이거 시장에서 사오신 거예요?
0: 네.
2: 아, 시장 꽤 유명해요.
0: 아, 맞아요. 네. 진짜 이게 수제 만들고요.
2: 저도 국수 좋아합니다.
0: 근데 이제 네, 요리해야 돼서 혹시
2: 아, 여기... 저희 주방 다 있습니다.
0: 너무 쉬워요. 어, 진짜 쉬워요.
4: 어, 너무 좋아요.
6: My friends, finally. By now, you know this is the part that I enjoy the most. Finally, I can cook with these beautiful Yesan products. And before, while I was tasting this very, very incredible apple brandy with the sajanim, the inspiration came. Bibimguksu. Delicious and refreshing cold noodles dish here in Korea. And let's start from the Yanyeomjang. Since I want to get a very, very strong apple flavor and apple aroma, I would like to just grate a little bit of apple and put inside the condiment. What do you think? I think that's a very, very great idea. So let's start from there.

0: Let's put this very, very delicious apple condiment. You have to mix with your hands. Beautiful. Very easy, and also the plating is very easy because you have to do it with your hands. Twist a little bit, and then you put it inside the bowl like this, beautifully. So this is done. Now we only have to put the rest of the condiments. Finally, on the very, very top. Wow, look at this. Very nice, colorful noodle dish. And inside here, there's everything. There's yesan in one little bowl. 대표님, 지영, 오세요. 맛있는 요리 준비했어요.
1: 고생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0: 맛있게 드세요.
2: 감사합니다, 셰프님.
0: 먼저 비빈 국수라서 우리 비벼야 되죠.
1: 아, 비벼야 돼요?
0: 비벼, 비벼.
2: 맛있겠다.
0: 오, 향이 장난 아니죠? 에이. 아. 근데 이런 거 같이 사과랑 같이, 그러니까 아삭한 식감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아. 아우, 시원하다. 새콤 달콤. 맛있죠?
1: 이거 어떡하죠? 와이프가 가끔 비빔국도 해주는데, 네. 더 맛있어.
0: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어떠세요?
2: 진짜 맛있네요.
1: 와.
0: 이제 이거랑 잘 어울릴까? 이제 확인해야 돼요. 네. 자.

0: 완벽.
1: 아 근데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2: 진짜 잘 연결이 돼요.
1: 맞아요.
3: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아 진짜 행복한 날이에요.
1: 남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 충분하게 선물을 주지 않았어요?
1: 셰프님 요리하고 계시는데 네. 가만히 있기가 뭐해서 저도 사과로 디저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 디저트?
1: 응, 가져와 볼까요?
2: 아 진짜로?
1: 네.
3: 예스, 예스.
2: 감사합니다, 셰프님.
1: 아이스크림하고 사과를 절여봤어요. 그래서 수정과를 품은 사과. 셰프님이 이걸 떠주시겠어요?
2: 네.
1: 네 이렇게 예쁘게 세 개씩.
2: 예쁘게, 예쁘게. 오케이, 최대한 예쁘게 만들어줄 거예요. 네. 이거 충분히 예뻐요, 셰프님.
1: 너무 예뻐요.
2: 오케이, 감사합니다.
1: 저도 예쁘게 담아볼게요.
4: 아, 수정과 향이 여기까지 나네.
1: 그죠? 흑설탕이랑 생강이랑 천천히 졸여봤습니다. 자, 이거는 카라멜입니다.
2: 오, 카라멜까지? 아, 수정과인 것처럼 위에 잣. 자, 여기. 아, 감사합니다. 수정과 향이 뿜뿜 나네.
1: 맛있어야 될 텐데.
2: 어, 식감. 졸인 건데 어떻게 이렇게 아삭아삭해요? 어, 진짜 기술이, 기술이 있어요. 와우.
1: 어, 맛있어요? 맛있으세요? 너무... 술하고 같이 드셔야 돼요.
4: 와, 너무 환상적이네. 술 만드는 게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셋 다 행복해. 술이 술술 들어가는데요? 큰일 났다.
3: My friends, you see the atmosphere is very, very, very happy. I'm also so happy, and I really hope you can feel this happiness today. And I didn't even have to do a lot today because these two beautiful person made almost everything for me, for us actually, not just for me. So let's meet another episode and let's discover the beauty and the deliciousness of Korea.
2: 자오.

0: 멈추시오. 지금 당장 출항을 멈추시오.
1: 무엇이오? 무엇 때문에 그러시오?
0: 우리 샤일록 상사의 대선단이 지금 막 항구로 들어오고 있어. 지금은 뱃길을 열어줄 수 없소. 우리 범선들이 모두 정박한 후에 배를 띄우도록 하시오.
1: 뭐야, 꼴보기 싫은 자식들 또 왜들 몰려온 거야?
2: 아, 당신들이 뭔데 이래나 저래나야.
1: 샤일록 회사 직원이면 다야.
3: 직원은 무슨 완전 깡패들이야. 깡패들! 깡패야!

0: 안토니오, 축하하네 안토니오. 상인조합이 벌써 3주년이 되었다니 놀라울 따름이야. 이렇게 번창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어.
1: 그동안 베니스의 가난한 상인들은 무역에 엄두를 낼 수 없었지만 상인조합 덕분에 소상인들도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상인조합의 주주이며 주인입니다.
0: 자네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내가 분위기를 망친 건가? 애들 이렇게 날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모두 베니스의 번성이라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인데 말이야.
1: 그 배의 이름은 베니스의 번성이 아니라 샤일록의 영광이겠지요. 샤일록 상사가 모든 것을 독식한 이후로 선박 대여료, 선원들 임금, 대출, 이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는 샤일록 상사의 건강한 변화를 바랍니다.
0: 건강한 변화? 지금은 건강하지 않다는 뜻인가?
1: 그렇습니다. 샤일록 상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촉구합니다.
2: 촉구합니다.
0: 이봐, 이봐 안토니오, 그 잔인한 하나 베니스 경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입장이 아닌가? 그 마침 자네와 머리를 맞대고 구상을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 우리 회사와 상인조합의 합작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네. 좋은 파트너가 될 걸세.
3: 파트너?
0: 응.
1: 베니스 시장을 침몰시키는 해적선에 올라타서 소상인들을 향해 대포를 겨눌 생각은 탈 것만큼도 없습니다.
0: 뭐? 해적선? 이봐 안토니오, 눈을 크게 뜨고 제대로 봐야지. 베니스가 누구 덕분에 이만큼 먹고 사는데, 누구 덕에 먹고 사나? 내 덕분에 전쟁 베니스가 최종 승자, 이 호시의 성공 승리 샤일록의 업적이야. 우리 회사 수천 직원들 다방다방 높은 얼음 샤일록이 먹여.

0: 어, 형! 형! 형!
1: 아유, 넌 또 어딜 싸돌아다니다가 이제 오는 거야?
2: 고민이 있어서 바람 좀 쐬고 왔어.
1: 무슨 고민? 뭐야? 너 또 사고 쳤어?
0: 형, 다 옛날 일이야. 나 이제 정신 차렸어.
1: 아, 무슨 일인데?
2: 아, 그, 형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입이 안 열려.
1: 괜찮아. 빨리 말해봐.
2: 고마워, 형. 사실 벨몬트 섬에 다녀온 후로 며칠 동안 잠을 설쳤어.
1: 아, 무슨 일인데?
2: 실은 급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
1: 사업? 무슨 사업?
2: 그게 좀 새로운 사업이야.
1: 새로운 사업?
2: 그게 연애 사업이야. 포샤도 분명히 나를 좋아했어. 눈이 마주쳤을 때 확신했어. 나 아직도 가슴이 떨려.
1: 정신 차려. 너 그놈의 사랑에 빠진 게 이번이 몇 번째 줄 알아? 로마의 여신, 베로나의 여인, 밀라노의 천사, 그 많던 배필 짝꿍 인연 지금 다 어딨어? 아니, 너 그놈의 바람기 진짜 어떡할 거야?
2: 형, 옛날의 내가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 달라. 믿어줘. 진심이야.

0: 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1: 형!
0: 청혼은 했어? 돈은 얼마나 필요한데?
1: 아이 몰라. 아직 갈 길이 멀어. 포샤가 얼마 전에 벨몬트 섬의 상속자가 됐어.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엄중한 유언을 남겼지. 포샤와 결혼하려는 자 두 가지 자격을 갖추어라. 청혼 자금으로 3천 더컷을 낼 것.
2: 뭐?
1: 그리고 시험의 방을 통과할.
2: 시험의 방?
1: 자세한 건 아직 나도 잘 몰라. 우선 시험이라도 보려면 3천 더컷이 필요해.
2: 3천 더컷. 아이 너무 큰 돈인데.
1: 아이 별 거지 같은 놈들이 무작정 덤벼들까 자격 제한을 둔 거지. 문제는 그 거지 같은 놈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야. 그 바다 급해, 마음이 급해, 한시가 급해. 구혼자들 돈 싸매고 벨몬트로 간다는데 가난하니 내 몸은 사람도 산지로다. 3천 더 컷 없으면 부자란 명령 안녕. 급하다 급해 한시가

0: 에이, 그놈의 삼천덕분 걱정은 이제 그만해. 걱정하지 마 바산이요, 내가 도와줄게. 근데 지금은 당장 현금이 한 푼도 없어. 내 전 재산이 모두 배 위에 떠 있어. 빌려줄 수 있는 돈이 모두 바다에 나가 있어.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지. 내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돼.
1: 아이, 그 큰 돈을 누구한테?
0: 지금 베니스에서 3천 덕컷을 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1: 유일한 사람? 샤일로? 아,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0: 바산이요, 너와 나는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혈혈단신 고아로 만나 동병상련 함께 자랐어. 너는 내 자식 같은 동생이야. 진실한 사랑 확실한 거지? 그래, 돈이 문제야. 살아있다면 늦기 전에 만나야지. 보고 싶으면

0: 안토니오, 그 자네가 빌리는 것인가?
1: 아닙니다. 제가 빌리는 겁니다.
0: 그래? 그렇다면 좀 힘드네. 실패한 사업가한테 거금을 빌려줄 수는 없어.
2: 제가 보증을 설 겁니다. 무역선이 돌아오면 바로 갚을 수 있습니다.
0: 무사히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태풍, 암초, 퇴적, 위험 요소가 다분해.
2: 제 명예를 걸고 한 달 안에 갚겠습니다.
0: 명예? 그래, 자네는 참 좋은 사람이야. 베니스 사람들 모두가 자네를 존경하고 좋아하지. 그렇다고 해서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줄 수는 없어.
3: 누가 샤일록 아니랄까. 정말 대단하시네.

0: 부탁드립니다. 빌려주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달 안에 갚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1: 아, 오만방자 날뛰던 놈이 돈 때문에 넙죽 빌다니. 하지만 어림없다. 눈물 콧물 흘려봐라.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주판을 튕겨보자. 눈에 가시 알턴이를 뽑아버릴 찬스로다. 상인 조합 올가 묶어 날려버릴 호기로다. 3천 더커 빌려주고 안토니오 끝장내자. 이봉에나 안토니오, 그 돈이 나올 길이 하나 있긴 있어. 상인조합 운영권을 담보물로 내놓으면 한 달 기한 조건으로 3천 더 컷을 빌려주겠네.

0: 그렇게 하세나?
1: 무슨 말이오? 뭘 그렇게 하자는 것이오?
0: 방금 살덩이를 담보로 잡히겠다 하지 않았나?
2: 살덩이가 담보물이 될 수 있겠소?
0: 물론이네. 자네 가슴살 1파운드. 어떤가? 그거라면 내가 안심하고 빌려줄 수 있어. 제발! 몸만큼 확실한 담보도 없으니까.
1: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런 악마랑 엮이느니 차라리 포샤를 포기하겠어. 그냥 가자 형.
0: 삼천 더컷.
3: 삼천 더컷.
0: 기아는 한 달.
3: 기아는 한 달.
0: 담보는 안토니오 가슴살 1파운드.
3: 가슴살 1파운드.
0: 어떤가? 싫으면 말게. 잘들 가시게.
1: 형, 고민할 것도 없어. 가자.
2: 아, 아니야. 걱정할 것 없어. 한 달이면 충분해. 조만간 무역선이 돌아올 거야.
0: 자, 어떻게 하겠나?
2: 계약을. 하겠습니다.
3: 두 번!
1: 안 돼. 안 돼. 형.
0: 형! 주발이 금고로 왔네 할 걸세.
3: 자, 이쪽으로.
1: 형. 형!
0: 형!
2: 마르코!

0: 로렌조, 아무래도 자네가 좀 다녀와줘야겠어. 인도에서 돌아오는 배가 늦어지는 이유가 시칠리아에 발이 묶여있는 게 아닌가 싶어. 서둘러서 배를 타고 시칠리아로 좀 가주게나. 목화 조달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지체 없이 곧바로 돌아오라고 하게.
1: 예! 형!
0: 그래. 짐은 다 실었어?
1: 이제 막 마치고 형한테 인사하러 오는 길이야. 이제 곧 배가 출발할 거야.
0: 그래, 꼼꼼하게 잘 실었지?
1: 아, 그럼!
2: 제가 한 번 더 확인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3: 그라치아노, 네. 자네가 함께 간다니까 참 마음이 편해. 옆에서 잘 도와줘.
0: 예.
3: 우리 바사뇨, 꼭 새 신랑 만들어가지고 돌아와.
2: 아, 염려 마세요.
1: 고마워, 형.
0: 그래, 기분이 어때? 자신 있어?
1: 그럼.
3: 다른 사업은 다 망했어도 연애 사업은 꼭 성공해야지.
2: 형!
3: 그래, 이리 와봐. 자, 이제 어서 가봐.
1: 갈게.
3: 그래, 조심히 다녀와.
2: 다녀올게요.
3: 잘 다녀와.
2: 예.

0: 일곱 개의 상자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포샤와 닮았을까? 다이아몬드, 가장 빛나고 화려하다. 세상 누구보다 예쁜 포샤랑 닮았어. 하지만 겉모습으로만 그녀를 설명할 수는 없어. 포샤를 빛내는 것은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이야. 정답은 그녀의 마음을 닮은 보석이야. 그 보석을 찾자!
1: 찾자!
0: 화이팅!
1: 화이팅! 화이팅!
0: 은이다. 그녀의 마음과 닮았다. 겸손하고 은은하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포샤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기엔 부족해!

0: 거군요. 미리 다 일러드렸습니다.
1: 그래도 한 번 더 일러드리는 게 좋겠쥬.
0: 아시다시피 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에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1: 거진, 시간이 다 됐진 어쩌쥬? 서두르셔야겠쥬?
2: 그래!
1: 거진, 모래가 다 됐진 어쩌쥬? 서두르셔야겠쥬?
3: 진주?
4: 아.
3: 그래, 진주가 좀 다르구나. 포샤의 마음이 진주를 닮았어. 촉이 속에 들어간

0: 당신 것입니다. 당신도 내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도 내 것입니다.
1: 보자.
2: 축하해요 아가씨.
0: 고마워 내리자.
2: 축하해요 바사니요.
1: 고마워 크라치아노. 두 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저희 둘도 축하를 받고 싶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희 둘도 사랑을 찾았습니다.
0: 어머머머 진짜? 어떻게 된 거야?
1: 아니 언제 그렇게 진도를 나간 거래?
2: 두 분이 처음 만난 그곳에서 저희도 두 눈이 맞았습니다.
0: 두 분이 서로를 그리워할 때 저희 둘도 애를 태웠어요.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우리 배가! 우리 배가!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 조한 무역선이 침몰한 게 사실인가? 우리 조합 선원들이 실종된 게 참말인가? 해적들의 공격받아 난파된 게 확실한가? 참말로 사실인가? 확실히 보았는가?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베니스로 출발해서 시칠리아로 가는데 항해한 지 닷새가 지날 때쯤 동튼 수평선으로 암초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피해가려고 하는데 그건 암초가 아니라 거꾸로 진 도치였고,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 살인조합 마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 둘러보니 여기저기 난 파자네, 학살 난 배짱.

0: 형은? 루치오는?
1: 못 찾았어요.
0: 토마스는? 마테오는?
1: 시신을 몇 구밖에 못 찾았어요. 그나마 배가 좁아서 다 싣고 오지도 못했어요.
2: 확실해? 확실히 침몰한 거 확실해?
3: 예!
2: 선원들 다 죽은 거, 흔적 없이 갔다 온 거, 해적으로 위장한 거, 은밀하게 일 지른 거, 지도세도 모르는 거, 부하들 입 막은 거, 확실히 확실한 거
3: 확실해? 확실히 확실합니다!
2: 역시 난 확실해!

0: up pigs here.
1: Yeah. 무슨 소리야 지금? 안토니오, 여기가 어디라고? 물러서, 물러서, 물러서세요. 물러서.
0: 아니, 아니 이게 누구신가? 어서 오게 안토니오. 그 혹시 돈 갚으러 왔나?
1: 사정 뻔히 하시면서 농담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0: 옛말에 틀린 게 없다고.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 거라더니 그 자네가 또 뻣뻣하구만.
1: 지금 뻣뻣하고 말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참사가 터져서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0: 참사? 무슨 참사?
1: 우리 배가 바다에 잠겼습니다. 해적선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한시가 급한데 우리들의 힘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시장은 느적느적 나몰라라 정부의 지원도 미미합니다. 샤일록 구조선단 파견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신다면 천군만마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우리들에겐 당신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0: 그 아무튼 검토는 해보겠네. 근데 우리 구조선도 그 베니스에 며칠 없을 거야. 지중해가 다 뭐야?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까지 그 쉬는 날이 없어. 뭐 선박사고야 대항해 시대의 숙명 아니겠나?
2: 사람들이 정말 물러서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 조용, 조용.
0: 그럼 나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 이만 나가 보겠네.
3: 제발
2: 물러서세요. 물러서세요. 물러서세요. 아이, 물러서라니까.
0: 아, 안토니오. 그 빌려간 돈은 잊지 않았겠지. 차용증 써주고 돈을 빌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보름이 지났어. 3천 덕컷에 기하는 한 달. 담보는 자네 가슴살 1파운드. 오늘로 보름밖에 안 남았어.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

0: 알도에게 들어서 아시겠지만 상인조와 무역선이 침몰했습니다. 저는 실종자 수색에 온 힘을 쏟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상인조와 무역선이 침몰하면서 안토니오의 형편도 경각을 다투게 됐습니다. 샤일록이 자용증서를 빌미로 안토니오를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샤일록이 야멸차게 칼을 갈고 있습니다.
1: 존경하는 시장님과 법원장께 청하오. 정부는 상업자 유포호 의무가 있고 법원은 시장 질서 다잡을 책임이 있어. 차용증서는 명백한 법적 서류이니 증서에 대용대로 재판하시라 청하오. 증서에 적힌 대로 집행하시라 청하오.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반드시 안토니오 생사를 노릴 것이오.
2: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모두들, 모두들 서두르세요! 이쪽입니다!
0: 안토니오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실종자 수색에 여념이 없어 벨몬트에는 알리지 말라 신신당부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으나 아무래도 알려야 할 것 같아 안토니오 모르게 편지를 보내요. 알도가 벨몬트에 도착을 하면 벌써 열흘이 지났을 테니 이제 안토니오가 돈을 갚을 날이 닷새밖에 안 남았어.
2: 어? 저기 사람 있습니다! 모두들 저쪽입니다! 저쪽이에요!
3: 맨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가난한 상인이라 말했소. 아니 더 솔직하게 알려야 했소.

0: 아쉽지만 우리들의 결혼식은 일정을 좀 미뤄야 할 것 같네요.
1: 부샤!
0: 바사니오, 지금 당장 베니스로 가세요. 그라치아노 알도도 함께 가세요. 3천 덕컷 10배 담아 3만 덕컷 싣고 가세요. 샤일록한테 빚을 갚고 선박과 선원들을 사서 수색에 힘을 보태요. 실종자들 찾아내고 안토니오 구해내요. 지금 당장 베니스로 가세요.
1: 그래, 알겠어, 부샤.
0: 내리사, 발 타자. 우리는 파도바로 갈 거야. 샤일록 그놈이 짠 판대로 재판이 열릴지도 모르니 대비를 해야지. 우리 삼촌 마리오 변호사, 이탈리아 최고의 변호사야. 우리 마변 모시러 갈 거야. 마변이랑 베니스로 갈 거야. 제 아무리 샤일록이라 해도 천하무당 변호사가 혼내면 고양이 앞에 생쥐꼴 뺄 거야.
2: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3: 매끈매끈하다 뿅뿅하다 뿅뿅하다.
2: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몸에 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0: 높다.
1: 진짜 높죠?
2: 진짜 네. 높다. 이게 실제로 와서 보니까 훨씬 높네요, 이게.
1: 맞아요.
3: 근데 저기에 그 글씨가 있던데요. 이게 밑으로 가면 갈수록 삐뚤었는데.
2: 그러네?
3: 네, 무슨.
2: 그러네?
3: 무슨 뜻일까요?
1: 백제가 사실 망하게 된 게 나당연합이라고.
4: 나당.
1: 들어보셨죠?
2: 나당연합 들어본 것 같은데?
1: 네. 신라의 나, 당나라의 당. 오.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으로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아. 그 당시에 당나라가 시간이 많이 촉박했나 봐요.
2: 시간이 없었구나. 빨리 어디를 더 갔어야 됐구나.
1: 네, 그래서 비석을 직접 세우는 대신에 그래서 그냥 이 탑에다가 당나라가 멸망시킴! 적어버리자.
2: 아, 진짜요? 아, 그게 그거예요?
1: 네.
5: 그럼 백제의 탑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1: 아, 백제의 현재 남은 석탑은요,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가 여기 부여에 있는 이 정림사 5층 석탑이고, 네. 하나는 익산, 네, 전북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거든요. 아, 그래서 딱 두 개, 백제의 석탑이 딱 두 개 지금 남아있습니다.

0: 여기가 백제 박물관인가 봐요.
1: 그런가 봐요. 그리고 여기가 이 백제의 사비성을 그대로 재현해 놨대요.
0: 사비성이요?
1: 네, 성 자체를 똑같이 만들어 놨대요.

0: 우와. 와.
1: 사, 저게 사비궁인 거죠, 저게?
2: 사비궁?
0: 눈물이 나네. 천 가운데 정, 전. 그러니까 전이라는 게 궁전이다, 여기. 네,
1: 여기서
0: 이제 네, 건물에서 일을 한다, 천정전이다.
1: 근데 분위기는 약간 그 조선시대에 있는 경복궁이랑 좀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3: 근데 저는 경복궁이랑 좀 다른 게 경복궁은 오방색이라면 여기는 오관색인 것 같아요.
1: 오관색?
3: 네, 오관색. 그 오방색이 뭐냐면 오방색은 좀 비비드한 컬러고 여기는 좀 파스텔 느낌 나는. 아,
1: 좀 더 연 연한.
3: 네, 연한.
0: 채도가 좀 빠진.
3: 네, 맞아요.
1: 그게 약간 절 절제 아까 그 오지 그 아, 저 뭐지? 아, 이름이 뭐였죠? 거미블루
0: 화이불치.
1: 화이불치. 거미블루 화이불치.
0: 그러니까 검소하지만 누추하진 않다. 거미블루. 아. 네, 그러니까 난 화이불치. 화려하지만 다치하진 않다.
4: 와, 여기 옷도 불색.
5: 어머, 뭐야 이거?
0: 우와. 어? 평상복.
5: 왜?
3: 어, 이거 평상복? 옷이 우와. 되게 고구려 복식 느낌 나는데?
5: 색깔 톤 자체가 진짜 아까 보미가 말한 대로
0: 오관색?
3: 오관색.
5: 오관색? 파스텔.
3: 근데 또 핏도 그렇고 뭔가 고구려 양식이랑 많이 비슷해요.
5: 대례복이라고 돼 있는.
0: 네, 대례복. 파티복이라고 생각하시면 그치, 되나요?
5: 중요한 맞나요? 행사 시에 아, 입었던.
3: 맞아요, 행사에 입었던. 이거 다 손자수예요. 아,
5: 우와, 이거는
0: 진짜 아름답다. 확실히 우와. 태국 궁전보다는 네. 엄청 검소한 느낌이 들긴 하죠.
4: 어, 맞아요. 뭔가 태국이랑 확실한 그 느낌이 다른 것 같은 게 이 말씀하신 약간 절제된 느낌도 있고 이 디자인도 살짝 달라가지고 되게.
3: 태국은 어떤 색감을 주로 써요?
4: 보통 금. 노란색,
5: 금.
4: 아, 금. 맞아요. 응, 맞아요. 금. 그런 색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 네.
5: 그리고 엄청 화려하잖아.
4: 아. 맞아요.
5: 거기 궁 보면은 장난 아니야.
3: 와! 우와! 대박!
4: 우와!
3: 백제!
0: 백제!
3: 이거 장난감 아니에요? 장난감?
4: 귀여운데요? 진짜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건데요?
3: 그러니까.
1: 감독님 이거 네 개예요, 저희 이거? 헌터씨!
4: 헌터씨! 맞아요.
1: 헌터씨한테 딱 맞네, 이 느낌이.
4: 그럼 제 이름이 사냥꾼인 만큼.
1: 사냥꾼인 만큼?
4: 네, 제가 와서 보겠습니다.
3: 근데
1: 약간 그 반지의 제왕의 레고... 근데 약간 그 반지의 제왕의 레고...
0: 괜찮아.
1: 괜찮아. 일단은 자세나 이런 멋있는 이런 거는 딱 봤을 때 레골라스 느낌 약간.
0: 아, 레골라스.
4: 아, 자세. 레골라스. 알겠습니다.
3: 자. 오, 힘은 좋으신데? 힘은 좋으신데?
1: 우와! 우와! 오! 아, 아깝다. 언제 전에? 자, 이제 이도 씨.
0: 제가 보니까 이 자세를 앞을 보면 안 됩니다. 몸은 옆을 향하고.
1: 와. 근데 일단 자세는 돼 있어. 일단 자세는 돼 있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돼.
0: 인정 안 해주세요. 아, 인정.
1: 인정.
6: 1등하고 2등 하신.
1: 네. 이도 씨랑 헌터 씨. 네.
6: 이따가 따로 선물을 드릴게요.
1: 와!
4: 오, 반을 주신다.
1: 선물 있었어요? 아, 뭘 더 열심히 했어, 감독님.
0: 최선을 다 하시던데요?
1: 최선을 다 하시던데.

0: 조심히가.
1: 어명을 내려 주시옵소서.
2: 어명을 내리옵소서. 전하. 동정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1: 저 몇 번 하시는 거예요?
2: 전하, 저희에게 뭐 시키실 일이 있사옵니까, 전하?
3: 반갑하셨나요?
1: 응?
4: 에? 그게 무슨 뜻이옵니까, 전하?
3: 상갑하셨나요?
5: 상가 패션을 가져오라고요?
3: 아니요, 저 배달시켜달라고요.
2: 어, 배달? 어떤 걸로 주문해드리옵니까, 전하?
3: 오늘은 치킨으로 간다.
2: 아, 치킨!

0: 엄청 높다.
1: 혹시 여기가 어딜까요?
2: 여기가 능사라는 사찰이고요. 아.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능사 5층 목탑이에요.
3: 아, 여기도 5층이구나.
2: 이게 높이가 38m나 되거든요.
0: 38m면
2: 느낌도 안 오죠?
0: 네.
2: 그게 요즘 건물을 치면은 한 13층 정도의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우와.
2: 그 시절에 이 13층짜리 목탑을 지은 거예요.
0: 우와.
2: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가 옛날에는 못을 안 쓰고 나무와 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만들었대요.
1: 튼튼해 보이긴 해요. 뭔가
0: 그럼 진짜 실제 백제 사람들은 이거를 봤겠네요, 그러면?
2: 그렇죠, 봤죠. 만들고, 받고, 즐기고.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4: 네. 너무 아름다워.
0: 예쁘다.

0: 대학로를 발견해가지고 굉장히 큰 화제가 됐잖아요. 그걸 지금 재현해놓은 거, 제작 과정을 네, 공방에서 재현해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왜 백제의 문화재,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금동대학로.
1: 제일 가장 대표적인.
2: 금동대학로를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불처럼 이렇게 생긴 거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0: 그래서 그게 향을 피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향을 피우려면은 그 향이 머물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죠.
1: 와, 이렇게 나눠서 만든 거구나.

0: 근데 진짜 엄청 넓다.
1: 그렇죠.
0: 여기 안에가.
2: 이쁜 건물도
0: 너무. 아, 근데 너무 많이 걸었는데 좀 배가 고프지 않아요? 이제?
1: 엄청 고파요. 네.
0: 이제 밥을 먹긴 해야 될 것 같은데.
2: 어, 좋아요.
1: 뭐 먹죠?
0: 뭐 좋아해요?
1: 밥이요.
0: 그냥 밥. 약간 한식파.
3: 쌀밥.
0: 아, 쌀밥파.
3: 아, 너무 좋죠. 저 사실 밥이 좀 먹고 싶긴 해. 어?
1: 어?
3: 예?
4: 안녕하세요.
1: 어?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뭐야?
0: 뭐야, 뭐야, 뭐야?
3: 너 뭐야?
0: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3: 네. 쌤. 저희 어? 멤버예요.
0: 예?
3: 저희 팀 멤버예요.
0: 진짜로?
3: 이거 타고 왔어?
4: 제가 사실 헌터가 오늘 혼자 부여 와가지고 걱정돼가지고 따라왔거든요.
0: 같이 온 거예요?
3: 네. 진짜? 여기까지 따라왔다고?
4: 따라왔습니다, 제가.
0: 의리가 의리 있다.
3: 말도 안 돼.
4: 아니, 제가 예. 진짜 팬이거든요.
0: 저요?
4: 네.
0: 아, 진짜요?
4: 소파스 채널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0: 아, 정말요?
4: 할래볼래, 할래볼래. 이거 진짜 좋아해서.
0: 저를 한번 호흡을 한번 맞춰볼까요? 네. 밥 먹을래, 말래?
4: 먹을래,
0: 말래? 말래?
4: 먹을래, 말래?
0: 먹을래, 말래?
4: 먹을래, 말래?
0: 지금 안 먹으면 매매기니?
4: 매매기니?
0: 오케이! 렛츠고! 밥 먹을래!

0: 기분이 어때?
1: 나 떨고 있니?
0: 오늘 컨셉은?
1: 생태 탐험가.
0: 하고 싶은 말?
1: DMZ로 떠나자. 안녕하십니까? 군위생태원 보호지역팀의 팀장 신현철입니다. 보호지역팀은 우리나라의 생태경관 보존지역, 특정도서, 백두대간 같은 국가보호지역과 해안서구, DMZ 같은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조사를 해서 생물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고 생태계 변화상 보호지역의 발굴, 자연환경 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는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DMZ는 지난 70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아서 한반도의 그 원형적인 경관과 지형을 가진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멸종위기종, 희귀동식물 등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태계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70년 동안 자연 생태계가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네, 보통 생태계 조사는 특정 지역의 지형과 식생, 그리고 그곳에 분포하는 다양한 동식물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DNG 조사는 동부, 중부, 서부로 나뉘어서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일반 지역 조사는 그 조사자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그 분야의 특성에 맞춰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DNG 같은 경우는 군인의 인솔화에 민간인 통제선을 지나서 지름지의 출입구인 그 남방 한계선 통문을 들어갑니다. 물론 들어가기 직전 신원과 반입 장비에 대한 확인을 절차를 거치고 방탄모, 방탄조끼, 그다음에 조사자 표식을 착용을 한 이후에 들어가게끔 됩니다. 군인의 경호를 받아 정해진 시간, 정해진 경로에 의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DNG는 다양한 멸종 야생생물들이 서식을 합니다. 구토 면적이 약 1.5%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생물 중에 약 24%가 서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루미나 사냥노루, 사냥, 버드가지 등 약 108종의 멸종위중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DNG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생태조사 장비에서도 멸종위중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반달가슴곰은 군인의 목격담 등 서식 가능한 가능성만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으로 발견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반달가슴곰이 복원 또는 사육개체인지 야생개체인지 확인해보자 이 사진 한 장으로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대 조사가 실시하였습니다. DNG가 비록 분단의 아픔을 가진 상징적인 곳이지만 우리나라 야생생물의 서식지로서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어서 저는 가슴에 남았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DNG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지만도 그곳에서는 자연적인 산불이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내는 산불, 그 다음에 군인들, 그 다음에 군사 장비,

0: 등에 의해서 훼손되기도 합니다. 정밀조사 결과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관리 방안들을 만들어서 그런 관련된 지자체나 관련 기관한테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제거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곧 생태계 보전 활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저만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더 많은 자료들을 보여줄 수 있게 저는 더 많은 박사님들과 열심히 조사를 해서 이런 좋은 조사 결과들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 When we think of places where we can experience the history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reflect on peace and reunification, which destinations come to mind? This week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we travel across South Korea in search of inspiring stories of peace and reunification waiting to be discovered along the way.

0: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인문학의 이시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의 터줏대감 김지영 교수님 나오셨고요.
1: 예, 반갑습니다.
0: 그리고 정말 우리 프로그램에 최적화된 인재를 모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진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0: 그 저희 통일부랑 또 깊은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2: 예, 광화문 필통이라고.
0: 네.
2: 예, 2018년부터 한 3년 동안 쭉 진행된 프로인데 네. 거기 2년 동안 MC를 했어요.
0: 이야, 그리고 또 정말 이런 분이 한국에 있었나? 정말 선을 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아, 이분은요, 북한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갔다 오셨습니다. 정재현 작가님 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저희 출연자셨어요.
3: 네, 출연자. 초대돼서 그때 네. 6년 전에 뵀었죠.
2: 2020년 네. 봄.
4: 아, 어머. 그래도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3: 감사합니다.
5: 촬영 분위기 되게 좋네요.
0: 그러게요. 어? 여기 테이블 위에 이거 남자분들은 좀 익숙하신가요? 이게 바로 전투식량이 좀 요즘 현대화된
2: 그러니까요.
0: 거예요. 네. 요즘은 이걸 뭐에 많이 쓰는 줄 아세요?
2: 모르죠, 제가.
0: 요즘은 이거를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2: 그렇죠.
0: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전쟁 때문에 생긴 이 음식이 가장 평화로운 여행지에서 쓰인다는 사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5: 이 봉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군빵색이에요. 전투식량은.
0: 아, 그래요?
5: 오리지널 색은 카키색으로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0: 아,
5: 이게 색깔이 너무 화려해서
0: 아우.
5: 와 굉장히 예쁘게 포장을 했구나.
2: 저희 때는 이 전투식량은 군 생활뿐 아니라 저한테 강렬한 기억 두 개가 있어요.
0: 어? 말해주세요.
2: 하나는 뭐냐면 94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교 한참 다닐 때 그때 미국하고 북한이 전쟁할 뻔해가지고 사람들이 사재기를 엄청나게 그때 많이 했어요. 부탄가스, 물,
5: 맞아요,
2: 그러니까
5: 맞아요.
2: 집에다가 이제 급하게 먹어야 될 것, 뭐 사발면.
0: 네.
2: 거의 이제 전투식량, 전쟁식량인
0: 네.
2: 거죠, 그게.
5: 그쵸.
2: 두 번째는 동일본 대지진 때 제가 그때 일본에 있었거든요.
0: 어머. 네,
2: 도쿄에서 네. 지진을 겪었어요. 저 진도 8 이하 겪은 분하고는 대화를 안 해요. 네. 그 아는 교수님 댁에 가서 구급 피난 장비?
0: 네.
2: 그게 집마다 있는 거예요.
5: 아.
2: 일본은 지진 나면 이제.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피난백에
5: 아, 네,
2: 그러니까 이렇게 일회용 물만 부어서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이 집에 딱 구비가 돼 있어서 저에게는 이 물건의 의미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굉장히 그 두렵고 그런 상황이 연상되는 물건인데
5: 저 이걸 보면 덥거나 추운 느낌이 확 나요.
2: 그러니까 군생활
0: 네.
5: 왜냐면은 한여름에 막 그 훈련 받으면서 이걸 먹거나 한겨울에 동절기 훈련 가서 먹었으니까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걸 여행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0: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거의 1년 가까이 되면서 이 평화와 통일이 우리 근처에 있다, 가까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정말 이 평화와 통일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2: 2, 3년 전에는 평화가 가까이 있기보다는 평화의 반대말이죠. 폭력. 굉장히 두려운 상황. 오물풍선 날아오고 막, 막 포탄도 바다로 떨어지고. 근데 요즘은 이제 어쨌든 전방이 조용하잖아요. 가보면은.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일상이라는 게 조금씩 그렇게 평화롭게 좀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5: 최근에 전쟁의 빈도나 강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이란이라던가 지금 아프리카라던가 중동 쪽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맞닥뜨리는 일상은 그 평화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할까 우리랑 완전히 체감이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0: 저는 평화의 반대말이 뭘까?

0: 해보니까 저는 혐오거든요. 혐오하는 이유가 뭘까 또 생각을 해보면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1: 무지, 그러니까, 무지.
0: 그렇죠.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그곳에 일단 안 가봐서인 것 같아요.
1: 접해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네. 않았기 때문에.
0: 그래서 참 저는 일단 가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두 분을 모신 거예요. 직접 가보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나마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게 DMZ인 것 같아요. 이 서울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가까운데 지방에서
1: 맞아요,
0: 이 DMZ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1: 맞아요.
2: 우리가 DMZ라고 하는 공간은 직관적으로 분단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네. 잘 가지 못해서 가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1: 두려움과 공포를 맞는 상황들이 굳이 DMZ와 관계된 그 남북 대결로만 초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를 살려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더 그 전국적으로나 확대됐으면 좋겠다, 확대될 수 있다. DMZ를 이제 벗어나서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서대문형무소를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하고 가자.
0: 네.
1: 이제 파주는 많이 가봤으니까 서대문형무소 가자면 사람들 반응이 거기가 통일하고 무슨 상관이냐, 거기가 평화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러준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미래에 분단된 남과 북이 있었을까요? 분단된 한반도가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하다 보면 선대한테도 되게 부끄러워지고 아, 우리 후대들한테도 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거기 가서 하게 되면 서대문형무소도 평화와 통일을 특히 통일을 염원하는 장소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서대문형무소는 그냥 독립운동 답사지
0: 맞아요. 예,
1: DMZ는 평화통일 답사지
0: 네.
1: 그걸 제가 이제 인문학적으로는 장소성의 영역화라고 하거든요.
0: 네.
1: 특정한 장소의 의미를 하나로 고정시키려는 욕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넌 이 생각만 해. 그러니까 그게 보통 팻말에 써 있죠.
0: 강압적이네요.
1: 근데 이제 그 공간에 가서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0: 네.
1: 우리가 예를 들면 땅굴에 가서 북한의 남침야욕을 잊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땅굴에 가서 야, 이 굴을 파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의 희생이 있었을까. 이 남북의 대치와 상황이 왜 이들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들어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장소성의 의미, 장소의 의미, 장소성이 네.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확장을 좀 해보자.
2: 그러니까 중국의 접경 지역이 있어요. 1800km로 이제 교수님도 가보고 저도 가보는데 거기를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뭉클하거나 소름끼쳐하는 곳이 딱 두 공간이 있어요. 하나가 백두산. 그건 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0: 네.
2: 또 하나가 여순감옥. 안중근 선생께서 거기서 사형으로 돌아가신 공간이 있어요. 실제로 사형대 그게 있거든요. 근데 안중근 선생이 그 사형을 선고받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동양평화론에 대해서 집필을 하시고 남북은 향후에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국가로 가야 우리는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뭐 충돌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피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 민족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죽기 며칠 안 남겨놓고 후손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남북에 우리는 지금 분단된 걸 고민하고 있는데 이미 저때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지 그리고 후손에 대한 마음들이 얼마나 큰지 놀랐거든. 그래서 김진아 교수님 책 보면 그런 마음들이 되게 절절하게 이렇게 나오는 대목들이 되게 많아요.
0: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딱 갔을 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곧 저는 장소의 힘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갔을 때 느껴지는 것. 그런 경험이 왠지 정재훈 작가님은 있을 것 같아요.
2: 우리 마을에 어떤 역사적인 공간이 있는가 자기의 해석으로 그것들을 발견한다던가 아니면 새롭게 주목한다던가
3: 저희는 판문점이라고 그러고 북한에서는 판문각이라 그래요. 군인 뒤로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바로 뒤에 문만 열면 북한이어서 그렇대요.
1: 그 공간에 그냥 내렸을 뿐인데 거기서 막 이렇게 훌쩍훌쩍 하시면서 막 눈물 흘리시면서 묵념으로 그러고 다들 계시는 거예요.
4: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얼마 전까지 건양대학교 교양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퇴직하고 현재는 이화여대 이화사학연구소에서 서양 관련 그 공사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Before learning about the background of Korea's diplomatic relations with Belgium, we decided to ask the professor about the historical context surrounding Joseon in the late 18th century.
0: 우리나라에 수교를 요청했던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미국도 그랬죠. 불란서도 그랬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은 쇄국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미양요, 병인양요로 이어졌고

네, 우리하고 일본은 조선시대 동안에 교린 관계를 맺었던 관계입니다. 그래, 서구와는 우리가 교섭을 하지 않지만 옛날에 교린 관계에 있었던 일본과는 얼마든지 교섭에 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교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무력적인 침공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해서 운양호라는 군함을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 연안을 측량을 하고 그러면서 도발을 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그때 무렵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영로 대립 그리고 청일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되고 전쟁으로까지 이게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교 고문 멜렌도르프가 이럴 경우에는 이런 강대국들의 세력 균형을 도모를 해서 중립화를 추진하는 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1: And after changing the nation's name to the Korean Empire, Emperor Gojong began to actively pursue the idea of neutrality as part of his foreign policy from the 1890s. Then, in 1903, Emperor Gojong appointed a Belgian diplomat, Ademar de Coigne, as an advisor on neutrality policy. However, at that tim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internally and in terms of regional politics, was far from favorable for the Korean Empire's neutrality.
0: 중립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력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하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자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군사력 규모를 보면 서울과 황실을 수호하는 이른바 친위대 규모는 5,000명에서 7,000명 규모였고 진위대라고 해서 지방을 방어하는 군대 규모는 15,000명 정도 뭐 이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그 영토가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는 맞는데 그 요충지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서로 세력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둘러싼 러시아, 일본, 청구 이런 강대국들은 세력 균형을 이루지 못했고

0: 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은 영토 야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1: While it failed to achieve a neutral status like Belgium, the Korean Empire and Belgium continued to maintain steady cooperation in various areas after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in 1901.
0: 벨기에는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벨기에에서 열렸던 여러 가지 망국 공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02년 망국 해관 연합회와 망국 항업 공회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고 그 이듬해에 우리 측에서는 망국 병원 공회에 우리 대표를 파견을 합니다. 그 다음에도 벨기에 철도 공회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벨기에는 우리 대한제국이 국제 무대에 데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상황에서 웬만큼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벨기에가 처음에 1901년에 수교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제국의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적구조 나오다가 멈칫했을 텐데 벨기에는 한국과 잘 지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1903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5년에 완성까지 시켜버린 거죠. 그 얘기는 벨기에도 한국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한국은 벨기에한테 그만한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취했을 거라고 보여줍니다.
1: The Belgian consulate was originally built in what is now Haehyeon-dong, Jung-gu.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this area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It was adjacent to Jeongdong, where foreign legations were concentrated, and close to Sungnae-mun, one of the main gateways to Hanseong, present-day Seoul. It was also situated not far from Deoksugung Palace, where Emperor Gojong resided at the time. Standing with quiet dignity in the heart of the bustling city, the former Belgian consulate. Designated as a historic site in 1977, the building was relocated to its current site in Namhyeon-dong in 1982. Since 1970, the site had been owned by Commercial Bank of Korea, the predecessor of Uri Bank. When the bank decided to construct a high-rise building there, the former Belgian consulate was moved from its original location. It is said to have been the first case in which a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building in Korea was relocated and restored. The structure was completely dismantled, down to each individual brick, before being reassembled at its present site.
0: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벨기에도 이제 나라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의 주권을 이제 상실하고 나니까 팔고 떠났는데 다시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그 국력이 규모가 커지고 벨기에도 새삼스럽게 다시 우리랑 중요해지다 보니까 벨기에에서 어떤 그 공문을 보낸 적이 있냐면 저 벨기에 영사관 다시 우리한테 좀 다시 팔 수 없느냐. 아, 굉장히 놀라운 거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벨기에가 그걸 다시 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역사유산이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은 원래 있던 용도로 가능하면 최대한 오래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정성도 있고요. 근데 이제 벨기에가 다시 사가는 게 어렵다 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그 건물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그것이 그 시대에 어떤 가치를 가졌었고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그 해석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겠죠.
1: Looking around this place brings to mind the moment 125 years ago when Korea and Belgium first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t was an era of opening ports when people from distant lands and new ideas flowed in without pause. In 1901, Korea and Belgium too formed their first connection in that spirit. And since the two nations first joined hands, layer upon layer of exchange has accumulated over the past 125 years of shared history. Among those many records, we turned our attention to one individual. The person we focused on is the very figure in this photograph. The hidden story behind this figure continues in the next episode.

여기서 칙딱 이렇게 해서 그냥 칙딱으로 불려요. 계절에 따라서는 생칡이 좋기는 더 향이 더 진해요. 근데 이제 건칡을 샀을 때는 조금 향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럼요. 우리 남편하고 동네 분들하고 같이 산에 가서 캐는 건 캔다고 해요. 갖고 내려오기가 엄청 힘들어요. 내려와서 씻는 것도 집에서 씻을 수 없어서 저기 개울에서 아예 씻어갖고 그리고 지고 오고 그랬어요. 그럼요. 암칡과 수칡. 음료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거의가 수칡이에요. 싹으로 다 녹말이 다 저거 영양분이 다 증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는 칡이 대체적으로 써요. 근데 50년 이상 된 칡이라야 암수가 구분이 돼요. 몸에 고운 거는 암칡일 수도 있지만 거의가 음료로 많이 나가고 이제 50년 이상 되고 그런 걸 골라서 암칡을 골라서 녹말을 빼고 음료에나 이 닭에나 이런 데 써먹는데 암수 상관없어요. 맛이 좀 틀려요. 맛이. 가을에 11월부터 4월까지 캐거든요. 그 여름에 되면은 칡이 좀더 써지고 가을에 캔 칡은 좀 단맛이 더 나아요. 엄나무하고 황기, 대추, 마늘 이렇게 넣고 있어요. 녹두, 깐녹두랑 렌틸콩과 감자, 찹쌀, 백목이버섯, 능이버섯 이렇게 있어요. 감자가 들어감으로써 더 구수한 맛이 나요. 육수는 이제 이 나무하고 건더기, 칡, 황기를 먼저 넣고 삶아야 돼요. 육수 끓여놨다 하면은 닭을 넣으시고 감자 넣으시고 마늘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찹쌀을 불려놔야 돼요. 불려놓은 거를 삼배부작에 넣어서 넣고 이 버섯은 닭 위에다가 얹어요. 얹어놓고 물 넣고 그러고선에 압력솥에 담그고 30분 끓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찹쌀을 먼저 불려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30분 불려두시면 돼요.

삼베 주머니에다 넣어서 하시면 더 좋아요. 꽉 조이면 밥이 되고요. 살짝 조이면 죽, 걸쭉한 죽이 돼요. 닭 가슴에다가 이 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자도 넣고 능이버섯, 백목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소금도 네, 조금 이렇게 티스푼 하나거든요. 이렇게 넣으시고 다지면 돼요. 센 불로 25분 두시고 5분은 약불로 두시면 돼요.

0: 여기에다 책 말아서 허리에 메고 그냥 뛰어가면 나간다.
1: 여로 막달려. 쫙 명이천. 거기 진짜 옛날에는 요 마찻길만 있었잖아요. 비포장에다가. 저기는 차도 못 써. 달에 넝쿨 우거진 그 산골이었어요. 이제 엄마가 이제 가을 되면 밀을 농사지어 갖고 빠요. 그러면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으셨어요. 그래갖고 찐빵 해주고, 그리고 이제 쑥버무리, 아까 말씀하신 시부님 나무 버무리, 그런 거, 그 기억이 나서 그걸 되살려서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송화사 앞에,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그 닭고기 먹고 싶어갖고 키워서 먹어보자 하면서 이제 축사를 지면서 닭을 같이 키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병아리를 한 50마리 사다 키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서 잡아달래요. 놀러 와갖고. 그래서 그럼 먹고 싶은 거 잡아오시라고 붙잡아. 그거 삶아주다 보니까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45년을 식당을 해왔으니까 너무 힘들고 나도 내 시간 좀 갖고 싶다. 그래갖고 쉬게 된 거예요. 음식에 가냐 보니까 이제 기술센터 직원들이 여기 오고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음식에 관심 있다 보니까 뭐 도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도를 거의 뭐 진짜 한 달에 두 번은 꼭 다녔거든요. 센터 소장님이 우리 제천에는 한약이 유명하니까 한약재를 놓고 이 보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음식인데 그 생각이 나갖고 이제 떡 송편도 하게 됐고 이제 뭐 다식도 하게 됐고 전도 부쳐보고 이제 치계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도에서도 그럼 제천으로 치교를 하자. 우리 산에는 치가 엄청 많죠. 제천 지역에는 치가 널려 너무 치 때문에 골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여기 노목보다는 청풍 그쪽에 치가 더 맛있어요. 여기에는 그늘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흙이 검어요. 근데 그쪽에는 마사토예요. 양지 바르고. 그래서 그쪽 치계 훨씬 맛있어요. 있는데 캐기가 힘들어요. 돌이 많고 나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캐기가 힘들어요. 암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맨 밑에 내려간 거, 맨 밑에 내려간 몸에도 곱고 무 같아요. 그걸 암칡이라고 하고 위에 줄기에서부터 바로 내려가면서 있는 거는 딱딱해요. 수칡으로 나눠져요. 암칡은 녹말이 많으니까 연해요. 뚝뚝 잘 부러져요. 수칡은 섬유질이 많아서 잘안 부러져요. 나무 같아요.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칡국수 칡 만두죠, 뭐. 그리고 이제 칡정 같은 거 옛날에는 해드렸는데 지금은 저 녹말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귀한 손님 오시면 해드리고 안 해드려요. 우리 엄마가 뭐 그때 당시에는 칡을 아버지가 캐다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넣어갖고 삼계탕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집에서 기르던 약병아리 그거 잡아가지고 제일 흔한 게 논두렁마뚜렁에서 캘수 있는 게 칡이거든요. 그냥 그래 칡뿌리 캐다가 그냥 넣고 삶아주신 거예요. 봄에서 여름 가는 이 시절에 기운이 제일 없다고 그때 좀 해주시더라고요. 왜 여름 이때냐? 밭에 가면 묵밭에 칡뿌리가 가는 게 많이 자라요. 그건 이제 엄마가 키울 수 있는 거는 그 뽑아내는 거 가는 칡 그거 갖다 해주셨어요. 그때는 칡뿌리가 크지 않으니까 그때 쓴맛은 없고 그냥 향긋한 맛이 난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육수를 먼저 한 2시간 동안 푹 끓여 놓으면은 약초가 많이 우러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넣고 바로 30분 하면은 약초에서 물이 다안 우러나요. 그래서 미리 약초를 우려내는 거예요. 음식은 정답이 없어요. 근데 렌틸콩을 제가 넣어서 죽을 써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넣어도 괜찮겠다 해갖고 넣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가피지, 고추지, 고기 먹고 느끼한데 그 상큼한 거 먹으면은 겉절이랑 그 장아찌 짭조름한 맛 그게 좀 입을 감해 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가서 좀 가르쳐 줘도 뭐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또 거부하는 데도 있고 그래. 네, 동네에서 다 같이 철렵 펼때다다 나오죠 뭐 다. 동네 분들 다몇 시까지 뭐 마을 냇가로 오세요 하면은 다 나오시는 거죠. 거기다 속 걸고 했고 이랬어요. 지금은 해놓고 오라래도 안 와요. 저는 조금 그 쌉싸름한 맛이 난다? 그거가 치계 맛이라고 봐요.

그냥 시골에서는 옛날에 편하게 했어요. 황기닭이라 그래고 뭐 황기백숙이라 그래고 이렇게 불렀어요. 주재료는 닭하고 황기하고 두 가지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이 황기를 많이 재배를 했어요. 저희 동네는 뭐 인삼을 구경도 못하는 동네라 인삼을 넣지 않고 그냥 황기가 흔하니 황기 넣고 집에 있는 재료 그냥 그대로 넣어서 했던 것 같아요. 부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때를 이으려고, 한 끼를 이으려고 들어가는 게 우리가 쌀 종류예요. 곡류 종류죠, 곡류. 근데 곡류가 그냥 맵쌀보다는 우리가 찹쌀을 넣어서 죽을 끓이니 맛있으니까 찹쌀이 들어갔고, 옛날에는 아픈 사람들이 차조를 가지고 조당수라고 끓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으면 여름에 훨씬 더 몸이 보호할 것이다 해가지고 넣어서 드셨던 것 같아요. 녹두를 넣으면 훨씬 더 닭의 비린내라든가

막 이러고 나면 이렇게 부서지고 뭐 이런 거 그냥 막 이렇게 하나씩 넣고 그 먼저 손 밑에다가 아주 하나 뭉쳐서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닭 이런 넣고 이래가지고서는 불 떼서 그래서 삶았지. 우리 식구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는 우리 형제가 9남매에다가 네, 그 전에 뭐 1분도 둘씩 있었고, 막 식구가 뭐 엄청 많아서 뭐 한 5마리, 6마리 잡아서 이렇게 큰 저기 가마솥 같은 데 끓였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이렇게 건지가, 지금 우리가 국물 먹듯이 건지가 많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국물이 흥건한 데다가 뭐 닭다리 하나 뭐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죽을 많이 해가지고 죽도 그 옆에다가 한 주걱씩 떠주고 그랬던 것 같아. 네. 그 옛날엔 상도 남자들이나 상에서 먹고, 예, 그냥 바닥에서 쭉 앉아서 먹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이제 다 자리에 앉으셔서 다 드셔면 우리도 같이 먹었지. 그래서 안 오시면 참고 있었어 했죠. 여름에 먹으니까 풋고추도 찍어 먹고, 애들은 또 풋고추 못 먹으니까 뭐 오이도 찍어 먹고, 네, 그런 거 그렇게 찍어 먹으면서, 예, 네, 먹었죠. 향기가 길게 땅속에 깊이 있으니까 땅의 기운을 여기 가득 담아가지고 있어서 땅의 기운 때문에 길을 돋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름에 땀 많이 나고 할 때 먹었던 것 같고,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환기를 끓여놓고 환기물을 그냥, 네, 드시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찹쌀 녹두는 먼저 씻어서 담궈놓고, 환기가 먼저 가마솥에서 설설설설 끓으면, 여기에다가 닭의 뱃속에다가 다 넣을 거 넣고, 닭의 다리를 요렇게 오므려서,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처음에 엎어놓지 않아요. 덕을 다 요렇게 놓는 거는 요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안에 찰 밥이 잘 되라고. 그렇게 해서 쭉 놓고는 그냥 끓이지. 끓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한 좀 익었겠다 싶으면 닭을 한번 요렇게 제껴서, 네, 놓고 한번 끓입니다. 옛날엔 다 이렇게 실로 묶었어요. 지금은 여기를 마디를 보고 한번 잘라서 요 사이를 끼우면 됩니다. 네, 끓는 데 넣어주면 여기에 있는 모든 맛이라든지 이게 바로 응고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용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린다 이럴 때는 찬물서부터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 끓기만 하면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끓으면 은근한 불에서 은은히 끓여줘야지 여기에 맛이 그냥 그대로 우러나지. 너무 계속 끓으면 여기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환기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누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 땔감도 되게 아꼈었잖아요. 그래서 이 환기백숙을 해먹는다 이러면 싹 씻어서 찬물에 먼저 이렇게 담궈서 저녁에 먹을 거면은 한 낮에쯤 이렇게 찬물에 담궈놔요. 담궈놔서 놓으면 이게 찬물에서 그냥 좀 우러났잖아요. 그러면 불을 켜고 불을 떼서 이게 끓어나면 바로 닭 위에다 얹어서 끓였어요. 눈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국물이, 물 색깔이 노릇스름하게 우러났고요. 이게 그리고 바짝 말랐던 게 불어서 훨씬 더 굵어졌죠. 그러면 녹두는 먼저 이렇게 씻어서 여기다 담글게요. 이렇게 담궈서, 이건 녹두는 좀 불어야지 돼요. 차돕쌀하고 찹쌀은, 네, 같이 이렇게 씻어서, 네. 차돕쌀은 떠서 하면서 이렇게 건드려줘야지 가라앉지. 그러지 않으면 다 떠서서. 이것도 녹두만큼 오랫동안 불리진 않아도 살짝 불려야 돼요. 넣고, 옛날엔 이렇게 넣고, 이게 불어날 때까지 이렇게 그냥 담궈 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불 켜서. 이렇게 뚜껑 덮어서 끓여야지 잘 우러나요. 이렇게 뚜껑 다 덮어서 이렇게. 기름 덩어리는 자 이렇게 해서 다 떼어내고요. 또 안에도 여기 뼈와 뼈 사이에 피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닭은 끓이면 닭비린내가 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닭비린내는 닭뼈 사이에 피

0: 덩어리가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핏덩어리 이런 거를 네, 깨끗이 네,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고 이걸 흐르는 물에 잘다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요 꼬리도 이렇게 좀 잘라내고.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안 익어서 한 3분의 한2 정도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숟가락으로 먼저 자, 쌀 넣고 이거 불린 녹두 넣고 또쌀 넣고 마늘도 뱃속에다 좀 넣고 대추도 네, 한두 개 넣고 닭의 관절을 이렇게 보고는 요 칼을 가지고 끝으로 이렇게 잘라서
1: 고맙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뭐몇 분을 삶아요 이렇게 시간 조정 절대 안 했어요. 한창 끓이다가 열어보고 내 찔러보고 아, 다 지금 뜯어 먹을 만하네 이러면 내 불을 껐어요. 요즘은 뭐 보통 닭이 1kg짜리 닭이다 이러면 30분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옆으로 김이 나고 끓으면 반드시 불을 줄여줘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센 불에서 끓으면 물만 줄어들고 닭이 속 깊이까지 잘 익지가 않아요. 뼈가 말려져야 돼요. 뼈가 쑥 나와야지. 예. 네. 그래야지 다 익었지. 그냥 뼈가 마디에 붙어서 잘안 빠진다 이러면, 네, 살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고향은 여기서 조금 떨어진 단양군 내포면 고향리 현대시멘트 있는데예요. 현대시멘트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 동네 못 살고 온 거예요. 제천으로. 부모님들은 농사하셨어요. 저희는 아주 대농이었어요. 상일꾼, 중일꾼, 애들일꾼 이렇게 일꾼이 몇씩 있어서 큰 농사를 하고 알아서. 환기 많이 해서 이렇게 둥그리를 크게 해놓고 그 환기 팔아서 테레비 사준다고 그러고 그러셨어요. 그전에. 네, 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50 돼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우다 보니 저를 지도했던 그 교수님이 간판을 하나 걸으라고 이렇게 자그만하게 아주 초라한 간판을 향토음식개발연구원 걸고 부엌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제가 요리 학원을 하면서 네, 바쁘게 살았죠. 13년도에 명인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엄마가 음식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어려서 먹어봤던 음식 명 그대로, 네. 또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 하는 방법 이제 그대로 이거를 저희가 글로 꼭 남기고 싶어서 시적인 감각으로, 네. 조금 음식도 조금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올 연초에 조금 시도를 하다가 요즘 식어서 잠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초시장에서 구입하고요. 재료는 그냥 그대로고요. 닭은 집에서 기르던 닭하고 요즘 닭하고가 이제 조금 또 맛이 다를 거고요. 글쎄 끓이는 거겠죠. 너무 오래 끓여서 저게 푹 물러도 살이 맛이 없고요. 또 물 잡는 것도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엄마는 막 물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식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도 맛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집에서 끓여보면 물을 너무 많이 잡아도 그렇고 그냥 적당히 잡아서 그래요. 저가 이제 음식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천에 환기백숙 해가지고 제천에 오면 꼭 환기백숙을 여와서 먹어볼 수 있는 환기백숙을 우리 개발하면 할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개인의 상품, 제 제품을 행정에서 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돼요. 이 개인이 자기 개인을 것 가지고는 너무 힘들어요. 환기에 대한 효능, 이건 어떻게 먹으면 좋고, 어떻게 해서 좋고, 이런 거를 자꾸 홍보하면서 이게 자리를 잡도록 좀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전 제일 커요. 제천 가면 다른 데서 먹어보는 환기백숙과는 다르다는 상품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환기백숙은 건강이 이게 제일 첫째에 꼽는 음식이라고 내가 볼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몸이 허약해졌을 때 먹는 환기백숙. 네, 그렇게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첫째 사람의 건강하고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0: seasoning blends for chicken and pork cutlet sauces have especially gained a lot of popularity among people in all ages.
1: 소울 제품의 가장 큰 경쟁력은 폭넓은 품목 라인업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원하는 맛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맞춤형 소스 개발이 저희의 핵심 역량입니다. 단순히 타 제품과 비슷한 맛을 내는 것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맛을 정확히 구현해드리는 것이 저희가 자부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높아져가는 글로벌 간편식 트렌드에 발맞춰 K-푸드 및 간편조리식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가정에서도 손쉽게 완성도 높은 음식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thoroughly checked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since the incoming of raw materials. After measuring the ingredients accurately, the materials go through the mixing process. Based on the cutting-edge automated facilities, the firm has built a stable and reli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1: 서울에서 생산되는 제품 품질의 핵심은 가열 살균 기준 및 이물질 검출 공정을 철저하게 거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열 살균 단계에서는 제품 특성에 따라 65도에서 100도까지 10분 이상 유지해 유해균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온도와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맛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박스 포장 직전의 금속 이물 검출 단계입니다. 아주 미세한 단위의 금속까지도 검출해 소비자 안전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food industry,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And it has provided more flexible responses to the market by making multi-kind products in large quantities, as well as providing OEM products in large scale.
2: 소울은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무엇보다 제품 불량률 감소에 집중했습니다. 불량이 줄어야 생산성이 오르고 그것이 곧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기존의 수작업 데이터를 자동으로 축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불량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원료 입고부터 납품까지 재고 관리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와 함께 AI 시대에 발맞춰 빠른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0: The company has produced samples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and experience. And considering the feedback coming from the clients, it has developed optimal products. By achieving patent from different packing devices and fried rice sauces, the firm has earned recognition in the field.
1: 소울의 연구팀에서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도시락용 소스, 버거 소스, 치킨 소스, 양념류 소스 등 최신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소스를 여러 기업의 요청에 맞춰 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더 편리하고 맛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0: Seoul has promoted continuous growth by developing creative ideas and premium ingredients. And it aims to enter the global market by providing unique tastes that can act as a bridge between cultures.
3: 소울의 목표는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에서 열리는 식품 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소울의 제품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공장 증축을 통해 자동화 설비를 확충하고 자사 독자 설계 기계를 도입하여 저희만의 방식으로 더 안전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소울이 앞으로 걸어갈 길입니다.
0: Seoul has galvanized effort to develop premium food with improved tast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Tang or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and sauces is mainly produced with soybeans. And it is an essential ingredient in many iconic Korean dishes. Pindang, a traditional Korean fermented soybean paste, is rich in protein, and it has provided a rich flavor to a lot of Korean dishes. As a four-generation business, Taehwa Food has produced different types of jang or fermented pastes. We look into Taehwa Food, which has introduced the excellence of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to the world. Taehwa Food is located in Yangsan,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Gyeongsangdo-style doenjang, which has a chunky texture with noticeable and large soybean particles. And it has also produced ganjang, a naturally fermented soy sauce with a rich flavor. The company has developed soy-type products with traditional pastes, and it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1: 태화식품은 1945년 부산 범일동에서 시작하여 80년 이상 작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 대표 제품 범일콩된장은 부산 경남 지역 식당 사장님들 사이에 이게 없으면 장사를 못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뢰받는 제품입니다.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4대를 이어오며 저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철학은 감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 이상의 역사를 함께 해주신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좋은 제품으로 좋은 일자리로 또한 기부를 통해 보답하겠다는 마음이 저의 경영 철학입니다.
0: Under its own brand, Pomil,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Pomil soybean paste. Doenjang, which is produced with a traditional method, has a savory taste. And it can be used for different Korean traditional dishes like doenjang stew or seasoned chili peppers.
2: 범일콩 된장은 80년 세월 동안 부산 경남 지역 식당 사장님들 입맛을 책임져온 제품입니다. 콩 함량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찌개를 끓였을 때 구수한 맛과 함께 텁텁하지 않고 깔끔한 뒷맛이 특징입니다. 특대입자 제품은 콩알의 식감을 느낄 수 있어 시골 된장 같은 정겨운 시고 소입자 제품은 부드럽고 깔끔한 국물 맛을 냅니다. 이렇게 범일콩 된장은 콩알을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만의 강점입니다.
0: Also, Kompyo pickling sauce is another main product. When pouring the sauce into the ingredients, consumers can produce jangatji or Korean soy sauce pickled vegetables more conveniently. As the product offers a deep taste of jangatji without the fermentation process, it has gained popularity among consumers.
3: 곰표 장아찌 간장 소스는 누구나 간편하게 맛집 장아찌 느낌을 낼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입니다. 단순히 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80년의 양조 노하우가 담긴 저희 간장을 베이스로 사용했기 때문에 채소 본연의 아삭함은 살리면서 속까지 깊은 감칠맛이 배어듭니다. 쉽고 편하게 요리하되 맛집 못지않은 깊은 풍미를 내는 것이 저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0: The raw materials are delivered to the first manufacturing site, and the boiled soybean lumps are fermented to produce baeju, or a brick of dried fermented soybeans. At the second manufacturing site, the half-finished products are packed after being fermented at a low temperature. The taste of fermented pastes is easily affected by different weather conditions, so the firm has introduced a real-time temperature monitoring system to maintain the improved taste.
4: 정유의 품질을 완성하는 핵심은 온도 관리입니다. 태화식품은 1공장과 2공장에서 목적에 맞는 정밀한 온도 제어를 통해 차별화된 품질을 만들어냅니다. 1공장에서는 최적의 온도 환경에서 누룩 곰팡이의 활성을 극대화해 깊고 풍부한 감칠맛을 완성합니다. 반면 2공장에서는 철저한 살균 냉각 온도 관리를 통해 안전성과 균일한 품질을 유지합니다. 결국 이러한 온도 관리가 태화식품만의 일관된 맛과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inconvenience caused by manual production works,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system of Samsung Electronics. As a result, the automation facilities have been implemented, and data on the production site has been managed based on the smart factory solution. The automated robots have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productivity.
5: 저희 경쟁력은 전통을 데이터화한 스마트 공장입니다. 처음엔 포장 자동화 같은 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 MES를 활용한 설비 제어와 작업 관리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작업자 안전 강화, 직원들의 근골격계 부담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수확은 우리 임직원들이 우리도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다는 혁신 DNA를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0: The company has accelerated researches on soybeans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taste of 된장. The firm has carried out studies on soaking time, temperature, moisture content, and the texture of ground soybeans.
6: 저희 연구 개발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줄어드는 전통장 대신에 장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소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식당의 인건비 부담을 해결해 줄 간편 소스, 그리고 고객의 작은 목소리까지 반영한 뾰족한 제품을 지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전통장의 프리미엄화입니다. 알메주나 사각메주를 활용해 집된장보다 더 깊은 맛을 내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연구 중입니다. 전통의 깊이는 더 깊게, 사용은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목표입니다.
0: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obtained ISO and HALAL certifications to increase export and gain more ground to overseas markets. It has delivered the products to overseas supermarkets and a renowned Michelin restaurant in the US.
1: Our 태화식품의 가장 큰 목표는 100년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유행이 빠르게 변하고 원료 가격이 널뛰는 환경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확장보다 단단한 자생력을 갖추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 공작을 도입한 이유도 결국 버밀이라는 브랜드와 우리 임직원들의 일터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속이 꽉 찬 된장처럼 내실 있게 성장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고객들에게 자랑스러운 기업이 되겠습니다.
0: Taewa Food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keep the values of traditional Jang as well as to pave a new path for the food industry.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Industries are undergoing rapid and structural shifts, and a lot of construction sites have also faced remarkable changes.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operated a systematic manufacturing system and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construction efficiency. Salem Steelhouse has produced premium precision materials at the manufacturing site and delivered them to different construction sites. We introduce Salem Steelhouse, which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field of house building. Salem Steelhouse is located in Gwangsan-g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durable steel framed houses, which have emerged as a safe and economical solution. It has gained recognition as a future construction method that can improve the weak points of the current ways, which mainly use concrete and wood materials.
1: 저희 세움 스틸은 스틸하우스 자재를 생산하고 시공,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모듈러 공법을 도입하여 전 세계 어디나 납품 및 시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며 본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은 국내 첫 번째로 설계해서 모듈러 스틸 자재 생산까지 100% 자동화를 이루었습니다. 지진이나 산불,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우리의 주거가 위협받고 있는 세상에 보다 빠르고 보다 안전하게 건축을 할 수 있는 스틸하우스 공법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0: The steel structures, which look like Lego bricks, are modular frames. Unlike the method that uses concrete materials, the main structural skeleton is pre-manufactured in the production site. And the frames are assembled at construction sites. Therefore, steel houses offer significantly shorter construction periods. The galvanized steel materials are used for the frame structure, so the houses can have strengthened durability. When assembling different types of modules according to the drawings, highly durable houses can be buil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2: 저희 세움 스틸의 스틸하우스는 일반 목구조나 콘크리트 주택보다 화재에 강하고 변형이 적은 철강재로 만든 건축물입니다. 특히 내진 설계를 거친 구조로 지진에 강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 벽체가 얇으면서도 단열 성능이 뛰어나 실내 유효 면적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설계를 데이터해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는 정밀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시공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면서도 규격화된 고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Receiving orders from the client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After checking the 3D drawing images designed by professional construction designers, the firm carries out the cutting and shaping stages with steel materials. The error range is less than 0.1 millimeter when cutting subsidiary materials, so the products have improved quality. Before delivering the produced panels, the company focuses on preventing the products from being damaged or destroyed.
3: 저희 세움 스틸은 프레임의 결합 정밀도를 높이고 모든 공정을 디지털화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 덕분에 균일한 품질과 높은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to strengthen quality control and maximize the production efficiency. The automation facilities have been used for the transportation of steel frames, so the stability in the production site has been increased. And high-quality steel frames have been delivered to consumers. What is more, by improving the manufacturing system, the production status and inventory can be analyzed more effectively in real time.
3: 주택도 이제는 가전 제품처럼 정밀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삼성전자의 선진 제조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효율성과 품질 관리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고자 시작했습니다. 생산 현장의 제조 실행 시스템 고도화로 불량률은 약 20% 감소했으며 수작업으로 관리되던 데이터가 자동화되면서 납기 준수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시간 자재 관리 및 공정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작 리드 타임을 단축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스틸하우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0: Since the initial stage, the digitalized technologies have been implemented to design and produce the materials more precisely. Based on the 3D designing system, the structures and the construction stages are checked in advance, and it has led to increased stability and efficiency. Also, the company has minimized the possible errors that might occur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the firm has given a boost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2: 저희 세움 스틸은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차세대 모듈 개발 중입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 에너지 스틸하우스를 연구 중이며 AI를 활용해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가변형 모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0: Seum Steelhouse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by strengthening partnerships with the major construction businesses in Korea. It has recently entered the construction market

0: in Southeast Asia with the aim of enhancing its position as a global business.
1: 세움 스틸은 이메일로 도면을 보내고 공장에서 생산하고 포장해서 납품하면 모듈러 주택이 완성되는 공법입니다.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공이 가능하며 짧은 공기로 인한 인건비 절감, 오차 없는 생산과 조립으로 자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모듈러 스틸하우스 표준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저희 세움 스틸의 목표입니다.
0: Seum Steelhouse has suggested innovative solutions for the construction field by developing premium steel-framed houses.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Make it make it hot and make it make it hot. 뿅뿅 하다 뿅뿅 hot.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다다리. Yes, 다리. 다다리, 다다리, 다다리.
0: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아카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카니, 카니, 아카니 시고.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 아임 라이브 관객 여러분. 안녕. 그 강풍기? 아, 이걸 뭐라고 하죠? 컴패티. 컴패티 발사기 안녕. 정말 성능이 좋더구나. 일단 이 하트가 지금 제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마치입니다. 아, 처음 들은 곡은 항복이란 곡이고요. 제가 어제 앨범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1년 만에 EP를 냈는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곡을 불러야겠죠? 다큐멘터리란 곡이고 이제 정말 첫 발매되고 첫 라이브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영화처럼이란 곡을 옛날에 냈었어요. 첫 데뷔 앨범에 실려있는 곡이 영화처럼이란 곡이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영화가 아니라 약간 다큐인 거예요. 이게 웃으셔도 돼요. 다큐네? 어랏? 내가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왜 다큐지? 뭔가 이런, 물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웃기지만은 않은 경험들로 인해 다큐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쓴 곡이고요. 그래도 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영화 같긴 합니다. 다큐멘터리 들려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 곡들을 합주하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여기서 고백 하나 하자면 제가 쓴 곡을 부르면서 뭔가 감정에 이렇게 북받치거나 이랬던 적이 아예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막 ENFP스러운 노래를 많이 했거든요. ENFP 계세요? 어? 아, 계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쩐지 약간 통하더라고요. 근데 뭐저 아까도 사실 눈을 마주치고 울 뻔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이제 별거 아닌 순간들 별거 없는 한데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살짝 올라오는데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뭔가 너무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 이 곡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처음이에요. 사실 이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약간 울음이 나올 뻔했어요. 처음이에요. 이게 되시나요? 제가 너무 두서없게 얘기를 해가지고 울음이 나올 뻔했다? 감사하다 이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왜 근데 네 마지막 곡 아니죠? 마지막 곡, 맞네요. 이게 이렇게 말하라고 써 있어요. 네, 여기 마지막 곡이라고 말하라고. 아시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오늘만큼 이제 제팬 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저희 팬은 이거 괜찮아요? 이거 알콜 알콜 외쳐도 괜찮은가요? 방송에서? 제 앵콜 앵콜을 알콜 알콜로 하거든요. 왜냐면 제 팬덤 명이 완취단이에요. 네, 그래서 알콜 알콜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콜 알콜 이제 타이밍 좋게 외쳐주시면 네,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다음 곡은 컬러잇이란 곡이고요. 자, 키가 뭐였지? 아쉽다, 너무 쉽다. 버려진 상상들을 채워 가시죠.

감사합니다. 알콜. 아우 자가라. 아우 이래서 취하겠어요.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알코올을 해야겠군요. 아직은 낭만이란 곡이고요. 제가 대학생 때 쓴 곡이에요. 뭐 바로 어제라고 할 수 있죠. 뭔가 한강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핸드폰만 보다가 버스가 한강을 지나가니까 다 한강을 보시는 거예요. 너무 귀엽게. 그래서 아직 낭만이 남아있구나 해서 쓰게 된 아직은 낭만이란 곡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윤마치였고요. 뭐 그냥 어제 앨범이 나왔다고요. 아직은 낭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윤마치와 함께했습니다. 도심 속 음악 감상실 I'm live. 잠시만요. 같이 좀 잠시만요. 자 갑니다. I'm live.

0: Let's go! Simply K-Pop!
1: Hello everyone! I am Simply K-Pop's MC, Alan McCravity.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Simply K-Pop MC, 크래비티 오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0: Welcome to all the K-Pop fans all around the world. Thank you for attending our ball today.
2: 네, 이렇게 궁전 찾아오시는 길 여러분 네, 힘들진 않으셨나요? 네,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근데 앨런 형, 오늘 대체 무슨 연회예요?
1: You didn't know? It's the birthday ball for the prince.
2: 허허, 왕자님? 왕자님이 그게 누군데요?
1: Obviously. It's me.
0: Oh, wow. You know my birthday is in 2 days, right?
2: 아, 그렇죠. 뭐 조금 너무 뻔뻔한 감이 없지 않긴 하지만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앨런 형.
0: Thank you, thank
2: 좋습니다.
0: you.
2: 좋습니다.
0: I am loving the vibe today. The glowing spotlight. The loving gaze from our fans. Doesn't it really feel like a royal ball?
2: 맞습니다. 또 이렇게 로맨틱한 의상까지 차려 입으니까 진짜 로맨틱 판타지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팬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더 특별한 것 같은데요.
0: That's right. Today, Simply K-pop will win over your hearts with performances that are dazzling like a royal ball.
2: 네, 때론 설레게, 때론 짜릿하게 제대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All you need to do is sit back and relax.
2: 자, 그럼 오늘 가장 눈부시게 빛날 첫 주인공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

0: Hey, don't you feel extra giddy today?
1: The
0: spring season weather is amazing. I feel like I could fly.
1: 그래요. 근데 저는 요즘 같은 날씨가 오히려 약간 어렵더라고요.
0: 네. What do you mean it's confusing?
1: 거리만 봐도 약간 그 계절을 잘 모르겠어요. 요새 좀 패딩을 입고 계신 분들도 있고 반팔을 입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약간 완전 패션 대혼돈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0: You're right. But that's why it's fun to look at a variety of styles, right?
1: 네, 맞습니다. 오늘 심플리케이팝도 딱 그렇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을 버라이어티한 주인공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0: Wow, then let's introduce them right now.
1: 네, 핫한 존재감의 그룹 Keep It Up과 글로벌 밴드 Hot Wave까지 뮤직 스타트!

0: 네, 심플리 케이팝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개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capture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Shall we bring out the guests for today?
0: 네, 봄 하면은 바로 이분들이죠. 바로바로 청초한 비주얼의 EPI 분들입니다. Welcome.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Welcome, welcome. Hello, if I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3: 안녕하세요, 이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신곡 헤이지 데이지 제목부터 봄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2: 타이틀곡 헤이지 데이지는요, 이지리스팅 팝 트랙인데요. 사랑에 빠진 순간의 설렘을 헤이지에, 수줍지만 당당한 진심을 데이지 꽃에 비유한 곡입니다.
1: Wow, well, we'd love to get to know your styling concept this time around as well. That's why we have a global fan joining us online. Let's bring them out and have a chat.
0: Hi!
4: Hi.
1: Hello, can you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My name is Caroline and I'm from France. I'm so happy to be here today.
1: Bonjour, Caroline. Wow. Do you have a question for If I as well?
4: First, I'm curious about today's outfit concept.
1: 오늘의 옷차림 컨셉 궁금합니다.
0: 오늘의 착장 컨셉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오늘 착장의 컨셉은요, 부드러운 소재에 이런 거친 무드를 추가해 순수함과 또 거친 감성을 동시에 표현해 보려고 한 옷인데요. 저희 이번 앨범 As If에 맞게 애매모호한 감정을 표현한 컨셉입니다.
1: Nice.
4: Thank you.
1: Alright, we hear you have another question.
4: Is there any outfit concept you would like to try in the future?
1: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 있을까요?
2: 네, 저는 샤랄라한 청순한 느낌의 스타일을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특히나 이번 타이틀곡 헤이지 데이지에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번 활동에서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1: Yes. So she said she would love to try like a clean, a more elegant type concept.
4: Oh, yeah, okay.
1: All right, last question.
4: Before my final question, Keija, your hair tying choreography went viral last time. So could you show us a little bit of it today, please?
2: Okay.
1: Okay.
5: Oh, 준비, 준비.
1: Beautiful, beautiful.
0: 좋았습니다.
1: All right. How did you like it?
4: It was so pretty, so awesome.
1: All right. Go ahead with your final question.
4: For Keija, I'm curious what kind of item you would like to try next. As for the other members, is there any hair concept you would like to try? Please let us know.
2: 네, 제가 머리 묶는 퍼포먼스로 하다 보니까 곱창 머리끈이나 이런 헤어 포인트들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활동부터는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So for Keija herself, she would like to try a more various type of hair styling. And 그리고 멤버분들은 다른 멤버분들을 또 도전해보고 싶은 헤어 컨셉 있을까요?
5: 네, 제가 이번 사실 자켓 촬영할 때 단발로 나타났었는데요. 저희 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번 활동 때 단발로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1: Alright, so she said she would like to try a shortcut, so please look forward to that. Alright, any final words for If I?
4: Thank you so much for your hard work and I'm so happy for the new comeback. Thank you.
1: Thank you.
0: Merci beaucoup. 네, 해외 캐롤라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프아이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전 세계 팬들에게 또 마지막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Ifri, thank you for always supporting us, and we worked very hard on this stage. So please looking forward to it. Thank you, love you, bye.
1: All right, here is the next generation performance idol, If I, performing Hazy Daisy.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0: 네! Okay, then, music start!

0: You were the prince. What do you think that would be like?
1: Oh, 갑자기요? 허허. 아이돌 가수였던 내가 알고 보니 원진대군? 어, 상상만 해도 벌써 약간 어깨가 아, 오,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0: 좀 내리세요.
1: 아, 좀 내리도록. 아, 오케이, 오케이.
0: 아, 장난이고요.
1: 네네네네.
0: Don't you think it matches perfectly with our vibe today?
1: 아, 인정. 근데 특히 오늘 앨런 형은 약간 의상부터 벌써 약간 황태자 재질입니다.
2: 어허. Your Highness, join me, Prince Alan, as we lead this show with class and poise.
1: 어, poise? 오케이, 그러면 한번 교양 있게 가보도록 하죠, 가요. 좋습니다.
2: And then allow me to introduce the next performers, who will light up the stage with radiant presence.
3: 네, 오늘 심플리 K-POP의 대미를 장식해주실 스페셜한 분들입니다.
2: The brilliant artists to win over your eyes and ears, Jay Chang, Lee Sen-woo. Close your eyes. Music starts.

0: Let's go. Simply K-pop. It's already time to wrap up today's Simply K-pop. To everyone who joined us around the globe.
1: 네, 그리고 이 왕실 연애 같은 순간을 현장에서 함께 빛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Every Friday at 1 p.m., Myeongranz will be here waiting like the prince.
1: 네, Myeongranz, 화이팅! 좋습니다. 다음 연애도 꼭 함께 해주세요.
0: Shall we say bye for now? Simply K-pop wi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Brilliant K-pop Performances.

0: Let's go, Simply K-pop! Hello everyone, I am your MC Alan of Gravity.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0: It is already the month of May. You can really feel that crisp, refreshing energy wherever you go, right?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5월만 되면은 괜히 나들이 가고 싶어지잖아요. 야구장 가서 시원하게 응원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
0: Totally. Wearing the team uniform and watching the game with some fried chicken. Gnarly.
1: 그러고 보니 안 되겠습니다. 오늘 완전 나들이 각인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속 갔다 올게요.
0: 아니야. 잠깐만.
1: 왜요?
0: 원진.
1: 네.
0: But that's what today's Simply K-pop is all about.
1: Uh-huh.
0: It's packed with stages hotter than the heat of baseball stadium.
1: Oh my god, 진짜요?
0: That's
1: 좋습니다.
0: Right.
1: 그렇다면은 놓칠 수 없죠. 얼른 소개해 주세요.
0: All right, let's go ahead and meet the teams that'll make our hearts race like hitting a home run.
1: Uh-huh.
0: Starting with Lee Jimin and her sweet vocals.
1: 네, 청순 여신들 S2A 그리고 감성 발라더 이지훈까지 뮤직 스타트!

0: Hey, guess what?
1: Huh?
0: It's gonna be a very special day in Korea soon.
1: What day? What day?
0: Children's Day!
1: Uh-huh!
0: It is Korea's cute holiday where children get presents and do fun activities.
1: Won진아?
2: 무슨 선물 갖고 싶어?
1: 근데 어린이날인데 제가 선물을 받아요?
0: Yeah, because you're cute like a baby.
1: 아, 근데 you too, Ellen. 형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귀엽고 또 보면 볼수록 기분 좋아지는 게 어린이날 선물 그 자체라니까요.
0: Well, thanks, Won-jin. Our upcoming artists will also lift our mood like a Children's Day present. So we definitely have to bring them out.
1: 네, 그럼요. 우리 글로벌 팬분들께도 또 특별한 선물처럼 다가갈 다음 무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All right, I think it's time to bring the ice to our Americano.
1: 맞아요. 지금 너무 덥습니다.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 정신도 번쩍 들고 기분 끝내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라떼 파긴 하지만요. 지금 약간 카페인 부족입니다.
0: Well, don't worry. That will be fixed soon when these performers come on. That's all it takes. You won't even need ice Americano anymore.
1: Wow, 얼른 만나고 싶어요.
0: Alright then, shall we introduce the next stages?
1: 네, 쿨하고 짜릿한 매력으로 무대를 가득 채울 세 팀. Keep it up, E5, Love One입니다. 뮤직 스타트!

0: 심플리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해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한층 성숙해진 비주얼로 돌아온 걸그룹 바로바로 리센네 분들입니다. Welcome! Ah, 좋습니다, 좋습니다.
1: Hello, Lisenn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Lisenne입니다.
2: Hi, we are
3: Lisenne.
0: Yeah. 네, 반갑습니다. Lisenne의 신곡 Runaway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이번에 리센네가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저희 런어웨이는 인센스 향기를 메인으로 다섯 소녀들이 자유의 여정을 찾아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오호, 좋습니다. Well, we can't wait to find out more about your styling concept. That's why we have a global fan joining us right now.
0: Wow!
1: Let's bring her out and have a chat. Hello.
0: Hello.
1: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안녕, 리센네. I'm Kelly from Hong Kong, and I really like your new song.
1: Oh. Well, Kelly, we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Lisenne today. Please go ahead with the first question.
4: Yes. So, what is the highlight of your makeup look for today's stage?
1: Oh. 오늘 무대의 메이크업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5: 오늘은 저는 점을 많이 찍었습니다.
1: 오. Oh. So she drew a lot of moles on her face. Yeah.
6: 그리고 저는 입술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 She thinks her lips is the highlight. All right, good. 오.
6: 그리고 저는 코에 블러셔를 했습니다.
1: Oh, some blush on her nose. Any more?
0: 또 있으실까요?
7: 또 있어. 어, 원현이 오늘 머리
8: 아, 오늘 헤어를 처음 해보는 헤어를 했습니다. 오, 오!
1: 어떠신가요? 오!
0: 아, 너무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Alright, let's hear your next question.
4: And I'm curious if there's any other makeup looks that you're into lately?
9: 저는 블러셔를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걸
10: 아니, 저부터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11: 죄송합니다. 저부터 한번 말하겠습니다. 네.
10: 저는 요즘 그 갸루 중에 야만바 갸루 아이고. 메이크업이라고 엄청 진하게 하는 메이크업인데 그 메이크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 와. Oh, like a very very heavy like a 갸루 style makeup. Yeah. 또 있으세요?
12: 저는 요즘 누디한 색깔에 좀 빠져가지고 누디한 메이크업이 좀 예쁜 것 같습니다.
1: Oh, like a nudie tone kind of color. Oh. 더 있으실까요?
0: 좋습니다.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Alright, we'll take one last question.
4: The last question is there a skincare routine that you'll never skip even though you have busy schedules or like you're on the go?
1: 바쁜 스케줄 와중에 절대 건너뛰지 않은 스킨케어 루틴이 있으실까요? 어허.
6: 저는 아무리 바빠도 손에 팩을 들고 갑니다.
8: 오. 진짜 진짜예요, 진짜.
1: So no matter how busy she gets, she always has a mask pack in her hands.
0: 오, 좋습니다.
1: All right, Kelly, any last words for Lisenne before we go?
4: Racine, I love you and I wish you come to Hong Kong someday. And I'll 기다릴게. 사랑해.
1: Let's go.
0: 아, 좋습니다. 리센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켈리님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8: Thank you, Kelly. I love you.
5: Thank you. We all love you.
0: 네, 좋습니다. 켈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리센네 무대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전 세계 팬분들께도 한번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저희 리센네 이번에 런어웨이로 컴백했으니까 전 세계 모든 수많은 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리센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0: 좋습니다. 또 인사드리기 전에 미나미 씨께서 갸루 권위자라고 들었는데요.
13: 콩제 야호.
10: 제 야호.
0: 갸루 스타일에 대해 히토코도 오네가 시테모 이데스까?
5: 아, 멋지런 데스.
0: 아, 하이.
5: 이슈니 오네가 시테모 이데스까? 같이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오케이, 렛츠고.
5: 이거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0: 어, 네.
5: 네.
0: 어떤 거죠?
5: 제가 심플리 케이팝 하면은 야호 같이 해주시면 돼요.
0: 야호.
5: 네. 그리고 V를 이렇게 하시면
14: V를 이렇게 내리는데 아, 살짝 오케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0: 살짝 밑으로. 네,
1: 눈도
5: 네, 여러분도 같이 야호 해주시면 돼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야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와우. All right then, let's go ahead and see the girl group that never disappoints. Here is Lisena's Runaway.
3: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4: 네.
3: Yeah.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뮤직 스타트.
2: 야호.

0: Let's go Simply K-POP!
1: 네, Simply K-POP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0: Yeah, we had so much fun too. Thanks to everyone tuning in around the globe as well as all of you joining us in the studio as well.
1: 네, 5월의 청량한 바람처럼 다음 주에도 기분 좋은 무대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기다려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0: We'll say bye for now.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week with Simply Amazing K-pop performances. Bye!
1: Bye.

0: 사장님 오셨습니다.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올해 개편 프로그램을 이끌어줄 서열걸들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3: 둘, 셋, 라이션! 안녕하세요,
4: 오늘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온앤오프의 이찬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와이어시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6: 아무래도 이제 K뷰티를 좀 알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뷰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1: 아이돌이면 외모 필수, 외모 관리가 필수잖아요.
6: 그렇습니다.
1: 뷰티 팁이란 게 있을까요?
6: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렌저 또 이제 따로 씁니다. 아침에 따로, 저녁에 따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루틴을 가져가고 있어요.
5: 네, 이제 운동, 이너 뷰티라고 하죠. 운동으로 조금 이제 땀을 빼면서 피부가 더 좋아지게끔 했던 것 같아요.
1: 와이언님 몸이 또 너무 좋으세요.
5: 아,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온앤오프 공약 하나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5: K뷰티를 알리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말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서 이제 제품을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1: 굿즈같이 이렇게 좀 나눠드리는
5: 굿즈같이 살고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너무 좋은데요?
5: 대박 내면 되잖아요.
1: 그죠 네,
5: 그쵸.
6: 이제 저희 뷰티온앤오프가 잘 된다면 아리랑 모든 직원분들에게 저희가 추천받은 제품들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5: 좋아요.
6: 괜찮잖아요?
5: 좋으시죠?
1: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자, 아주 알찬 농구였습니다. 우리 온앤오프가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3: 너무 됩니다.
2: 이션님 가실까요? 아니면 와이언님?
7: 와이언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8: 제가 가나요?
7: 네.
2: 제가 오케이, 와이언 렛츠 고.
5: 아름다운 이제 아리랑 TV에 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2: 리?
5: 이렇게 나와도 될까요?
2: 랑!
3: 랑!
2: 와!
5: 야, 이거
9: 수고하셨습니다.
5: 이게
9: 어떠셨어요?
5: 이게 뭐 크게 할 줄 몰랐네.
3: 아니, 이렇게 말을 해주셔서 저는
5: 이거 아무것도 몰랐어.
3: 저희가 이렇게 저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5: 네, 너무 영광이었고.
10: 자꾸 나만 시키면 어떡해.
3: 미안하다.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나의 본능이랄까? 좀 뭐랄까, 무거운 자리 또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5: 오케이. 그러면은
3: 국장님 인터뷰 한번 할까요?
5: 맞아요. 바로 인터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3: 어디요? 인터뷰 하면 싹 돌아요?
5: 아니, 저
3: 네? 진짜요?
5: 다른 거예요? 뭘 해요? 뭐야?
3: 진짜 안 말해줘.
5: 맨날 안 말해줘? 우리 뭐 하는지? 맨날 현장에서만 알아. 일단
3: 무서운 건 아니죠? 뷰티랑 공포랑은 상관없잖아요.
5: 오늘 안 그래도 비 오는디?
3: 오늘은 너로 가는 거야.
5: 난 모르
3: 무서운 거일 수도 있거든?
5: 무서운 거라고? 난 모르겠다. 일단 타자.
11: 네. 가세요.
5: 예. 안녕. 살아서
3: 같이 안 가세요?
5: 나 가지 그런 거. 왜 따로? 안녕. 아니, 우리 어디 가니? 형 알아? 형 정보 들은 거 있어?
12: 금강산도 19경이야.
5: 아, 형 먹기만 해 도대체.
12: 일단 먹어.
5: 일단 먹고 힘내야 되니까.
12: 먹어야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5: 오늘은 인터뷰 안 하네 그래도. 체어? 비도 오고 그러는데 조금.
12: 그래도 인터뷰 잘해서.
5: 재미가 없나?
12: 다음으로 가시는 거지.
5: 너무 잘해서 이제 좀 못하고 좀 그래야 그랬는데.
12: 좀 더 이제 자극적인 이제 그런 뷰티로 가는 거 같아.
5: 자극적인 뷰티? 그러면 무서운 거 하나? 일단 가서 우리도 파이팅 있게 또 찍어봅시다. 우리 글로벌한 또 이제 팬분들을 위해 K뷰티 알리기 위해 또 이제 한번 힘써보자고. 하나 둘 셋, 나 파이팅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파이팅!
12: 그래서 끊으라고 해?
5: 아니,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곧 도착하니까. 곧 도착하니까, 알았지?
12: 우리는 이제 또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단련된 게 있잖아.
5: 그렇지, 우린 단련이 돼 있잖아. 우리 10년 차야.
12: 그리고 아까 그 제작 발표보다 우선 상황은 없을 거야.
5: 맞아. 나 제작 발표회 때 난 진짜로 무서웠어.
12: 무서웠어, 나.
5: 그런 분위기인 줄 몰랐지만. 야, 뭐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4: 귀신을 좋아하네.
5: 아니 그게 아니라 비도 오지 뭔가 오지 궁금한 게 뭐야 저기 여기야?
4: 무슨 건데?
5: 이거 뭐야? 어? 어?
4: 저 보여줘.
5: 이곳이 이뻐진다는 그곳인가?
4: 보여줘야지.
5: 아
4: 이
5: 아, 대본 아닙니다. 여러분 대본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4: 같이 보자.
5: 아니
4: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5: 그곳인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4: 먼저 들어.
5: 왜 형 안 무섭다면서 나한테 맨날 먼저 들어가?
4: 계세요.
5: 계세요.
7: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 복도와 다른 이미지야. 와.
7: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7: 네, 이쪽에 앉으세요.
5: 네. 아. 뭐야?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앉아보고.
3: 딱 느낌 오잖아. 우리 뷰티 MC인데 딱 느낌 오잖아, 여기가. 뭐야?

0: 정확하게 커스텀 K뷰티가 뭐예요?
1: 일단 커스텀 K뷰티는 나만의 맞춤이거든요.
2: 맞춤. 네. 맞춤 일단 정상.
1: 네. 와우. 뭔가를 따라하거나 대중적인 그런 걸 따라가지 않고
0: 네.
1: 나한테 맞춰진 거 컬러라든지 이라든지 보고
0: 그럼 나만의 그러면 나만의 색감과 나만의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거고 싶네요.
2: 그렇죠.
1: 네, 맞아요. 네.
0: 좋아요.
1: 기본이 퍼스널 컬러거든요.
0: 네, 네, 네.
1: 일단 퍼스널 컬러에서 기본적인 설명 먼저 해 드리고
0: 네.
1: 진단 이어서 들어갈게요.
0: 좋아요. 좋아요.
1: 네.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는 내 신체 피부톤이랑 가장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좋아하는 거 이미지로는 보지 않고 피부 스킨 컬러 하나만 보고 찾아드릴 거예요.
2: 네. 좋아하는 거랑은
1: 연관이 별개예요.
0: 별개예요?
1: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나한테 어울리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울리는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로 갈 거고요. 내 명도랑 채도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1: 지금 이분이 상의는 고명도가 전용도가
2: 고명도죠?
1: 어두운
2: 조명도죠?
1: 네, 맞아요.
2: 잘못 말했어요.
1: 네.
0: 잘못 말했구나.
1: 그래서 오늘 내 명도가 어디고 내 채도가 어딘지 알게 되실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일단 진단하기 전에 워드로브 체크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1: 일단 평소에
2: 있는 거?
1: 네, 즐겨 착용하시는 상의 위주로 체크해 주시면은 제가
2: 이거는 큰가요?
0: 이거는
1: 이제 레드 컬러인데 레드도 웜레드, 쿨레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2: 네. 이건 쿨레드네요, 딱 보니까.
1: 이거 쿨레드예요.
2: 그쵸.
0: 오.
2: 제가 뷰티 MC거든요.
0: 아, 네. 나도 MC인데?
2: 자, 오, 맞네.
0: 어때요? 심각한가요?
1: 아니요, 심각하진
0: 않아요. 아, 이게 뭐, 네. 뭔가 이거... 네. 뭐,
1: 이거 심각한 건 아니고 아직 결과를 모르시기 때문에 네. 일단 결과 보고 평소에 내가 잘 입고 있었는지 두 분 좀 비슷하네요?
2: 네
0: 약간 둘이 좀 생긴 것도 비슷해가지고
1: 일단 먼저 일단 보면은 겨울 위주로 착용하고 계셨어요.
0: 네 맞아요.
1: 네 겨울이 조금 어둡고 차가운 느낌이거든요. 네, 네.
2: 전 사실 퍼스널 컬러 한번 진단했었거든요.
1: 아 예전에 받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2: 네. 여름쿨.
1: 여름쿨.
2: 썸머쿨가 있네요 제가.
1: 가을.
2: 가을.
1: 어두운 가을. 여름 진단 받으셨는데 반대로 생활하고 계셨네요?
2: 아 사실 퍼스널 컬러에 맞추면은
1: 한정적이니까.
2: 네, 막 분홍색 입어야 되고 하더라고요.
0: 분홍색?
1: 아 꼭 분홍색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2: 아, 아니에요?
1: 여름쿨 라이트라고.
2: 아,
1: 네. 일단 요거는 제가 참고해서 볼 거고
0: 네.
1: 퍼스널 컬러 진단 하러 자리 이동하실게요. 네, 일단 측색기로 피부톤 측정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내 피부톤의 붉은기, 옐로우기, 밝기 알아볼 거예요.
2: 네.

0: 저희가 비밀이거든요.
1: 네.
0: 메이크업을 하고 왔어요.
2: 진짜 비밀이에요. 아무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0: 네, 이게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도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요?
1: 원래는 이제 민낯에 하면 가장 좋지만은 네. 어쨌든 이제 옐로끼라 이런 거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서 괜찮습니다.
0: 최첨단 시스템이네요.
1: 네.
0: 이거 나왔어.
1: 네, 그러면 일단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랑 목이랑 톤 차이는 4 정도 나시거든요.
2: 네네.
1: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비슷하신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기랑 옐로기랑 봤을 때 옐로기가 약간 높으신 편이긴 하거든요.
2: 네. 좋은 건가요?
0: 몇 점이죠, 와이어스는?
2: 그 피부톤이 이제 베스트.
0: 그런 게 어딨어요?
2: 있을 수 있죠. 그 워너비가
1: 아니 피부톤 베스트는 없어요. 모두 다 내 신체 피부톤이 다 다르기 때문에.
2: 아 그래요?
1: 네. 백인, 흑인, 황인 다 다르잖아요. 베스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옷이랑 헤어 컬러 전부 다 가리고 진행할 거거든요.
2: 네. 이게 뭐죠?
0: 식탁보인가요? 아 식탁보래. 그
2: 애기들
0: 빠진가요?
1: 네, 이제 케이프인데 요거 컬러. 네.
0: 언니는
2: 애기 된 기분인데?
0: 좋은데?
1: 그리고 이제 헤어 컬러도 다 가릴 겁니다.
2: 헤어 컬러도요?
1: 네.
0: 이거 완전 이거
2: 약간 급식 그 나눠주시는 이모님들 같이
0: 시간 주머니 느낌.
1: 그래서 일단 계절천으로 먼저 가볍게.
0: 아예 안 받아주시네요.
2: 아예 자기 스타일 아니시면 안 받아주시네요. 괜찮아요.
0: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1: 그러면은 일단 이거 계절천으로 한번 가볍게 먼저 살펴볼게요.
0: 여름.
2: 이 얼굴.
1: 이 여름 아니에요. 보시는 거는 고채도 컬러예요.
2: 네.
1: 엄청 진하고 선명한 컬러거든요.
2: 네.
1: 그래서 이게 고채도의 웜톤 컬러예요. 그리고 고채도의 쿨톤.
0: 아니다.
1: 다시 한번 볼게요. 웜톤.
0: 이것도 아닌데?
2: 이거 애매해.
0: 쿨톤. 이건 아니다. 아예.
1: 아예. 일단 고채도로 봤을 때는 쿨톤가 아니니까는 네. 좀 다크닌 형상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 보이시거든요.
0: 네.
1: 다른 거. 보여. 네, 그렇죠. 이번에는 조명도예요. 웜톤.
0: 이거다. 그나마
1: 쿨톤
0: 아니다.
1: 쿨톤 이것도 약간 조금 창백해 보이시긴 하시거든요.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살짝 들고 다음에는 이제 저채도로 청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청탁은 아니다. 맑고 이제 탁함이거든요. 웜톤 쿨톤
0: 이거 아니다.
1: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는
2: 색이 없나요?
0: 한 점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2: 저 색이 없나요?
0: 쌤 한 점밖에 안 남았어요.
2: 저 색이 없는 무색인가요?
1: 일단 이건 가볍게 보는 용이에요. 부담 없이 그냥 보시면 되세요.
3: 그거 가볍게 살펴봤을 때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1: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0: 지금
2: 쌤도 지금 쌤도 지금
0: 난관이다 컬러 인생
2: 찾으셔야 난관. 돼요. 하나라도 만들어야 돼요.
1: 일단 대체적으로 탁한 컬러는 확실하게 좀 워스트 느낌이 나시고요.
2: 네.
1: 고객님 이렇게 좀 채도가 있는 컬러가 좀 잘 받으셨거든요.
2: 네.
1: 그래서 가볍게 봤을 때는 이 컬러가 가장 일단은 잘 받는 컬러로 보여집니다. 네, 상세 진단 들어가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2: 네.
1: 빨주노 초파나 뭐 제가 한 바퀴 둘러봤거든요.
2: 네.
1: 앞에는 따뜻한 컬러 위주로 전체적으로 생기 있는 표현이 잘 되세요. 지금 앞에 있는 거 뒤편에 지금 그린 컬러부터 다크닝이 조금 많이 생기시거든요. 너무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객님 따뜻한 컬러가 잘 받으신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2: 제가 따뜻한 남자긴 해요.
1: 네.
2: 형이라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0: 나도 받지 않겠어.
1: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컬러가 가장 퍼스널 컬러로 나오셨거든요.
2: 레드.
1: 일단 요거는 스트롱이라는 톤이에요.
0: 스트롱.
1: 네, 스트롱.
2: 예요.
1: 스트롱은 이제 거의 원색에 가까운 컬러거든요.
2: 네.
1: 그래서 일단 명도는 중명도고 채도는 고채도고요. 그래서 고객님은 봄웜 스트롱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2: 봄웜 스트롱.
1: 네.
2: 와, 제가 또 헬스도 가는데.
0: 봄에 따뜻한 힘센 가이.
1: 네.
2: 힘센 가이. 이제 형 기대된다.
1: 네, 그러면은 바꿔서 이제 또 진단해드릴게요. 네, 이거 다 빼드릴게요.
0: 저는 좀 이게 또 그림자 안 지게 하게 해주세요.
1: 그림자 안 지게요. 이렇게 볼게요.
2: 나한테는 그 그림자 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 자기 할 때는.
0: 이거 같은데요? 이 색 같은데요?
2: 혹시 MBTI가 T이신가요?
1: 네.
2: 확실하네. 역시.
0: 이런 건 그래도 많이 받아주시네요.
2: 맞아.
0: 감사합니다.
1: 그림자 안 지게.

0: 볼게요. 자, 밝은 쿨톤의 전이에요.
1: 이거 이거 쿨 맞아요?
0: 네, 이거 쿨톤 전이에요.
1: 어, 진짜요?
0: 네.
2: 이거 저 선생님 의심하는 거야?
1: 아니, 아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0: 네, 이런 거를 지금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밝은 쿨톤?
2: 그럼 괜찮아?
0: 이게 이사님이 찾으셨던 그 쿨톤이거든요?
1: 아, 별론데?
0: 이거 별로예요?
1: 네.
0: 아까 쿨 호소하셨잖아요.
1: 쿨인데 다른 컬러 없어요?
0: 둘 다 쿨이에요. 둘 다 쿨이에요. 그 웜톤이시고 싶으신 거예요?
1: 쿨이긴 한데.
0: 네. 컬러... 어떤 쿨을 찾으시는 거예요?
1: 멋진 쿨.
0: 지금 이거 되게 명도가 높은 컬러들이거든요. 고객님은 명도 높게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비교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1: 오.
0: 자, 지금 맨 앞에 있는 거는 가장 어두운 거예요. 다 쿨톤이에요 지금.
1: 네.
0: 그리고
1: 아, 이거다.
0: 조금 밝아진 거고요.
1: 네네.
0: 좀 더 밝아진 거고요.
1: 이거다.
0: 가장 맞... 밝아진 거.
1: 아, 이거네. 어,
0: 네, 이거예요.
1: 이거요.
0: 네, 밝은 고명도 컬러. 지금 요게 다 밝은 쿨톤의 선들이에요.
1: 오,
0: 요게 나이스.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1: 나이스.
0: 이거는 계절로 따지면은 여름 쿨라이트의 화이트 리쉬 톤이에요.
1: 오,
2: 어두운 컬러를 해야 되네.
1: 아싸, 어, 저 마음에 들었어요.
2: 가져가도 돼요?
0: 그, 안 돼요.
2: 어, 그쵸.
1: 형님 지신 거 아니시죠?
0: 네, 아니에요.
2: 괜찮아요.
0: 네, 요거 빼드릴게요. 그래서 테이블로 이동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2: 저 머리가
1: 괜찮아요. 하면 돼.
2: 공부하러 왔구나.

0: 네, 그러면은 내 피부 톤에 맞춰서 커스텀 뷰티. 어, 일단 팩트 먼저 만들어 볼 거거든요.
1: 네? 어. 오, 저희가 하나요? 직접?
0: 네, 직접 만드실 거예요. 일단 오늘 만드시는 거는 다 천연 재료거든요. 네. 천연 화장품 만드시는 거예요.
2: 오, 맞아요.
0: 네, 맞아요. 천연이기 때문에 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천연이라서 방부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짧아요. 3개월.
1: 3개월?
0: 네, 3개월이면 충분해요. 어, 맨날 쓸 수 있는 거니까. 로즈플로로 워터부터 넣을 거예요.
1: 네.
0: 8.5형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5형이 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1: 네. 색깔 이 작업하는 친구. 선생님 놀라셨잖아.
2: 아, 죄송해요. 이거 좀 덜어내도 돼요? 간다.
1: 센서티브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다.
2: 그럼.
0: 네, 조금씩 조심히 넣어주시면서 넣으면은 양 맞출 수 있어요.
2: 알로에 베라겔 맞죠,
0: 네.
2: 이거?
0: 네.
2: 1.5형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0: 네, 지금 4,800을 넣었어요. 4배를 넣으셨는데? 그럼 이거 좀 덜어낼게요. 이게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2: 어, 그렇죠.
0: 네, 이만큼 덜어낼게요.
2: 이 정도는 괜찮죠?
0: 정확해요. 나이스. 좋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1: 우동생이죠?
0: 그 다음에 히아루론산.

0: 선생님 잘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제가 다 녹여드릴 거고요. 이거 네. 녹여내거든요. 네.
0: 어, 신기해. 파운데이션, 이게 쿠션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컬러 그걸 넣네.
2: 됐어.
0: 우와, 얘 진짜 파운데이션 색깔이다.
1: 엄청 잘 하셨는데요?
2: 오케이. 완벽.
1: 그러면은 쿠션 완성됐어요.
2: 와!
0: 와!
1: 자, 이제 쿠션 다 만들었으니까요. 퍼스널로 나온 거에 맞춰서 커스텀 틴트 또 만들 거거든요.
0: 네네. 어,
1: 여름 콜라이트, 곰보 라이트잖아요.
0: 네.
1: 일단 두 분 다 공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 먼저 넣을게요.
0: 네. 이 피마자가 립스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건가요?
1: 네, 맞아요.
2: 조금만 넣어야겠는데, 이건? 재밌다.
0: 야, 이거 주방에 넣으면 안 되겠어요.
1: 주방에? 왜요?
0: 고춧가루인 줄 알 것 같아요. 이걸 섞어가지고 컬러를 만드는 거구나.
1: 그쵸.
0: 아, 찾아가서 틴트를 만들게 될 줄이야.
2: 그러니까.
0: 이렇게
1: 네.
0: 남자 둘이서 올 때도 있나요?
1: 그렇지는 않아요.
0: 아...
1: 여자친구랑 와요.
0: 커스텀 케이비티가.

0: 해외에도 있나요? 이렇게 커스텀 할 수 있는?
1: 있기는 있을 건데 한국만큼 조금 이렇게 퍼스널 컬러가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유선님은 통에 넣을게요.
0: 통 되나요?
2: 우와, 완전 핑크색이네.
1: 그리고 와이어님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와이어님도 넣을게요.
2: 네.
0: 근데 저는 또 이제 만든다고 해가지고 완성된 제품에 색깔만 넣고 이런 줄 알았는데 완전 다 리얼이네요.
1: 네, 완전 내가 색을 다 조합해서
0: 진짜
1: 만드니까.
0: 어쩌면 저도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세요?
1: 충분히 가능하죠.
0: 아, 여하튼 쌤의 이 정도 리액션은 최고의 리액션이었어.
2: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나요? 여기?
1: 네, 외국인 고객님 이런 거 K-뷰트 되게 관심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도 그렇고 화장품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하루 많이들 오시고 엄청 재밌어하고 좋아하세요.
0: 눈 빠질 뻔했네.
1: 일단 이선님 거는 여름 쿨 라이트잖아요. 네네. 그래서 밝은 컬러 쓰셔야 되고 너무 진하고 선명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딸기 우유 같은 컬러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와이어님 거는 봄브라이트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좀 선명해야 돼요. 네. 그리고 웜톤이라서 좀 따뜻한 느낌 나고 그래서 좀 오렌지빛이 나는 그런 립 컬러가 완성된 거거든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2: 네,
0: 좋습니다.
2: 더 발라야 되나?
0: 뭐야, 좋다.
1: 충분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남성분들은 너무 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딱 그 정도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쿠션이랑 틴트 네, 퍼스널에 맞춰서 커스텀으로 다 완성되셨습니다.
2: 와! 고생하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1: 아니.
0: 이렇게 커스텀 뷰티까지 체험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2: 네, 이렇게 또 이제 하면서 느꼈지만 뷰티 레벨이 쭉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렇게 진단부터 제작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2: Work and training coming to our career. I hope you guys enjoy the making cosmetic and find your personal color.
0: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There's no driver's seat, yet the vehicle recognizes traffic signals on its own and stops for pedestrians. The future of AI-powered driving is already becoming a reality. In Anyang, Gyeonggi Province, this is Autonomous A2Z, the company behind the technology. Founded in 2018, it is a South Korean autonomous driving company and the only Korean firm to appear on the global leaderboard for 3 consecutive years.
1: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적인 하드웨어와 개조차 방식의 소프트웨어까지 자율주행의 모든 것을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공공도로에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세계 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0: Most companies use a retrofitted approach, adding software to existing vehicles. Because the control system and software aren't fully integrated, their ability to respond to unexpected situations is limited. Autonomous A2Z, on the other hand, develops not only the software, but also driverless autonomous vehicles and the platform itself. It has also raised the localization rate of key components to 96%, making it Korea's only full-stack autonomous driving manufacturer.
1: 안전하게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면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만들어야 실제 안정성이 있는 자동차가 탄생할 수 있거든요. 토탈 솔루션을 개발을 해야만 100% 무인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이것들이 개조차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 부품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 소버린 AI라고 국가별 자체적인 기술을 가진 AI 기술들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산화율이 이 정도로 높은 회사는 실제 저희가 만드는 소버린 AI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0: This autonomous vehicle is called Roy. After receiving its first temporary driving permit in 2018, it now operates in 13 cities across Korea. How does Roy perceive the road? Using cameras throughout the vehicle, along with LiDAR and radar, it continuously detects nearby vehicles and traffic signals. AI analyzes this information to decide, moment by moment, whether to slow down or change lanes, choosing the safest action. It avoids illegally parked vehicles on its own and stops immediately when it detects a pedestrian. At the Pyeongchon Control Center, Roy vehicles are monitored in real time from Cheonggyecheon in Seoul to Ulsan. The vehicles exchange information with the control center, not just sensor data, to improve driving decisions. The control center can even detect blind spot hazards that the vehicle may have missed. This close coordination is the core safety system behind A2Z's autonomous driving.
1: 원격 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희가 검증하기 위해서 UAE와 경기도 화성 간의 원격 주행을 실행을 했었고요. 이게 전 세계 기네스에 해당하는 7,000km 원격 주행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네, 우리하고 일본은 조선시대 동안에 교린 관계를 맺었던 관계입니다. 그래, 서구와는 우리가 교섭을 하지 않지만 옛날에 교린 관계에 있었던 일본과는 얼마든지 교섭에 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교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무력적인 침공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해서 운양호라는 군함을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 연안을 측량을 하고 그러면서 도발을 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그때 무렵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영로 대립 그리고 청일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되고 전쟁으로까지 이게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교 고문 멜렌도르프가 이럴 경우에는 이런 강대국들의 세력 균형을 도모를 해서 중립화를 추진하는 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1: And after changing the nation's name to the Korean Empire, Emperor Gojong began to actively pursue the idea of neutrality as part of his foreign policy from the 1890s. Then, in 1903, Emperor Gojong appointed a Belgian diplomat, Ademar de Coigne, as an advisor on neutrality policy. However, at that tim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internally and in terms of regional politics, was far from favorable for the Korean Empire's neutrality.
0: 중립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력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하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자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군사력 규모를 보면 서울과 황실을 수호하는 이른바 친위대 규모는 5,000명에서 7,000명 규모였고 진위대라고 해서 지방을 방어하는 군대 규모는 15,000명 정도 뭐 이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그 영토가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는 맞는데 그 요충지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서로 세력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둘러싼 러시아, 일본, 청구 이런 강대

0: Yes, I was very happy to visit it as soon as I arrived in Seoul about 1.5 year ago. And I must say I was quite impressed because it's a building which has a double significance, both symbolic and architectural. Symbolic because, of course, it used to be the face of the newly concluded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Belgium here in Seoul. And why architectural significance? Because I believe this is really a fine example of European classic architecture in Seoul.
1: Completed in 1905, the former Belgian consulate. Having withstood more than 120 years of history and still standing today, what hidden stories might this building reveal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nations? To learn more about the hidden story contained within it, our team sought out an expert.
2: 네,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안창모입니다. 1901년에 수교를 해서 1905년에 지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1903년이 넘어가면은 당시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렇게 흐르는 분위기를 보면은 일본이 곧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웬만큼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벨기에가 처음에 1901년에 수교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제국의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오다가 멈칫했을 텐데 벨기에는 한국과 잘 지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1903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5년에 완성까지 시켜버린 거죠. 그 얘기는 벨기에도 한국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한국은 벨기에한테 그만한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취했을까라고 보여줍니다.
1: The Belgian consulate was originally built in what is now Haehyeon-dong, Jung-gu.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this area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It was adjacent to Jeongdong, where foreign legations were concentrated, and close to Sungnae-mun, one of

0: the main gateways to Hansong, present-day Seoul. It was also situated not far from Deoksugung Palace, where Emperor Gojong resided at the time. Standing with quiet dignity in the heart of the bustling city, the former Belgian consulate. Designated as a historic site in 1977, the building was relocated to its current site in Namhyeondong in 1982. Since 1970, the site had been owned by Commercial Bank of Korea, the predecessor of Uri Bank. When the bank decided to construct a high-rise building there, the former Belgian consulate was moved from its original location. It is said to have been the first case in which a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building in Korea was relocated and restored. The structure was completely dismantled, down to each individual brick, before being reassembled at its present site.
1: 재밌는 것 중에는 이제 그 벨기에도 이제 나라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의 주권을 이제 상실하고 나니까 팔고 떠났는데 다시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그 국력이 규모가 커지고 벨기에도 새삼스럽게 다시 우리랑 중요해지다 보니까 벨기에에서 어떤 그 공문을 보낸 적이 있냐면 저 벨기에 영사관 다시 우리한테 좀 다시 팔 수 없느냐. 아, 굉장히 놀라운 거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벨기에가 그걸 다시 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역사유산이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은 원래 있던 용도로 가능하면 최대한 오래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정성도 있고요. 근데 이제 벨기에가 다시 사가는 게 어렵다 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그 건물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그것이 그 시대에 어떤 가치를 가졌었고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그 해석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겠죠.
0: Looking around this place brings to mind the moment 125 years ago when Korea and Belgium first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t was an era of opening ports when people from distant lands and new ideas flowed in without pause. In 1901, Korea and Belgium too formed their first connection in that spirit. And since the two nations first joined hands, layer upon layer of exchange has accumulated over the past 125 years of shared history. Among those many records, we turned our attention to one individual. The person we focused on is the very figure in this photograph. The hidden story behind this figure continues in the next episode.

0: 오일장 뭔지 아세요?
1: 오일장. 오일장 무슨 뜻이에요? 왜?
0: 오,
1: 파이브, 일, 데이, 앤 마켓.
0: 마켓. 그래서 5일에 한 번씩만 열리는 거예요. Not every day.
1: 아, 5일마다? 아, 그러니까 이거 평일 한산 달라지는 거죠?
0: 5일은 달라져요. 근데 5일에 한 번씩만.
1: 이런 개념 처음 들었어요. 이탈리아에 그런 거
0: 없어요. 그래서 오늘만 열리고 내일은 안 열려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온 거예요.
1: 그러면 여기 예산 뭐가 있을까요?
0: 예산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1: 두 가지?
0: 일단 첫 번째, 사과.
1: 사과?
0: 사과.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과하면 예산. 예산세가 최고.
0: 최고.
1: 최고.
2: 당도 높고.
0: 당도 높고.
2: 품질이 단단해. 딱 맞아. 뭐
1: 조금 산미.
2: 시고 달고.
0: 시고. 역시 산미가 있어야지 밸런스죠.
1: 맞아요.
2: 이거.
1: 이거 예뻐요.
2: 3만 원 줘. 3만 원.
0: 봉지 주시면 저희가.
1: 감사합니다.
0: 예쁜 걸로 골라볼까요? 싶어요.
1: 예.
2: 맛있어. 제 고만다고만 맛있어.
1: 향이도 원래 원래 사과는 향이 그렇게 센 향이 나지 않아요.
0: 이거는 나죠.
2: 오케이.
1: 역시 새로운 거 오늘도 이렇게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멋있겠다. 이거 분식. 와.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여기 다 예산 여기 근처에서 온 다 야채.
2: 예산도 나오는 거예요.
1: 예산 로컬 인그리디언스. 로컬 인그리디언스.
0: 셰프님이 좋아하시는.
1: 저는 항상 로컬 인그리디언스 이렇게 찾는 중입니다.
0: 제일 맛있죠.
1: 제일 맛있어요. 제일 신선하고.
0: 맞아요.
1: 저는 아직 이런 걸로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얌바 조금만 싸야 될 것 같아요.
2: 하나 드릴까요?
1: 조합이 해야 돼요. 이거 한 바구니 이거 얼마예요?
2: 5,000원이에요.
1: 5,000원? 네. 오, 싸네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꿀.
0: 근데 다 진짜 엄청 싱싱해 보여요.
1: 그러면 이제 아마 부추.
0: 부추도
2: 하나 드려요?
1: 네. 부추 그냥 이렇게 맛있고 그리고 너무 선명한 초록색이라서 이렇게 좋아요. 이거 아래 있는 거 더. 예, 맞아. 감사합니다. 오, 예스. 트레저. 보물. 너무 좋아요.
0: 제가 사과 썼잖아요. 두 번째로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국수.
1: 국수?
3: 안녕하세요.
1: 사장님이세요?
3: 네네.
1: 이게 바로 만드는 거예요?
3: 네.
1: 여기 안에?
3: 네.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만들고, 예전에는 여기 앞에서 다 70년 전에 다 이렇게 만들어도 했었어요.
0: 손으로 하셔서 말려서 사용했었어.
1: 역시 셰프님이 다 예산에 대한 특성을 잘 너무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3: 네.
1: 그거 저 알고 있어요. 한국 처음 왔을 때 소면, 주면, 그 소면 진짜 얇은 거, 그리고 주면 조금 더 두꺼운 거.
3: 네.
1: 원래 한국에서 이런 소면 어떤 요리로 쓰는 거예요?
0: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면이랑 중면이 결국에 두께잖아요.
1: 네,
0: 좀 얇은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국에서는 비빔국수.
1: 비빔국수.
0: 따뜻하게 먹는. 네.
1: 차가운 요리. 차가운 면 요리. 오, 너무 좋아요. 오늘 진짜 습하고 이거 더운 날씨라서 이렇게 시원한 요리 하면 좋을
0: 것 같아요.
1: 혹시 사과랑 잘 어울릴까요?
3: 보통 비빔국수 할 때 사과를 이렇게 갈아서 같이 넣어.
1: 아, 진짜?
3: 네.
1: 됐다. 오케이, 그러면
0: 우리
1: 이걸로. 근데 셰프님, 저를 어디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예요? 네. 제배?
0: 이거 뭐 같아요, 셰프님? 쫙 갈린 거.
1: 사과?
0: 사과 맞아요.
1: 사과? 다시 한번 사과? 우리 사과 먹으러 왔어요?
0: 아니죠. 먹는 거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1: 여기 양조장이에요?
0: 맞아요. 예산에서 되게 유명한 사과 양조장인데
1: 진짜?
0: 셰프님하고 같이 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일로 모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산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안녕하세요.
2: 네. 여기 대표님이십니다.
1: 아, 대표님.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 여기 진짜 포도 밭인 것 같아요.
2: 거죠. 맞아요. 완전 싹 다 사과 맛이에요.
1: 우리 구경하시죠. 구경해도 뭐. 돼요?
0: 네. 네.
1: 너무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여기서 와인 공부하시는 분, 여기 와인 만드시는 분, 저는 와인 나라에서 온 사람이에요.
0: 아, 너무 좋아요. 많이 배워야 되겠네.
1: 여기 너무 잘 팀
2: 와인 팀.
1: 네. 너무 궁금해요. 저는 사과 와인 저는 아직 마셔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에서 다 포도.
0: 한국에서는 사과가 많이 나와요. 특히 예산을
1: 맛있어요.
0: 그래서 저희 사과를 발효시켜서 애플 와인도 만들고 증류해서 소주 같은 술도 만들고.
1: 아, 그것도? 네,
0: 브랜디도 만들고.
1: 맛보고 싶어요.
0: 아, 예, 예.
1: 가능할까요?
0: 예, 그러시죠. 이제
1: 계속 이렇게 뭐 이런 그런 예쁜 색깔 먹어서 진짜
2: 먹어야 돼요.
1: 아, 네, 참을 수 없어요.
0: 자, 운이 좋으면 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오.
2: 많이 빨아들였네. 이거 너무
1: 언제요? 아, 네, 맞아요, 이거. My friend is a little bit unfair. She's right. I have more, but because I have more wine. Yeah. 자, 그러면 우리 네, 너무 궁금해서 네. 자,
2: 짠.
1: 자, 살루테. 네.
2: 아,
1: 진짜 특이한. 맞아요. 이탈리아 남부에서 만드는 그런 마르살라 와인 진짜 리치한 와인.
2: 진짜 리치한 느낌이다. 드셔보세요.
1: 깔끔해요.
0: 사과의 산미가 있어서
1: 네.
0: 달지만 좀 경쾌하게.
2: 사실 산미가 뒤에 조금 있어주니까 계속 마실 수 있을 것 같고 음식하고도 먹기가 되게
1: 진짜.
2: 쉬운 와인인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근데 그것도 있다고 하셨죠. 예, 예, 저는 위스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혹시 그 증류주 좋아해요?
2: 저도 위스키 좋아하고.
1: 위스키?
2: 네. 예,
1: 역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2: 궁금해요.
0: 네, 이거는 이제 40도예요.
1: 아, 그러니까 여기 네. 주사 40.
0: 네, 이건 좀 독합니다.
2: 사과. 향 엄청 많이 나죠?
1: 네.
0: 저희가 이 한 병 만드는데 사과를 5.7kg 정도로 즙을 짜서 가려서 증류해서 만든 거예요.
1: 여기 안에?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잔 안에 뭐가
2: 익어서
0: 사과 한 두세 개 정도. 사과 두 개를 한꺼번에 드시는 거예요, 지금. 40도인데 좀 부드럽죠.
1: 근데 향뿐만 아니라 진짜 맛도 여운이 은은하게 이렇게 나요. 그런 사과.
2: 맞아요. 카라멜 같은 느낌도 나면서.
1: 카라멜도 맞아요. 바닐라.
2: 바닐라.
1: 바닐라 그런 향도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4: 다 맞추셨어요.
1: 맞아요?
2: 아, 우리 다 맞췄어요.
1: 셰프예요. 우리 셰프님이에요. 이것도 아까 마셨던 와인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식사랑 디저트 아니어도 진짜 짠 요리랑 잘 어울릴 것 같죠?
2: 맞아요.
1: 어떠세요?
2: 제가 생각해도 이것도 음식하고도 페어링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1: 우리 오늘도 예산에서 쇼핑했어요.
2: 시장했어요.
1: 쇼핑했는데 진짜 대표적인 특산물로.
0: 아, 그러면 뭐.
1: 하나 여기. 예, 예. 하나 이미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2: 사과. 예,
1: 사과. 그리고 다른 거 맞춰봐 주세요.
0: 뭐 예산하면 사과.
2: 사과.
1: 예.
0: 그다음에 예산 국수.
2: 이게 맞아요.
1: 정답. 아, 역시. 국수. 소면.
0: 이거 시장에서 사 오신 걸?
1: 네.
0: 아, 시장 꽤 유명해요.
1: 맞아요. 네. 진짜 이게 수제.
0: 저도 국수 좋아합니다.
1: 근데 이제 네, 요리해야 돼서 혹시
0: 저희 주방 다 있습니다.
1: 너무 쉬워요. 진짜 쉬워요.
0: 너무 좋아요.
1: My friends, finally. By now, you know this is the part that I enjoy the most. Finally, I can cook with these beautiful Yesan products. And before, while I was tasting this very, very incredible apple brandy with the Sajan name, the inspiration came. Bibimguksu. Delicious and refreshing cold noodles dish here in Korea. And let's start from the Yanyeomjang. Since I want to get a very, very strong apple flavor and apple aroma, I would like to just grate a little bit of apple and put inside the

0: Let's put this very, very delicious apple condiment. You have to mix with your hands. Beautiful. Very easy, and also the plating is very easy because you have to do it with your hands. Twist a little bit, and then you put inside the bowl like this beautifully. So this is done. Now we only have to put the rest of the condiments. Finally, on the very, very top. Wow, look at this. Very nice, colorful noodle dish. And inside here, there's everything. There's yesan in one little bowl. 대표님, 지영, 오세요. 맛있는 요리 준비했어요.
1: 고생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0: 맛있게 드세요.
2: 감사합니다, 셰프님.
0: 먼저 비빔국수라서 우리 비벼야 되죠.
1: 아, 비벼야 돼요?
0: 비벼, 비벼.
2: 맛있겠다.
0: 오, 향이 장난 아니죠? 에. 아. 근데 이런 거 같이 사과랑 같이, 그러니까 아삭한 식감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아. 아우, 시원하다. 새콤 달콤. 맛있죠?
1: 이거 어떡하죠? 와이프가 가끔 비빔국도 해주는데, 네. 더 맛있어.
0: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어떠세요?
2: 진짜 맛있네요.
1: 와.
0: 이제 이거랑 잘 어울릴까? 이제 확인해야 돼요. 네. 자,

0: 완벽.
1: 아 근데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2: 진짜 잘 연결이 돼요.
1: 맞아요.
3: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아 진짜 행복한 날이에요.
1: 남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 충분하게 선물을 주지 않았어요?
1: 셰프님 요리하고 계시는데 네. 가만히 있기가 뭐해서 저도 사과로 디저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 디저트?
1: 응, 가져와 볼까요?
2: 아 진짜로?
1: 네.
3: 예스, 예스.
2: 감사합니다, 셰프님.
1: 아이스크림하고 사과를 절여봤어요. 그래서 수정과를 품은 사과. 셰프님이 이걸 떠주시겠어요?
2: 네.
1: 네 이렇게 예쁘게 세 개씩.
2: 예쁘게, 예쁘게. 오케이, 최대한 예쁘게 만들어줄 거예요. 네. 이거 충분히 예뻐요, 셰프님.
1: 너무 예뻐요.
2: 오케이, 감사합니다.
1: 저도 예쁘게 담아볼게요.
4: 아, 수정과 향이 여기까지 나네.
1: 그죠? 흑설탕이랑 생강이랑 천천히 졸여봤습니다. 자, 이거는 카라멜입니다.
2: 어 카라멜까지? 아 수정과인 것처럼 위에
4: 잣.
2: 자 여기. 어 감사합니다.
4: 수정과 향이 뿜뿜 나네.
1: 맛있어야 될 텐데.
2: 어 식감. 졸인 건데 어떻게 이렇게 아삭아삭해요? 어 진짜 기술이 기술이 있어요. 와우.
1: 오, 맛있어요? 맛있으세요? 너무... 술하고 같이 드셔야 돼요.
4: 와, 너무 환상적이네. 술 만드는 게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셋 다 행복해. 술이 술술 들어가는데요? 큰일 났다.
2: My friends, you see the atmosphere is very, very, very happy. I'm also so happy, and I really hope you can feel this happiness today. And I didn't even have to do a lot today because these two beautiful person made almost everything for me, for us actually, not just for me. So let's meet another episode and let's discover the beauty and the deliciousness of Korea. Ciao.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메이크업 메이크업 하다. 메이크업 메이크업 한. 뿅뿅 하다. 뿅뿅 한.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카니 시고. 카니 시고. 카니 시고.
2: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기억과 연합이 돼서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학습에 의해서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매운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매운 것을 피해야 되겠다

0: Just looking at spicy food makes your mouth water. Spicy food is an essential part of Korean cuisine. Do you really enjoy it? This restaurant, known as a mecca for spicy food lovers, has been serving the spiciest jjampong noodles in Seoul for 3 decades now. Finishing even a single bowl is a challenge.
1: 7년 전에 왔었는데 그냥 서울을 놀러 온 김에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2: 딱 한 입 먹어봤습니다.
3: 어떠세요?
2: 제가 이때까지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매워요.
4: Actually, it was quite easy, but my friends are so worried about me, so I had to stop it. I really like eating kimchi and kimchi jjigae and Ukraine bulgogi and other Korean cuisine.
0: Korean spicy food has captivated taste buds around the world. But the jjampong served here is 1.5 times spicier than Cheongyang chili peppers. It's so spicy that some people even fainted while eating it. Yet, quite a few truly enjoy it.
5: 30년째 이 매운 짬뽕을 하고 있는데요. 매운 걸 좋아하시는 손님들이 그래요. 이게 먹고 가면 먹을 때는 막 짜증나고 열나고 스트레스 쌓이는데 또 한 일주일 지나면 또 막 침이 돈대 이게 짬뽕을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와주시니까.
0: One of the iconic spicy foods in Korea is, of course, tteokbokki, or stir-fried rice cakes, the comfort food of many Koreans. This restaurant is famous for its fiery tteokbokki. Customers of all ages seem to be enjoying it. It's possible because this place offers 5 levels of spiciness that customers can choose from.
6: 맨 처음에는 단계라는 게 없을 정도로 한 가지 맛이었는데 이제 워낙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매운 걸 못 드시는 고객분들까지 이제 같이 드실 수 있도록 세분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7: 이 반반 하고 그리고 매운맛이지 오리지널 말고 매운맛? 매운맛 매운맛으로 먹고 제로 사이다. 아, 감사합니다.
0: 와 맛있겠다. These people have chosen level 5, the hottest option on the menu. What does it actually feel like?
8: 역시 매우니까 맛있는데? 매울까?
9: 매운 건 몰라. 좀 한국인은 좀 매운 걸 먹으면 좀 그러세요.
0: What makes spicy food so attractive to Koreans?
10: 아, 매운 거를 못 먹는데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자꾸 맵찔이다 하는데 그런 거를 이겨내려고 더 많이 먹기도 하고 음식이 약간 매운 맛이 안 들어가면은 더 다음에는 생각이 안 나는 것 같고
11: 매운맛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도 먹고 평소에도 생각나서 먹고 자주 먹는 것 같아요.
0: As spicy food has become a defining hallmark of Korean cuisine, more and more foreign visitors are coming to experience it.
12: 日本のは少ないのと辛くない。辛いけど、また食べたくなる。なんか癖になる。何回でも食べたくなる味が後で残ります。
0: Spiciness invites us into a world of exciting gustatory pleasures, but behind it lies something that isn't actually a taste at all.
13: 전통적으로 맛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각 세포에서 인지하는 어떤 감각을 맛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매운 맛이라는 것들은 입 안에 있는 통증 신경을 자극해서 생기는 어떤 일종의 통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Spiciness isn't a taste, but rather a form of pain. A research team led by physiologist Kim Young-ho is developing a pain therapy that targets the receptors responsible for sensing spiciness.
13: 마약성 진통제가 가진 이런 부작용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 이게 MR 부분에서 이게
13: TRPV1은 저희가 잘 아는 매운맛의 성분인 캡사이신에 작용하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운 것을 먹게 되면 그 기전을 살펴보면 입 안에 있는 TRPV1 수용체가 활성화되게 되고요. 캡사이신을 먹게 되면 화끈화끈 너무 뜨겁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43도씨 이상의 온도가 TRPV1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비슷한 감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0: When spicy compounds such as capsaicin enter the mouth, they activate the body's pain-sensing receptors called TRPV1. That's why we feel pain when tasting extremely spicy food. Professor Kim and his team are developing a treatment for chronic pain by regulating this pain-sensing receptor.
14: TRPV1 채널을 과발현시킨 세포에 저희가 미리 형광 시약을 처리해 놓고 1시간 동안 인큐베이션을 한 플레이트고요. 이거는 저희가 테스트하고자 한 약물을 미리 분주해서 소스 플레이트를 만든 겁니다.
0: This experiment compares the reaction in cells treated with a candidate compound that suppresses the pain response after activating the pain signaling channel using capsaicin. When the pain channel opens, calcium ions flow into the cells, causing them to fluoresce, which allows researchers to observe the pain response.
14: 캡사이신을 처리했을 때 이렇게 캡사이신은 반응이 급격히 증가하는 피크를 보이지만 TRPV1 채널을 억제하는 물질들은 이렇게 아래 보이는 것처럼 피크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억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이걸로 물질을 선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13: TRPV1은 화재 경보기와 같은 어떤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들, 특히 이제 만성 통증 환자들을 보면 이런 화재 경보기가 수시로 아무 때나 막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재 경보기를 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TRPV1을 타겟으로 약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0: The pain receptor TRPV1 has become a promising target for pain therapies. It is a well-known fact that spiciness is a form of pain. And Koreans find pleasure in it. When did Koreans' love of spicy food begin?
15: 한국인과 고추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인연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670년에 쓰여진 음식 디미방이라는 우리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조리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고추나 고춧가루가 전혀 쓰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670년에 우리 양반가에서 먹던 음식 가운데에서는 고추를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언제 들어왔느냐? 바로 임진왜란을 전후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우리 부산 동네에 들어와서 이것이 이제 우리 전국 조선 팔도로 퍼지게 된 거죠.
0: Chili peppers were introduced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mid-Joseon Dynasty or even later. Today, however, the spicy taste is one of the defining flavors of Korean cuisine. Koreans' extraordinary love of spicy food grew hand in hand with the country's urban development.
15: 1차 강점기가 지나고 우리가 한국 전쟁을 지나는 아주 그 이 현대의 어떤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치고 나니까 나라가 굉장히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 본연의 맛과 색을 살리는 이런 여유는 사라지고 가진 양념으로 이렇게 그냥 먹을 만한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으로 우리가 들어와 버린 거죠. 그 시절을 우리가 이제 1960년대부터라고 본다면 이미 우리는 60년 넘게, 70년 가까이 이 시절을 보내버린 거예요.
0: Spiciness. this is a familiar part of Korean cuisine today. But Korean ancestors actually preferred a milder, more natural spiciness. These familiar vegetables are known as 오신채, or five pungent vegetables.
16: 오신채는요, 입춘쯤 먹는 봄나물들을 말하는데요. 보통 파, 마늘, 부추, 달래, 흥거를 말하고요. 조금 맵거나 자극적인 맛이 나는 것으로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좀 기력을 돋우거나 또는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채소들을 말합니다.
0: These vegetables could only be harvested when the cold winter was over. Available only in the spring, they were considered precious ingredients by Korean ancestors.
16: 예전에는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시사철 재료가 충분히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봄에만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을 먹어봤더니 활력도 돌고 또 식욕도 돋았던 거죠. 특히 좀 자극적이거나 약간 매운맛이 도는 것들은 입맛을 더 돋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상님들이 좀 경험적으로 알고 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With their pungent flavor and warming effect, the 오신채 vegetables were valued not for intense stimulation, but for their properties to restore vitality. Rich in vitamins and minerals, they provide essential nutrients.
16: 원래 달래는 얼어있던 그 땅에서부터 나오는 가장 첫 나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먹으면 가장 영양도 풍부하고 향도 아주 진하고요. 맛도 강합니다.
0: Having rich flavors of their own, these herbs require very little preparation. They taste delicious even with just a few simple seasonings. 태풀 or potentially toxic plants are blanched in water before being lightly seasoned.

0: Dishes made with oshinte have natural pungency,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the intense spiciness that modern people enjoy today.
1: 지금 이 100년 안에 이런 자극적인 매운맛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몇천 년 동안 먹어온 거는 자연에서 오는 매운맛이었어요. 지금 현대인들은 자극을 쫓아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어떤 쾌락, 쾌감을 얻기 위해서 매운맛을 찾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페인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avoided. But we continue to crave even stronger levels of spiciness. Pain and pleasure seem to intertwine like an unsolved question. We visited a place where researchers study the connection between pain and the brain. Today's experiment is about capsaicin. Participants consume spicy food to induce pain, and the researchers use MRI scans to observe how the brain processes and responds to it.
2: 이렇게 생긴 매운맛 등이 올려드릴 건데 이제 화면 지시문 맞춰서 오른손으로 잘 잡고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Scan 시작하겠습니다.
0: A participant lies inside the MRI scanner and consumes capsaicin. What is happening inside the brain at this moment?
2: 이렇게 흑백의 이미지를 얻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하는 단계에 가서는 이 통증 받는 시기 동안에 이전 시기보다 특히나 값이 높아진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통증과 유난히 더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Even when the same experiment is conducted, different participants show different brain responses. In other words, the same level of spiciness can produce different sensations in different people. Neuroscientist Woo Chung-hun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rain and pain. His research shows that the pain we feel may, in fact, be an experience constructed by the brain itself.
3: 통증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입니다. 이 통증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자극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거에 더불어서 이제 이거를 저희 뇌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예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맥락에 그 자극을 받는지에 따라서 계속 이제 통증 경험은 달라지게 되고요.
0: Pain changes depending on how it is interpreted and predicted. Even before eating spicy food, prior experience or simply anticipating how spicy it will be can change the intensity of the pain.
3: 제가 처음 이 매운맛 실험을 캡사이신을 가지고 실험한 게 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 중에 유독 한두 사람이 통증을 느끼는 동안 그런 과거에 핫소스를 먹었던 기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화적 기억에 의해서 저희의 통증 경험이 변하겠죠. 혀에 분포하는 미각 세포의 뭐 분포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도 차이가 분명히 나겠지만 당연히 과거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신념, 문화 등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0: It hurts, but it's delicious. This simple expression is, in fact, a kind of reward system created by the brain to protect the body from pain.
3: 통증을 저희 몸이 느끼면 몸에서 이제 그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내재적인 어떤 반응, 방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엔돌핀 같은 오피오이드,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는 아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 먹으러 간다 뭐 이런 저도 가끔 그러는데 그런 게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이제 뒤에 나오는 어떤 몸에서 나오는 진통 효과를 위한 어떤 물질들 때문에 그리고 또 좋은 경험으로 또 자리 잡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0: As pain is not a fixed sensation and is experienced differently by each individual, the same spiciness can be divided into either pain or pleasure depending on the brain's interpretation. So, how should we understand the spicy food craze among Koreans who seem to be enjoying the sensation of pleasure?
4: 매운맛 열풍 이러는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매운 거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나는 맵찔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주변에는. 근데 미디어가 자꾸 매운맛 열풍이라니까 저걸 안 먹으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게 점점점 이렇게 서로 대중의 기호 그다음에 미디어의 이런 그 작용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0: Then, perhaps what matters is understanding the level of spiciness we prefer and choosing it accordingly. To define the elusive boundaries of spiciness, professors from various academic fields came together.
5: M3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전자 혀 시스템인데 이런 전자 시스템이 그런 이제 품질 관리라든지 멀티플렉스 느낌인데.
0: Physiology and pharmacology, two disciplines working together, have developed a technology to objectively measure spiciness. It was developed.

0: to quantify spiciness on a scale of 1 to 5.
1: 현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 캡사이신 중심으로 그냥 캡사이신 이만큼 있으니까 매울 거야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된 것들이죠. 근데 그거는 생체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그냥 화합물 중심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농도일 때 사람이 어느 정도의 매운맛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물학적으로 접근한 게 이번에 그 표준화했던 그러한 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In cell-based experiments, samples of spicy compounds are prepared for analysis using an electronic tongue. Once the prepared spicy solution is placed into the device, its intensity can be measured. The level of spiciness is measured by detecting ions within cellular receptors that respond to capsaicin.
2: 캡사이신이 저희가 개발한 전자혀에 반응을 하면은 이제 전해질에 있던 이온이 그 나노순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이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전압값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캡사이신의 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전압값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 The reason spiciness is divided into 5 levels is that the stages of pleasurable spiciness perceived by people are relatively accurate. Changes in perceived intensity are shown on an S-shaped curve. Levels 1 and 2 indicate relatively familiar spiciness like kimchi. However, from level 3 onward, perception begins to vary from person to person.
1: 그런 단계별로 내가 어느 정도의 매운맛부터 이제 구간부터 맵다고 느끼니까 나는 이제 여기 이 단계에 머물러야 돼라고 하는 근거가 이제 확실해지게 됩니다.
0: Thanks to this technology that expresses spiciness in numerical scientific terms, spiciness levels can be standardized in the future across the entire food sector, and people will be able to choose them according to their own preferences. Interestingly, this electronic tongue may not only be used for humans, but also for robots.
3: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과 같은 후각과 미각을 느끼려는 것들 아직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운맛의 하나 시작이지만 이 플랫폼을 가지고 단맛을 모방하는 이제 뭐 쓴맛을 모방하는 센서들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로봇도 사람과 같이 맛을 느끼고 아 이거 매워 하면서 땀을 흘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같이 좀 해보고 있습니다.
0: Spiciness can bring both pleasure and pain. It's almost impossible to imagine a meal without any spicy food.
4: 매운맛이 한국 음식의 어떤 다양성 그리고 현대 한국 음식의 또 다른 색깔을 만들어 주는데 분명히 기여한 점이 크다.
0: New spicy dishes to satisfy people's cravings will continue to emerge, and research on spiciness will keep expanding. But what matters most is not chasing the spiciness everyone else prefers, but understanding what level of spiciness is right for you and learning how to savor it.
5: 내가 내 음식은 이 기준을 가지고 먹어야지 자꾸 유행이라든지 남들을 쫓아가지 말고 조금 주대를 가지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0: 제품 품질의 핵심은 가열 살균 기준 및 이물질 검출 공정을 철저하게 거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열 살균 단계에서는 제품 특성에 따라 65도에서 100도까지 10분 이상 유지해 유해균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온도와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맛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박스 포장 직전의 금속 이물 검출 단계입니다. 아주 미세한 단위의 금속까지도 검출해 소비자 안전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1: As part of an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food industry,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And it has provided more flexible responses to the market by making multi-kind products in large quantities, as well as providing OEM products in large scale.
2: 소울은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무엇보다 제품 불량률 감소에 집중했습니다. 불량이 줄어야 생산성이 오르고 그것이 곧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기존의 수작업 체크 방식에서 벗어나 품질 데이터를 자동으로 축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불량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원료 입고부터 납품까지 재고 관리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와 함께 AI 시대에 발맞춰 빠른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1: The company has produced samples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and experience. And considering the feedback coming from the clients, it has developed optimal products. By achieving patent from different packing devices and fried rice sauces, the firm has earned recognition in the field.
0: 소울우 연구팀에서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도시락용 소스, 버거 소스, 치킨 소스, 양념류 소스 등 최신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소스를 여러 기업의 요청에 맞춰 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더 편리하고 맛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1: Seoul has promoted continuous growth by developing creative ideas and premium ingredients. And it aims to enter the global market by providing unique tastes that can act as a bridge between cultures.
3: 소울의 목표는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에서 열리는 식품 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소울의 제품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공장 증축을 통해 자동화 설비를 확충하고 자사 독자 설계 기계를 도입하여 저희만의 방식으로 더 안전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소울이 앞으로 걸어갈 길입니다.
1: Seoul has galvanized effort to develop premium food with improved tast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Tang or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and sauces is mainly produced with soybeans. And it is an essential ingredient in many iconic Korean dishes. Pindang, a traditional Korean fermented soybean paste, is rich in protein, and it has provided a rich flavor to a lot of Korean dishes. As a four-generation business, Taehwa Food has produced different types of jang or fermented pastes. We look into Taehwa Food, which has introduced the excellence of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to the world. Taehwa Food is located in Yangsan,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Gyeongsangdo-style doenjang, which has a chunky texture with noticeable and large soybean particles. And it has also produced ganjang, a naturally fermented soy sauce with a rich flavor. The company has developed soy-type products with traditional pastes, and it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1: 태화식품은 1945년 부산 범일동에서 시작하여 80년 이상 작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 대표 제품 범일콩된장은 부산 경남 지역 식당 사장님들 사이에 이게 없으면 장사를 못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뢰받는 제품입니다.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4대를 이어오며 저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철학은 감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 이상의 역사를 함께 해주신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좋은 제품으로 좋은 일자리로 또한 기부를 통해 보답하겠다는 마음이 저희 경영 철학입니다.
0: Under its own brand, Pomil,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Pomil soybean paste. Doenjang, which is produced with a traditional method, has a savory taste. And it can be used for different Korean traditional dishes like doenjang stew or seasoned chili peppers.
2: 범일콩 된장은 80년 세월 동안 부산 경남 지역 식당 사장님들 입맛을 책임져온 제품입니다. 콩 함량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찌개를 끓였을 때 구수한 맛과 함께 텁텁하지 않고 깔끔한 뒷맛이 특징입니다. 특대입자 제품은 콩알의 식감을 느낄 수 있어 시골 된장 같은 정겨운 시고 소입자 제품은 부드럽고 깔끔한 국물 맛을 냅니다. 이렇게 범일콩된장은 콩알을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만의 강점입니다.
0: Also, Kompyo pickling sauce is another main product. When pouring the sauce into the ingredients, consumers can produce jangatji or Korean soy sauce pickled vegetables more conveniently. As the product offers a deep taste of jangatji without the fermentation process, it has gained popularity among consumers.
3: 곰표 장아찌 간장 소스는 누구나 간편하게 맛집 장아찌 느낌을 낼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입니다. 단순히 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80년의 양조 노하우가 담긴 저희 간장을 베이스로 사용했기 때문에 채소 본연의 아삭함은 살리면서 속까지 깊은 감칠맛이 배어듭니다. 쉽고 편하게 요리하되 맛집 못지않은 깊은 풍미를 내는 것이 저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0: The raw materials are delivered to the first manufacturing site, and the boiled soybean lumps are fermented to produce baeju, or a brick of dried fermented soybeans. At the second manufacturing site, the half-finished products are packed after being fermented at a low temperature. The taste of fermented pastes is easily affected by different weather conditions, so the firm has introduced a real-time temperature monitoring system to maintain the improved taste.
4: 정유의 품질을 완성하는 핵심은 온도 관리입니다. 태화식품은 1공장과 2공장에서 목적에 맞는 정밀한 온도 제어를 통해 차별화된 품질을 만들어냅니다. 1공장에서는 최적의 온도 환경에서 누룩 곰팡이의 활성을 극대화해 깊고 풍부한 감칠맛을 완성합니다. 반면 2공장에서는 철저한 살균 냉각 온도 관리를 통해 안전성과 균일한 품질을 유지합니다. 결국 이러한 온도 관리가 태화식품만의 일관된 맛과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inconvenience caused by manual production works,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system of Samsung Electronics. As a result, the automation facilities have been implemented, and data on the production site has been managed based on the smart factory solution. The automated robots have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productivity.
5: 저희 경쟁력은 전통을 데이터화한 스마트 공장입니다. 처음엔 포장 자동화 같은 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 MES를 활용한 설비 제어와 작업 관리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작업자 안전 강화, 직원들의 근골격계 부담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수확은 우리 임직원들이 우리도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다는 혁신 DNA를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0: The company has accelerated researches on soybeans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taste of 된장. The firm has carried out studies on soaking time, temperature, moisture content, and the texture of ground soybeans.
6: 저희 연구 개발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줄어드는 전통장 대신에 장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소수 시장에서

0: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식당의 인건비 부담을 해결해 줄 간편 소스, 그리고 고객의 작은 목소리까지 반영한 뾰족한 제품을 지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전통장의 프리미엄화입니다. 알매주나 사각매주를 활용해 집된장보다 더 깊은 맛을 내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연구 중입니다. 전통의 깊이는 더 깊게, 사용은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목표입니다.
1: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obtained ISO and HALAL certifications to increase export and gain more ground to overseas markets. It has delivered the products to overseas supermarkets and a renowned Michelin restaurant in the US.
2: Our 태화식품의 가장 큰 목표는 100년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유행이 빠르게 변하고 원료 가격이 널뛰는 환경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확장보다 단단한 자생력을 갖추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 공작을 도입한 이유도 결국 버밀이라는 브랜드와 우리 임직원들의 일터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속이 꽉 찬 된장처럼 내실 있게 성장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고객들에게 자랑스러운 기업이 되겠습니다.
1: Tewa Food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keep the values of traditional Chang as well as to pave a new path for the food industry.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Industries are undergoing rapid and structural shifts, and a lot of construction sites have also faced remarkable changes.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operated a systematic manufacturing system and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construction efficiency. Sehelm Steelhouse has produced premium precision materials at the manufacturing site and delivered them to different construction sites. We introduce Sehelm Steelhouse, which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field of house building. Sehelm Steelhouse is located in Gwangsan-g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durable steel framed houses, which have emerged as a safe and economical solution. It has gained recognition as a future construction method that can improve the weak points of the current ways, which mainly use concrete and wood materials.
1: 저희 세움 스틸은 스틸하우스 자재를 생산하고 시공,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모듈러 공법을 도입하여 전 세계 어디나 납품 및 시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며 본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은 국내 첫 번째로 설계해서 모듈러 스틸 자재 생산까지 100% 자동화를 이루었습니다. 지진이나 산불,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우리의 주거가 위협받고 있는 세상에 보다 빠르고 보다 안전하게 건축을 할 수 있는 스틸하우스 공법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0: The steel structures, which look like Lego bricks, are modular frames. Unlike the method that uses concrete materials, the main structural skeleton is pre-manufactured in the production site. And the frames are assembled at construction sites. Therefore, steel houses offer significantly shorter construction periods. The galvanized steel materials are used for the frame structure, so the houses can have strengthened durability. When assembling different types of modules according to the drawings, highly durable houses can be buil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2: 저희 세움 스틸의 스틸 하우스는 일반 목구조나 콘크리트 주택보다 화재에 강하고 변형이 적은 철강재로 만든 건축물입니다. 특히 내진 설계를 거친 구조로 지진에 강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 벽체가 얇으면서도 단열 성능이 뛰어나 실내 유효 면적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설계를 데이터해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는 정밀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시공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면서도 규격화된 고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Receiving orders from the client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After checking the 3D drawing images designed by professional construction designers, the firm carries out the cutting and shaping stages with steel materials. The error range is less than 0.1 millimeter when cutting subsidiary materials, so the products have improved quality. Before delivering the produced panels, the company focuses on preventing the products from being damaged or destroyed.
3: 저희 세움 스틸은 프레임의 결합 정밀도를 높이고 모든 공정을 디지털화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 덕분에 균일한 품질과 높은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to strengthen quality control and maximize the production efficiency. The automation facilities have been used for the transportation of steel frames, so the stability in the production site has been increased, and high-quality steel frames have been delivered to consumers. What is more, by improving the manufacturing system, the production status and inventory can be analyzed more effectively in real time.
3: 주택도 이제는 가전 제품처럼 정밀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삼성전자의 선진 제조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효율성과 품질 관리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고자 시작했습니다. 생산 현장의 제조 실행 시스템, 고도화로 불량률은 약 20% 감소했으며 수작업으로 관리되는 데이터가 자동화되면서 납기 준수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시간 자재 관리 및 공정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작 리드 타임을 단축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스틸하우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0: Since the initial stage, the digitalized technologies have been implemented to design and produce the materials more precisely. Based on the 3D designing system, the structures and the construction stages are checked in advance, and it has led to increased stability and efficiency. Also, the company has minimized the possible errors that might occur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the firm has given a boost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2: 저희 세움 스틸은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차세대 모듈러 구조체 결합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 에너지 스틸하우스를 연구 중이며 AI를 활용해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가변형 모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0: Seum Steelhouse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by strengthening partnerships with the major construction businesses in Korea. It has recently entered the construction market in Southeast Asia with the aim of enhancing its position as a global business.
1: Seum Steel은 이미 일로 도면을 보내고 공장에서 생산하고 포장해서 납품하면 모듈러 주택이 완성되는 공법입니다.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공이 가능하며 짧은 공기로 인한 인건비 절감, 오차 없는 생산과 조립으로 자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모듈러 스틸하우스 표준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저희 세움 스틸의 목표입니다.
0: Seum Steelhouse has suggested innovative solutions for the construction field by developing premium steel-framed houses.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내가 던져라야 약수 삼천리 친교가 끊어지고 북해말 허안이 없으매라 이 화해에도 여도를 꾸덩어 밤비 울지 정막히 홀로 앉아

0: 여러분, 여성 국극은 대한민국 최초의 뮤지컬이랍니다. 남장을 한 여성 배우들의 연기, 화려한 색채로 몸의 선을 그대로 드러낸 혁신적인 의상, 웅장하고 새로운 무대 장치, 따라 부르기 쉬운 시민요풍의 새로운 판소리 노래여서 여성 국극은 당시 민족 오페라라고 불렸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 국극의 전성기 시절을 이끈 중심에 오늘 변사또 역을 맡은 이소자, 월매 역을 맡은 조영숙, 당대 최고의 악역 배우로, 최고의 희극 배우로 그 명성이 자자했었습니다. 60년대 여성 국극의 인기가 사라지게 되자 무대는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여성 국극을 잊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변두리 소극장이건 요정이건 여성 국극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느 곳이라도 달려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성 국극 제작소를 만들었고 그렇게 73년간 여성 국극의 맥을 이어오신 선생님의 뒤를 이어 그 맥을 이어가려고 이번 레전드 춘향전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70년의 무대 업력을 보여주실 선생님들을 모시고 레전드 춘향전 시작하겠습니다.
1: 아휴, 참 달도 밝기도 하다. 그런데 오늘 밤은 이 안산의 밤이 달이 더 밝은 것 같아요. 어? 달도 밝고 달도 밝다. 해양청청 밝은 달 내 당년의 밝은 달 니라 원망 허랴만은 나도 당연 시절에는 월매 월매 하더니 와는 세월이 유속하여 늙어지지 하리로구나. 늙어진 게 하리롭죠. 아이고, 그나저나 이것들이 어디들을 갔는 거요? 아니, 춘향전인데 또 어디로 갔는 거요? 형단아! 아, 춘향아!

0: 달려와. 번여야,
1: 예?
0: 저거 는 농록석에 얼굴 빨아까라 저게 무엇이냐?
1: 아니 도련님, 뭘 보고 말씀이시오?
0: 아, 저것이 안 보인단 말이냐?
1: 예? 저거,

0: 주님께서 광활루 구경차 나오셨다가 춘향이 그네 뛰는 모습을 보고 혹하여 불러오라시니 향단이 네가 건너가서 전해라.
1: 사또자제 도련님이? 아씨, 사또자제 도련님이 아씨를 불러오라는디요?
2: 아니, 엊그제 오신 도련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보나마나 방자 저 녀석이 도련님 턱 밑에 앉아 춘향이니 난향이니 세양지 신하락가듯 종조리세 연식가듯 톡톡 쏴 바친 게지. 나 못 간다고 전해.
1: 예. 방자야, 우리 아가씨 못 가신단다.
0: 아, 무엇이요? 아, 왜야? 아,
1: 그거야, 네가 시 발라먹고 조랑조랑조랑조랑 아, 물러물러 아무튼 못 가.
0: 아, 무엇이요? 아야야야, 그러지 말고 혹시 아니야? 이 일만 잘 성사가 되면 남원 전지 또 하고 나 하고 논 섬지기 또 떨어지지.
1: 논 섬지기? 반자야, 나만 믿어.
0: 알았어.
1: 아씨, 도련님이 얼굴도 잘생기고 몸짱에다가 멋진 난 도련님께 그냥 한번 가보셔라오. 예, 아씨.
2: 도련님만 양반이고 나는 양반이 아니란 말이냐?
1: 아이고 아이고, 아니지라. 우리 아씨도 회동섬 참판 댁따님께 양반이 양반인디. 그시기 그시기 무시기 그시 아이고 그냥. 암튼 아씨 가보셔라. 예, 얼른 가보셔라 아씨.
2: 예. 예, 방자야. 너 느그 도련님께 건너가서 안수에 접수하 해수열이라 여쭈어라.
0: 무엇이요? 안주? 접시? 해수? 아따, 그 말이 뭔 말이다요?
2: 느그 도련님이 그리 잘난 양반님이시면 알아 들으실 게지.
0: 엄마.
2: 향단아.
1: 예.
2: 가자.
1: 예.
0: 엄마, 엄마, 엄마. 아이고, 저놈 가시네. 그냥 엉덩이나 살랑살랑살랑살랑. 아이고, 내 간잡이 다 보이네, 그냥.
3: 내가 이랬어라. 아니, 내가 춘향이를 데려오랬지. 쭉 걸었다냐, 이놈아.
0: 아이고, 도련님, 다 들렸어라.
3: 아니, 무엇이 들리더란 말이냐?
0: 아, 그랑께 제가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해도 가라고, 가라고 하시더니만. 준양이가 도련님한테 숭은숭은 다 보고 욕은욕은 다 없디다요.
3: 아니, 무슨 욕을 하더란 말이냐?
0: 향단이 시켜서 씨발라 먹네 오네 하더니만은 준양이가 도련님한테 안주빨 세우시면서 접시를 한딱한딱 잡수고 해수병 걸리라 없디다요.
3: 뭐? 아니, 그 글공부를 했다는 그 준양이가 그런 쌍스러운 욕을 하더란 말이야?
0: 예, 꼭 그렇게 욕을 높디다. 이런 씨.
3: 뭐? 안주에, 접시에, 응? 어? 야, 이놈아. 그건 욕이 아니다.
0: 욕이 아니라구나.
3: 춘향이가 날더러 찾아오라는 뜻이다, 이놈아.
0: 예?
3: 좋다. 오늘 밤 대형회 춘향집을 찾아가자.
0: 예.
3: 가자.

0: 장단아, 우리 도련님하고 춘향이 노는 거동을 봐라. 얼마나 재미지냐. 기러기는 바다를 따르고 나비는 꽃을 따르고 바다의 개는 구멍을 따르고. 우리 도련님은 남중 허가리시고
1: 우리 아가씨는 여진군자시지.

아이고, 엊그저께 젖 먹던 것이 그새 저렇게 다 커서 서방님하고 나란히 앉아서 도란도란 정담을 하고, 그려 예미가 쓸상 받아줄 텐게 그 둘이 시큰 마음대로 잘들 놀아라. 놀아.

0: 준양아, 오늘 밤이 가면
1: 내일 밤이 또 오죠.
0: 1년이면 몇 밤이냐?
1: 365밤이죠.
0: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낯은 오지 말고 1년 내내 너와 함께하는 밤만 있어 지었으면.

0: 하고 도련님 냉큼 불로라는 마님의 분부십니다요. 저 다니 몽둥이 분질러지기 전에 어느 곳이요? 아이고,
1: 뭔 소리? 이게 방제야, 방제야, 방제야, 방제야!
0: 저런 놈 친구들. 아이고, 이게 웬 말이야? 이것이 웬 말이란 말이냐? 아이고, 이렇게 큰일났구나.
2: 도련님, 도련님 댁에는 경사신데 어찌하니 좋아 그러시오?
0: 그래, 집안으로는 경사다. 그럼 너와 나와 헤어져 있어야 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2: 헤어지다니요? 어라, 설마하니 내가 안 따라갈까 봐서?
0: 아유, 터지는 소리만 하고 앉아있네. 이러지 않았단 말이고.
2: 아니, 그럼 지금 정녕 이별을 하잔 말씀이요?
0: 아니, 이별이야 되겠느냐? 잠시만, 잠시만 우리 훗기약을 두는 수밖에 도리가 없겠다.
2: 훗기약이요?
0: 지나가.

0: 춘향이는 어찌 되었느냐?
1: 이의 그 아뢰옵기를 황송하오라. 그 춘향이로 말할 것 같으면은 본시 기생이 아니옵고 이고을 태계 월매 딸이온데 구관자재 이묵룡 씨와 백년 가약을 맺고 구관대계 한양으로 올라가노 수절을 하고 있사옵니다.
0: 뭐라? 수절?
1: 예?
0: 그거 참 희한한 일이로구나. 기생이 딸 춘향이가 수절을 해. 지가 아무리 구간자재라도 정분이 낫기로서니 기생 딸년이 기생 점거에 불참을 해. 내 몽둥이로 단단히 요절을 낼 것이다. 춘향이를 당장 대령시켜라.
2: 그쵸. 춘향 화합비 대령하랍신다.
1: 여봐라 사령.
3: 예.
1: 춘향 화합비 대령하랍신다.
3: 예.
0: 괘씸한 년. 이런 괘씸한 년 같으니라.
4: 춘향 대령이요.
1: 춘향 대령에 싸웁니다.
0: 앉거라. 네가 춘향이었다. 그거 참 옹골지게 생겼구나. 과일명불 허전이라고. 구간 자제가 네 머리를 얹었다지? 그래. 그 자제가 올라간 후로 독수공부 했으니 만무하고 그 네 헛헛한 마음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내가 달래주마. 오늘부터 당장 내 수초.

0: 쳐져라.
1: 소녀피로 기생의 자식이오나 기안에 창명 않고 여염생장하옵다가 구관댁 도련님과 백년가약 받들기로 단란 맹세했사오니 사또님의 그 말씀 소녀께는 당치 않사옵니다.
0: 그 얼굴을 보고 말을 들으니 안팎으로 일세기로구나.
2: 맞습니다.
0: 그러나 내 분부 거절치는 필리곡절이 있을 터이니 네 형장의 기절을 하면 네 청춘 속절없지.
1: 청춘은 불사일군지요. 여리여 불경이부자를 사또는 어찌 모르세요. 사또님 대불소절이나 소녀춘향 소절이나 소절은 일반인데 소절에도 상하가 있고 사또는 후보니 불행하여

0: 촉한년 전연 전연이 대전 통편을 모르는 년이라구나. 여보라 급창, 전연에게 대전 통편이 무엇인지 낱낱이 일러줘라.
1: 양이도 특거라. 대전 통편법에 의하였으되 무반대여 하는 죄는 능지 처참을 하라 하였고, 관장능여 하는 죄는 엄치정배 의당사하니 너 죽는다 하늘 봐라 하늘 봐라.
2: 대전 통편법이 그러할진데 유부녀 강간하는 죄는 어찌하라고 하였소?
0: 찢어 죽일려.

0: Hey, Wonjin. So you know it's summer break these days. Mm? What's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a summer vacation?
1: 아, 무조건 수영장이죠. 저는 이 여름 방학만 되면은 부모님이랑 수영장을 꼭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0: 오, 너무 좋겠네요. Just like those memories, summer break is full of moments you'll treasure for a long time.
1: 맞습니다. 이제 만나볼 분들도 그러니까 오랫도록 이렇게 기억에 남을 특별한 순간을 선물해 줄 것 같습니다.
0: Well, I can't wait. Shall we meet them right now?
1: 네, 각기 다른 매력으로 무대를 빛낼 솔로 아티스트 분들입니다. 한 분씩 만나볼게요. 뮤직 스타트!

0: 아, 형, 형, 형.
1: 아, 왜, 왜, 왜?
0: 형은 여름방학 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2: For me, it's gotta be a summer homework assignment. Especially keeping a diary. Uh-huh. I remember I always end up writing the day before school started.
0: 아 맞죠 맞죠 이 날짜랑 이런 거 막 날씨 찾아보느라 에,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2: Yeah yeah yeah, me too me too. When you look back at those diaries later, they always make you smile, isn't that right?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일기장에 꼭 남기고 싶은 무대들입니다.
2: Yes, performances you'll remember for a long, long time. Let's go check them out. Music,
3: stop.

0: Simply K-pop, it's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artist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then bring out today's guests?
1: 네, 한계 없는 올라운더, 원팩트 분들입니다. Welcome! Wow, wow, wow, wow!
0: Come on in!
1: 아, 워킹까지 정말 yes. 올라운더입니다.
0: Alright, 반갑습니다, 여러분.
2: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3: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4: 안녕하세요, 원팩트입니다.
1: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You So Hot 앨범 소개와 함께 곡 소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저희 이번 디지털 두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 튠두이는 You So Hot과 What's Your Name 두 곡으로 수록되어 있고요. 원팩트만의 청량곡으로 돌아왔습니다.
5: Our title song You So Hot combines Wonpak's fresh energy to the DJ core sound. The song is about meeting someone for the first time, trying to flirt on him, saying You So Hot. Hope you like it.
0: Oh yes, you're so hot, Teg.
5: Thank you.
0: Yeah, we also watched your music video, and it was overflowing with youthful energy.
1: 맞습니다. 이 안무도 청춘, 자유로움 그 자체였는데요. Mm-hmm. 그래서 말인데 오늘 포인트 안무도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6: 네, 저희 You So Hot은 제목 그대로 이렇게 바지 춤을 한번 잡았다가 uh-huh. 골반을 흔들면서 손을 듭니다.
1: 어허.
6: 그러면서 이제 흔들면서
0: 오케이.
1: 오케이.
0: 오케이. 오케이.
6: 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어허.
6: 아이스 유 아이스 유. 해서 네.
1: 좋습니다. 그럼 저희도 한번 같이 해 볼 수 있을까요?
6: 네,
3: 좋습니다.
6: 좋아요.
1: 좋습니다.
0: Alright.
1: 자리로 와 주시고요. 오케이. 한번 같이 핫해보 핫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0: 오늘. 네, 준비되셨다면 뮤직 큐.

0: 좋았습니다. 아, 좀 같이 핫해진 것 같나요? 오, 굉장히 머리가 핫하신데요? 아,
1: 감사합니다.
0: 저희는 의상이 오늘 좀 핫한 것 같아요, 그렇죠?
2: Yes.
0: 좋습니다.
2: Very hot, very hot, very suitable for the summer season.
0: 네, 이렇게 또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2: Sounds good.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0: Hi.
3: Yes, hi. I am Gisela and I'm from Spain. I'm such a huge fan. I actually saw you guys in Berlin and it was amazing. And I'm really happy to see you all together again.
2: Yes, 네, 스페인에서 온 지젤라입니다. We heard you prepare something special for One Pack today.
3: Yeah, today I'm wearing a makeup look and an outfit inspired by your latest comeback. I use neon green tones for the eyeshadow and also for the top as a reference to the single cover. And I also went for a sun-kissed look with freckles and a beige jacket and a beige skirt.
2: Okay.
3: Inspired by the concept pictures.
2: And Slay, I queen.
3: I hope you like it and I hope it captured the vibe well.
4: 어떻습니까, 멤버분들?
1: Oh. You're so hot!
3: Thank you, you too!
2: The song is about you. All right, Gisela, we heard you have a special request for One Pact.
3: Yeah, could you show us a cute egg?
2: Oh, yes, very good request.
0: 귀여운 애교를 또 보여줄 수 있을까 하시는데 토마토처럼 상큼하게 어떻게 애교 한 번씩 가볼까요?
5: 네, 한 명씩 한번 가볼까요?
0: Okay. 좋습니다, 좋습니다.
6: 그럼 제일 잘한 종호의 마지막으로 하고
7: 아 저 이렇게 가요 순서대로 가시죠 순서대로
0: 아, 순서대로
7: 가시죠
5: 오케이 오케이
7: You first
5: 나부터 하라고?
7: Yeah, you first
0: Let's go
5: 카메라 okay. 보고 하나 둘 셋 You so hot
0: 오케이
5: 오케이 오케이
0: 오케이
5: 오케이 next 하나 둘 셋

0: 토마토.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2: So cute. 가볼까요, 토마토? 해야 돼, 토마토.
1: 오케이, 하나, 둘, 셋.
2: 앙.
1: 아,
3: 오케이, 오케이.
1: 좋습니다.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오호, 씩씩합니다. 좋습니다. 가볼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2: 오호. Alright.
1: 좋습니다.
2: Gisella, what did you think?
4: It was super cute. I'm melting. So cute.
2: Thank you.
1: You're so kind. Okay.
2: Now. Alright, Gisella. We heard you have lots of questions for one pack today, so why don't we go through them one by one?
4: Yeah. What's your favorite part of today's outfit?
2: 네, 오늘 각자 의상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뭘까요?
5: 저는 이 라이더 자켓이 굉장히 좋습니다.
2: 오호.
1: Yes, okay.
2: the rider jacket.
1: Yeah. 또 계실까요?
6: 저는 약간 이렇게 올 블랙으로 맞춘 게 약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2: 오. Yeah, you look like a model. Yeah. All black outfit. Uh-huh. Anyone
6: 좋습니다.
2: else?
6: I like my iced out pants.
2: Iced out.
6: You're dripping the ice. I did it myself, you know what I mean? 핑크 자켓이 포인트 아닌가요? 네? 핑크 자켓이 포인트 아니에요?
7: 아니에요.
1: Yeah. 아, 바지라고. 굉장히 반짝반짝거려요. 굉장히 좋습니다.
2: Alright, then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4: Yes, if you had to describe your fashion style in just one word, what would it be? And also, whose fashion style is the most different from yours?
2: 네, 본인의 패션 취향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그리고 본인과 가장 패션 취향이 다른 멤버는 누군지 또 궁금합니다.
1: 오, 좋습니다.
8: For me, I have to say my style is definitely comfortable. I wear very baggy kind of street look. And I'd say the member that I have the most different style with is probably Seungmin. Because Seungmin wears very dandy, like very clean look, and I'm a little bit more baggy and comfortable, so
2: okay.
8: It's probably a lot different.
2: Yeah, you guys are very different right now, too.
8: Yeah, yeah.
1: 또 계실까요?
9: 저는 약간 꾸안꾸?
1: 꾸안꾸?
2: 꾸안꾸!
9: 네.
2: 좋죠.
9: 네.
2: 꾸안꾸?
9: 네. 약간 그, 엔하트나 이제 친구들이 잠깐 나올래 했을 때 이제 되게 꾸안꾸 느낌으로 나갔는데 이제 다들 이제 반하는 그런 느낌.
2: 오케이.
1: 아 그런 세계관이 있는 거군요.
9: 자 웃지 마세요.
1: 좋습니다.
9: 누가 다른지까지요?
1: 그럴까요? 해볼까요?
9: 종우 형 아닐까요? 종우 형.
1: 어떤데요?
9: 종우 형은 좀 댄디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네 저랑은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아까 성민 씨께서 지목 당하셨는데 성민 씨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6: 저는 난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약간 반대되는 사람은 누군지는 확실히 알 것 같은데
1: 어떤 분이세요?
6: 저는 태그.
1: 오. 왜요? 왜? 태그님이 좀 어떤 스타일이세요?
6: 저는 약간 섹시하고 형민이 형은 조금 덜 섹시한
1: 덜 섹시한
6: 아, 네 맞습니다
1: 아 인정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2: Alright, great
1: 좋습니다
2: Let's hear the next question
4: Yeah, what's the oldest fashion item in your wardrobe?
2: 네, 본인 옷장에 있는 패션 아이템 중 가장 오래된 아이템은 뭘까요?
6: I used to collect some bandanas before.
2: Some what?
6: Bandanas.
2: Bandanas.
6: Yeah, but not anymore.
2: Not anymore.
6: Yeah.
2: Bandana. Bandana를 써주셨네요. 대박.
8: You sound like you said bananas.
6: yeah. Also bananas in my robe too.
1: 제가 바나나로 들어가지고 옷장에 바나나가 왜 있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 태규 씨에게 바나나 봐.
1: 아, 그랬나 봐요. 바나나 반했나 봐.
10: 잘 해주셔야죠.
1: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11: 저는 연습할 때 입는 추리닝이 제일 오래된 것 같은데.
1: 얼마나 됐어요?
11: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 와, 6 years.
11: 네.
2: Sweatpants.
1: 아직 그거를 입고 계시는 거예요?
11: 아, 사실 잘 안 입긴 하는데.
1: 아, 잘 안 입죠.
2: 머리는 있죠.
11: 네, 있긴 있는데 뭔가 그 연습생 때부터 그쵸, 그쵸. 그 추억이 좀 담겨 있는.
1: 있죠. 맞아요. 네,
11: 그런 옷이어가지고.
1: 그런 거 있어요.
11: 네.
2: Yeah, it's for the memory's sake. He doesn't wear it right now, but yeah, it's for the memes.
1: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6: 저도 있어요.
1: 어떤 거 있죠?
6: 저는 잠옷인데 그 잠옷 바지가 있거든요.
1: 네.
6: 제가 중학생 때부터 입었는데.
1: 네.
6: 지금은 제가 키가 커서 입으면

0: 한 반바지가 됩니다.
1: 와. 어, 아, 그 정도까지 크셨다고요?
0: 네, 오래 입었어요. 오.
2: Wow. So he's had a pajama pants ever since he was in the middle school, and because he had a growth spurt, the pants is like very short on him right now. All right, last question, please.
3: Is there any fashion style you've always wanted to try someday?
2: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은 패션 스타일 있나요?
0: 저 있습니다.
1: 어떤 게 있죠?
0: 저는 저랑 멤버들이랑 다 같이 갸루 스타일 한번 해보고 싶어요.
1: 갸루 스타일.
4: 왜 이런 거 화도 잘하는 거지?
0: 보고 싶지, 보고 싶지.
1: 애매모호합니다 반응이. 아, 좋습니다.
4: 아, 저희 잘할 수 있습니다.
5: 아, 네, 하면 하죠.
4: 언제든지 야호. 네.
5: 야호 하시죠.
1: 네. 오케이. 또 계실까요? 또?
5: 좋아요.
1: 또 해보고 싶은 스타일이 있으실까요?
6: 네. I think one style I've always wanted to try myself is kind of like similar to this, like a 70s rock star kind of
1: oh,
6: look.
1: Yeah.
6: Yeah, like jackets. And like button-up shirt, maybe like leather.
1: Boots?
6: I think it would be cool.
1: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6: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1: 진짜 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6: 네, 기대하세요.
1: 또 계실까요? 또 계실까요? 해보고 싶은 스타일링?
7: 저는 for me, I wanna try Thai traditional clothes, because I was growing up in Thailand.
2: Oh yeah.
7: 약간 태국 전통 의상 입어보고 싶어요.
1: 오.
7: Yeah.
1: 개인적인 사복으로 아니면 약간
7: 아 사복으로 입으면 안 될 것 같고 아, 무대 이상으로 입고 싶습니다.
1: 아 좋습니다.
2: 오케이 오케이. All right, Gisella. Before we wrap things up, can you say a final few words?
3: Yes, I'm so happy I got to see you all again, and I really love your new songs and new choreographies. You're all so hot, and I wish you all the best for you. Bye.
4: Bye bye.
1: Right.
4: Bye
1: bye.
2: That was bye lovely, Gisella. Thank you for joining us. Now it's time to see One Pack perform their new track. Mr. Chang, would you like to say a word to our global fans?
6: I want to say thank you to all of the global N hearts around the world for supporting us thus far. Don't forget, you're so hot. So please make sure to listen to our new single a lot. And thank you so much. We'll keep working hard.
2: Hot indeed. All right, here is One Pack's performance of You So Hot, filled with the free spirited energy.
1: 자,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8: 예!
1: 아, 살짝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8: 예!
1: 좋습니다. 뮤직 스타트!

0: Hey, Wonjin. Uh-huh. Summer always make you want to roll down the window and go for a drive, doesn't it?
1: 아, 그럼요.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많죠. 그럴 때 빠질 수 없는 게 또 바로 좋은 음악 아니겠습니까?
0: Exactly. The right song can completely change the mood. What do you listen to usually, Wonjin?
1: 아, 저는 무조건 이 신나는 댄스 곡이죠. 네, 형은요?
0: I like to listen to some emotional songs while taking in the summer scenery.
1: 오호, 그거 좋은 것 같은데요.
0: Yes.
1: 그럼 오늘 마지막 무대에서는 이 두 가지 매력을 한번 섞어볼까요?
0: Sounds good. First up, BB Girls with their fresh and lively energy.
1: 네, 여러분의 감성을 가득 채워줄 시아 이보람 씨의 무대까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뮤직.

0: Let's go, Simply K-pop! Everyone, it'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1: 네, 오늘 이렇게 또 멋쟁이 토마토와 함께한 Simply K-pop 모두 즐거우셨나요? 좋습니다.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전 세계 팬 여러분들과 현장에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Simply K-pop, we'll be saying good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Vibrant K-pop performances.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메이크업 메이크업 하다. 메이크업 메이크업 하. 뿅뿅 하다. 뿅뿅 하.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it. 다다리. Yes, 다리. 다다리. 다다리. Come on, 다리. 야.
0: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핵음은 두 줄로 된 하악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핵음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보이그룹 오디노크 이션 와이언님 오셨습니다.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올해 개편 프로그램을 이끌어줄 서열걸들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3: 둘, 셋, 라이쇼! 안녕하세요,
4: 오늘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노프의 이찬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와이엇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6: 아무래도 이제 K뷰티를 좀 알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뷰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1: 아이돌이면 외모 필수, 외모 관리가 필수잖아요.
6: 그렇습니다.
1: 뷰티 팁이란 게 있을까요?
6: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렌저 또 이제 따로 씁니다. 아침에 따로, 저녁에 따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루틴을 가져가고 있어요.
5: 네, 이제 운동, 이너 뷰티라고 하죠. 운동으로 조금 이제 땀을 빼면서 피부가 더 좋아지게끔 했던 것 같아요.
1: 와이언님 몸이 또 너무 좋으세요.
5: 아,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온앤오프 공약 하나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5: K뷰티를 알리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말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서 이제 제품을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1: 굿즈같이 이렇게 좀 굿즈 나눠드리는
5: 굿즈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너무 좋은데요?
5: 대박 내면 되잖아요.
1: 그죠. 네,
5: 그쵸.
6: 이제 저희 뷰티온앤오프가 잘 된다면 빨리랑 모든 직원분들에게 저희가 추천받은 제품들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5: 좋아요.
6: 괜찮잖아요?
5: 좋으시죠?
1: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자, 아주 알찬 홍보였습니다. 우리 온앤오프가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3: 너무 됩니다.
1: 이션님 가실까요? 아니면은 와이언님?
7: 와이언님 가서 가겠습니다.
5: 제가 가나요?
7: 네.
1: 제가 오케이, 와이언 렛츠고.
5: 아름다운 이제 아리랑 TV에 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1: 리?
5: 이렇게 나와도 될까요?
1: 랑!
3: 랑!
1: 와!
5: 야, 이거. 오!
8: 수고하셨습니다.
5: 이게.
8: 어떠셨어요?
5: 이게 크게 할 줄 몰랐네.
3: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저는.
5: 이거 아무것도 몰랐어.
3: 저희가 이렇게 저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5: 네, 너무 영광이었고.
8: 자꾸 나만 시키면 어떡해.
3: 미안하다.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나의 본능이랄까? 좀 뭐랄까, 무거운 자리도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5: 오케이. 그러면은.
3: 국장님 인터뷰 한번 할까요?
5: 맞아, 바로 인터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3: 어디요? 인터뷰하면 싹 돌아요?
5: 네?
3: 진짜요?
5: 다른 거예요? 뭘 해요? 뭐야?
3: 진짜 안 말해줘.
5: 맨날 안 말해줘? 우리 뭐 하는지? 맨날 현장에서만 알아. 일단.
3: 무서운 건 아니죠? 뷰티랑 공포랑은 상관없잖아요.
5: 오늘 안 그래도 비 오는디?
3: 오늘은 너로 가는 거야.
5: 무서운
3: 거일 수도 있거든?
5: 무서운 거라고? 나 모르겠다. 일단 타자. 예. 예. 안녕. 살아서.
3: 같이 안 가세요?
5: 가지 그런 거. 왜 따로. 안녕. 아니, 우리 어디 가니? 형. 알아? 형 정보 들은 거 있어?
9: 금강산도 식구경이야.
5: 형은 먹기만 해 도대체.
9: 일단 먹어.
5: 일단 먹고 힘내야 되니까.
9: 먹어야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5: 오늘은 인터뷰 안 하네 그래도. 체어? 비도 오고 그러는데 조금.
9: 그래도 인터뷰 잘해서.
5: 재미가 없나?
9: 다음으로 가시는 거지.
5: 너무 잘해서 이제 좀 못하고 좀 그래야 그랬는데.
9: 좀 더 이제 자극적인 이제 그런 뷰티로 가는 거 같아.
5: 자극적인 뷰티? 그러면 무서운 거 하나? 일단 가서 우리도 파이팅 있게 또 찍어봅시다. 우리 글로벌한 또 이제 팬분들을 위해 K뷰티 알리기 위해 또 이제 한번 힘써보자고. 하나 둘 셋, 난 파이팅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파이팅!
9: 그래도 끊으려고 해?
5: 아니,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곧 도착하니까. 곧 도착하니까, 알았지?
9: 우린 이제 또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단련된 게 있잖아.
5: 그렇지. 우린 단련이 돼 있잖아. 우리 10년 차야.
9: 그리고 아까 그 제작 발표보다 우선 상황은 없을 거야.
5: 맞아. 나 제작 발표할 때 나 진짜로 무서웠어.
9: 무서웠어, 나.
5: 그런 분위기인 줄 몰랐지만. 야,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4: 귀신을 좋아하네.
5: 아니 그게 아니라 비도 오지 뭔가 어두컴컴한 게 뭐야 저기 여기야?
4: 그런 거 같은데?
5: 이거 뭐야? 어?
4: 저 보여줘.
5: 이곳이 이뻐진다는 그곳인가?
4: 보여줘야지.
5: 아
4: 이
5: 보여줘요? 아, 대본 아닙니다. 여러분 대본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4: 같이 보자.
5: 아니
4: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5: 그곳인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4: 먼저 들어.
5: 왜 형 안 무섭다면서 왜 나왔는데 맨날 먼저 들어가래?
4: 계세요.
5: 계세요.
7: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 복도와 다른 이미지야. 와.
7: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7: 네 이쪽에 앉으세요.
5: 네. 네. 아. 뭐야?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앉아보겠습니다.
3: 딱 느낌 오잖아. 우리 뷰티 MC인데 딱 느낌 오잖아 여기가. 뭐야?

0: 정확하게 커스텀 K뷰티가 뭐예요?
1: 일단 커스텀 K뷰티는 나만의 맞춤이거든요.
2: 네.
1: 맞춤 일단 정상. 네. 와우. 뭔가를 따라하거나 대중적인 그런 걸 따라가지 않고
0: 네.
1: 나한테 맞춰진 거 컬러라든지 이라든지 보고
0: 그럼 나만의 그러면 나만의 색감과 나만의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거고 싶네요.
2: 그렇죠.
1: 네, 맞아요. 네.
0: 좋아요.
1: 기본이 퍼스널 컬러거든요.
0: 네, 네, 네.
1: 일단 퍼스널 컬러에서 기본적인 설명 먼저 해 드리고
0: 네.
1: 진단 이어서 들어갈게요.
0: 좋아요. 좋아요.
1: 네.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는 내 신체 피부톤이랑 가장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좋아하는 거 이미지로는 보지 않고 피부 스킨 컬러 하나만 보고 찾아드릴 거예요.
2: 네. 좋아하는 거랑은
1: 네, 별개예요.
0: 별개예요?
1: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나한테 어울리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0: 오.
1: 무조건 어울리는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로 갈 거고요. 내 명도랑 채도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네, 네.
1: 지금 입으신 상의는 고명도가 전용도가
2: 고명도죠?
1: 어두운
2: 조명도죠?
1: 네, 맞아요.
2: 잘못 말했어요.
1: 네.
0: 잘못 말했구나.
1: 그래서 오늘 내 명도가 어디고 내 채도가 어딘지 알게 되실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일단 진단하기 전에 워드로브 체크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1: 일단 평소에
2: 있는 거?
1: 네, 즐겨 착용하시는 상의 위주로 체크해 주시면은 제가
2: 이거는 핀가요?
0: 이거는
1: 이제 레드 컬러인데 레드도 웜레드, 쿨레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2: 네. 이건 쿨레드네요, 딱 보니까.
1: 이거 쿨레드예요.
2: 그쵸.
0: 오.
2: 제가 뷰티 MC거든요.
0: 아, 네. 나도 MC인데?
2: 자, 오, 맞네.
0: 어때요? 심각한가요?
1: 아니요, 심각하진
0: 않아. 이게 뭐, 네. 뭔가 이거 네.
1: 아이고, 심각한 건 아니고 그래. 아직 결과를 모르시기 때문에 네. 일단 결과 보고 평소에 내가 잘 입고 있었는지 두 분이 좀 비슷하네요?
2: 네
0: 약간 둘이 좀 생긴 것도 비슷해가지고
1: 일단 보면은 겨울 위주로 착용하고 계셨어요.
0: 네 맞아요.
1: 네 겨울이 조금 어둡고 차가운 느낌이거든요. 네, 네.
2: 전 사실 퍼스널 컬러 한번 진단했었거든요.
1: 아 예전에 받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2: 네. 여름쿨.
1: 여름쿨.
2: 썸머쿨가 있네요 제가.
1: 가을.
2: 가을.
1: 어두운 가을. 여름 진단 받으셨는데 다 반대로 생활하고 계셨네요.
2: 사실 퍼스널 컬러에 맞추면은
1: 한정적이니까
2: 네, 막 분홍색 입어야 되고 하더라고요.
0: 분홍색?
1: 꼭 분홍색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2: 아니에요?
1: 여름 쿨 라이트라고.
2: 네.
1: 일단 요거는 제가 참고해서 볼 거고
0: 네.
1: 퍼스널 컬러 진단 하러 네. 자리 이동하실게요. 일단 측색기로 피부톤 측정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내 피부톤에 붉은기, 옐로우기, 밝기 알아볼 거예요.
2: 근데 저희가 비밀이거든요.
1: 네.
2: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0: 진짜 비밀이에요. 아무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2: 근데 이게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도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요?
1: 원래는 이제 민낯에 하면 가장 좋지만은 네. 어쨌든 이제 옐로우기랑 이런 거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서 괜찮습니다.
2: 최첨단 시스템이네요.
1: 네.
2: 오 나왔어.
1: 네, 그러면 일단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랑 목이랑 톤 차이는 4 정도 나시거든요.
0: 네.
1: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비슷하신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기랑 옐로우기랑 봤을 때 옐로우기가 약간 높으신 편이긴 하거든요.
0: 네. 좋은 건가요?
2: 몇 점이죠? 와이어슨?
0: 그 피부톤이 이제 베스트.
2: 그런 게 어디 있어요?
0: 있을 수 있죠. 그 워너비가
1: 아니 피부톤 베스트는 없어요.
0: 없어요?
1: 모두 다 내 신체 피부톤이 다 다르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네. 백인 흑인 황인 다 다르잖아요. 베스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옷이랑 헤어 컬러 전부 다 가리고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네. 이게 뭐죠?
2: 식탁보인가요? 아 식탁보래 그
0: 애기들
2: 빠진가요?
1: 네 이제 케이프인데 요거 컬러. 네.
2: 언니.
0: 애기 된 기분인데?
2: 좋은데?
1: 그리고 이제 헤어 컬러도 다 가릴 겁니다.
0: 헤어 컬러도요?
1: 네.
2: 이거 완전 이거
0: 약간 급식 나눠주시는 이모님들 같이
2: 시간 주머니 느낌.
1: 그래서 일단 계절천으로 먼저 가볍게 네.
2: 아예 안 받아주시죠?
0: 아예 자기 스타일 아니시면 안 받아주시네요. 괜찮아요.
2: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1: 그러면은 일단 이거 계절천으로 한번 가볍게 먼저 살펴볼게요.
2: 여름
0: 이 얼굴
1: 이 요로 아니에요. 아. 보시는 거는 고채도 컬러예요. 네. 엄청 진하고 선명한 컬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고채도의 웜톤 컬러예요. 그리고 고채도의 쿨톤.
2: 아, 아니다.
1: 다시 한번 볼게요. 웜톤.
2: 이것도 아닌데?
0: 이거 애매해.
2: 이건 아니다, 아예.
1: 일단 고채도로 봤을 때는 쿨톤 아니니까는 네. 좀 다크 인형상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 보이시거든요. 네.
2: 다른 거. 뭐.
1: 네, 그렇죠. 이번에는 조명도예요. 웜톤.
2: 이거다. 그나마.
1: 쿨톤.
2: 아니다.
1: 쿨톤이 와, 이것도 약간 조금 창백해 보이시긴 하시거든요. 네.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살짝 들고. 네. 다음에는 이제 저채도로 네. 청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청탁은 아니다. 맑고 이제 탁함이거든요. 네. 웜톤.
2: 웜톤.
1: 쿨톤.
2: 이거 아니다.
1: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는.
0: 색이 없나요?
2: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0: 저 색이 없나요?
2: 쌤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0: 저 색이 없는 무색인가요?
1: 아, 일단 이건 가볍게 보는 용이에요. 아, 네, 아, 부담 없이 그냥 아. 보시면 되세요.
3: 그거 가볍게 살펴봤을 때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1: 아, 그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0: 지금 쌤도 지금 쌤도 지금
2: 난관이다.
0: 난관이다.
2: 컬러 인생
0: 찾으셔야 돼요. 하나라도 만들어야 돼요.
1: 일단 대체적으로 네. 탁한 컬러는 확실하게 좀 워스트 느낌이 나시고요. 네. 고객님 이렇게 좀 채도가 있는 컬러가 좀 잘 받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볍게 봤을 때는 이 컬러가 가장 일단은 잘 받는 컬러로 보여집니다. 네, 상세 진단 들어가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네. 빨주노 초판 한번 제가 한 바퀴 둘러봤거든요. 네. 앞에는 따뜻한 컬러 위주로 전체적으로 생기있는 표현이 잘 되세요. 지금 앞에 있는 거 뒤편에 지금 그린 컬러부터 다크닝이 조금 많이 생기시거든요. 너무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객님 따뜻한 컬러가 잘 받으신다고 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0: 제가 따뜻한 남자긴 해요.
1: 네.
0: 형이라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2: 나도 받지 않겠어.
1: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컬러가 가장 퍼스널 컬러로 나오셨거든요.
0: 레드.
1: 일단 요거는 스트롱이라는 톤이에요.
2: 스트롱.
1: 네, 스트롱. 예. 스트롱은 이제 거의 원색에 가까운 컬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명도는 중명도고 채도는 고채도고요. 그래서 고객님은 봄, 웜, 스트롱.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0: 봄, 웜, 스트롱.
1: 네.
0: 와, 제가 또 헬스도 가는데.
2: 봄에 따뜻한 힘센 가이.
1: 네.
0: 힘센 가이. 이제 형 기대된다.
1: 네, 그러면은 바꿔서 이제 또 진단해드릴게요. 네. 네, 이거 다 빼드릴게요.
2: 저는 좀 이게 또 그림자 안 지게 하게 해주세요.
1: 그림자 안 지게요? 이렇게 볼게요.
0: 나한테는 그 그림자 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 자기 할 때는.
2: 이거 같은데요? 이 색 같은데요?
0: 혹시 MBTI가 T이신가요?
1: 네.
0: 아, 확실히, 확실히 안 해. 역시
2: 이런 건 그래도 많이 받아주신
0: 거 맞아 맞아
2: 감사합니다.
1: 그림자 안 지게 그림자 안 지려면
0: 안 지게 하잖아. 그렇죠.
1: 이렇게 돼야 돼요. 괜찮아요?
2: 네, 괜찮아요.
1: 이거 진짜 괜찮으세요?
2: 네.
1: 그럼 이렇게 진행할게요. 네.
2: 네. 기대됩니다, 선생님.
1: 쿨톤이 나오길 바라시는 거죠?
2: 네, 근데 저는 쿨톤이에요.
1: 쿨톤이에요?
2: 네. 원래 피부 색깔이 그 성격에 따라간다고 들었거든요.
1: 피부 색깔이 성격이 어떻게 따라가요?
2: 쿨한 스트롱.
1: 아니 진짜 이게 어떻게 따라가요?
2: 쿨가이 나가신다. 간다. 와 이거다.
1: 자 이번에는 쿨톤의 고채도예요. 네 쿨톤 괜찮거든요.
2: 아 이거 아니다. 아 네. 이거 아니다.
0: 아 이거 형이 좋아하는 색깔을 찾는 게 아니라 어울리는
2: 거 지금 보고 있어요.
1: 그래서 일단 이선이 웜쿨이랑 지금 채도로 봤을 때는 쿨 쪽이 조금 더 조화로운 느낌이 강해요. 명도 한번 또 살펴볼게요. 명도. 밝은 걸로 고명도 먼저 볼게요. 자, 밝은 쿨톤의 천이에요.
0: 나쁜 거 같아.
2: 웜이 나온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쿨 맞아요?
1: 네, 이거 쿨톤 천이에요.
2: 진짜요?
1: 네.
0: 저 선생님 의심하는 거야?
2: 아니, 아니요. 물어본 거예요.
1: 네, 이런 거를 지금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밝은 쿨톤?
0: 형 괜찮아?
1: 이게 이선님이 찾으셨던 그 쿨톤이거든요? 이거 쿨톤?
2: 별론데?
1: 이거 별로예요?
2: 네.
1: 아까 쿨 호소하셨잖아요.
2: 쿨인데 다른 컬러 없어요?
1: 이게 둘 다 쿨이에요. 둘 다 쿨이에요. 그 웜톤이시고 싶으신 거예요?
2: 쿨이긴 한데
1: 네. 컬러... 어떤 쿨을 찾으시는 거예요?
2: 멋진 쿨.
1: 지금 이거 되게 명도가 높은 컬러들이거든요? 고객님은 명도 높게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비교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맨 앞에 있는 거는 가장 어두운 거예요. 다크톤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아, 이거다. 조금 밝아진 거고요. 네네. 좀 더 밝아진 거고요.
2: 이거다.
1: 가장 맞아. 밝아진 거.
2: 아, 이거네.
1: 어, 네, 이거예요.
2: 이거요.
1: 네, 밝은 고명도
2: 컬러. 주세요.
1: 지금 요게 다 밝은 쿨톤의 선들이에요. 오, 요게 나이스.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스. 이거는 계절로 따지면은 여름 콜라이트의 화이트 리치 톤이에요. 오,
0: 어두운 컬러를 이렇게 해야 되네.
2: 아싸, 와, 저 마음에 들었어요.
0: 가져가도 돼요?
1: 네, 안 돼요. 어,
0: 그쵸.
2: 네, 지신 거 아니시죠?
1: 네, 아니에요.
4: 괜찮아요.
1: 네, 요거 빼드릴게요. 네. 그래서 테이블로 이동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0: 저 머리가
2: 회사에서 하면 돼.
0: 공부하러 왔구나.

0: 네, 그러면은 내 피부 톤에 맞춰서 커스텀 뷰티. 어, 일단 팩트 먼저 만들어 볼 거거든요.
1: 네? 어. 오, 저희가 하나요? 직접?
0: 네, 직접 만드실 거예요. 일단 오늘 만드시는 거는 다 천연 재료거든요. 네. 천연 화장품 만드시는 거예요.
2: 오, 좋은 거네요.
0: 네, 맞아요. 천연이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천연이라서 방부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짧아요. 3개월.
1: 3개월?
0: 네, 3개월이면 충분해요. 어, 네. 맨날 쓸 수 있는 거니까. 로즈플로러 워터부터 넣을 거예요.
1: 네.
0: 8.5형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5형이 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1: 네. 색깔이 잠깐만 친구. 선생님 놀라셨잖아.
2: 아, 죄송해요. 좀 덜어내도 돼요? 안돼.
1: 센서티브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다.
2: 그럼.
0: 네, 조금씩 조심히 넣어주시면서 넣으면은 양 맞출 수 있어요.
2: 알로에 베라겔 맞죠,
0: 네.
2: 이거?
0: 네.
2: 1.5형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0: 네, 지금 4.8cm 넣었어요? 4배를 넣으셨는데? 그러면 이거 조금 덜어낼게요. 이게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2: 그렇죠.
0: 네, 이만큼 덜어낼게요.
2: 이 정도 괜찮죠?
0: 정확해요. 나이스. 좋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1: 우동생이죠?
0: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0: 선생님 잘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제가 다 녹여드릴 거고요. 이거 네. 녹여되거든요. 네.
0: 어, 신기해. 파운데이션, 이게 쿠션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컬러 그걸 넣네.
2: 됐어.
0: 우와, 얘 진짜 파운데이션 색깔이다.
1: 엄청 잘 하셨는데요?
2: 오케이. 완벽.
1: 그러면은 쿠션 완성됐어요.
2: 와!
0: 와!
1: 자, 이제 쿠션 다 만들었으니까요. 퍼스널로 나온 거에 맞춰서 커스텀 틴트 또 만들 거거든요.
0: 네네. 어,
1: 여름 콜라이트, 곰보라이트잖아요.
0: 네.
1: 일단 두 분 다 공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 먼저 넣을게요.
0: 네. 이 피마자가 립스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건가요?
1: 네, 맞아요.
2: 조금만 넣어야겠는데, 이거? 재밌다.
0: 야, 이거 주방에 넣으면 안 되겠어요.
1: 주방에 왜요?
0: 고춧가루인 줄 알 것 같아요. 이거 섞어가지고 컬러를 만드는 거구나.
1: 그쵸.
0: 아, 사장아가 틴트를 만들게 될 줄이야.
2: 그러니까.
0: 이렇게
1: 네.
0: 남자 둘이서 올 때도 있나요?
1: 그렇지는 않아요.
0: 아...
1: 여자친구랑 와요.
0: 커스텀 KBT가 해외에도 있나요? 이렇게 커스텀할 수 있는?
1: 있기는 있을 건데 한국만큼 조금 이렇게 퍼스널 컬러가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이사님은 통에 넣을게요.
0: 통 되나요?
2: 우와, 완전 핑크색이네.
1: 그리고 와이어님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와이어님도 넣을게요.
2: 네.
0: 근데 저는 또 이제 만든다고 해가지고

0: 그리고 와이언님 거는 본브라이트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좀 선명해야 돼. 립 컬러가 완성된 거거든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2: 오! 더 발라야 되나?
1: 오, 뭐야, 좋다.
0: 충분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남성분들은 너무 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딱 그 정도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쿠션이랑 틴트 네, 퍼스널에 맞춰서 커스텀으로 다 완성되셨습니다.
2: 완성! 와!
0: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와,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0: 아니.
1: 이렇게 커스텀 뷰티까지 체험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2: 네, 이렇게 또 이제 하면서 느꼈지만 아우, 뷰티 레벨이 쭉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이렇게 진단부터 제작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데 예.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2: Yeah. Who are trying to come into our career? I hope you guys enjoy the making cosmetic and find your personal color.
1: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기억과 연합이 돼서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학습에 의해서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매운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매운 것을 피해야 되겠다

0: judges seem to be enjoying it. It's possible because this place offers 5 levels of spiciness that customers can choose from.
1: 맨 처음에는 단계라는 게 없을 정도로 한 가지 맛이었는데 이제 워낙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매운 걸 못 드시는 고객분들까지 이제 같이 드실 수 있도록 세분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 이 반반 하고 이거 매운맛이지. 오리지널 말고 매운맛? 매운맛. 매운맛으로 먹고 제로 사이다.
3: 아,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0: These people have chosen level 5, the hottest option on the menu. What does it actually feel like?
4: 역시 매우니까 맛있는 거 같아.
5: 맛있는데? 매운가? 매운 건 좀 몰라. 한국인은 좀 매운 걸 먹으면 좀 그러세요.
0: What makes spicy food so attractive to Koreans?
2: 아, 매운 거를 못 먹는데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자꾸 맵찔이다 하는데 그런 거를 이겨내려고 더 많이 먹기도 하고 음식이 약간 매운 맛이 안 들어가면은 더 다음에는 생각이 안 나는 것 같고
6: 매운 맛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도 먹고 평소에도 생각나서 먹고 자주 먹는 것 같아요.
0: As spicy food has become a defining hallmark of Korean cuisine, more and more foreign visitors are coming to experience it.
7: 日本の少ないのと辛くない。辛いけどまた食べたくなる。なんか癖になる。何回でも食べたくなる味が後で残ります。
0: Spiciness invites us into a world of exciting gustatory pleasures, but behind it lies something that isn't actually a taste at all.
8: 전통적으로 맛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각 세포에서 인지하는 어떤 감각을 맛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매운 맛이라는 것들은 입 안에 있는 통증 신경을 자극해서 생기는 어떤 일종의 통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Spiciness isn't a taste, but rather a form of pain. A research team led by physiologist Kim Young-ho is developing a pain therapy that targets the receptors responsible for sensing spiciness.
8: 마약성 진통제가 가진 이런 부작용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 그래서 이게 MR 부분에서 이게 타겟 이게
8: TRPV1은 저희가 잘 아는 매운맛의 성분인 캡사이신의 작용하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운 것을 먹게 되면 그 기전을 살펴보면 입 안에 있는 TRPV1 수용체가 활성화되게 되고요. 캡사이신을 먹게 되면 화끈화끈 너무 뜨겁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43도씨 이상의 온도가 TRPV1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비슷한 감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0: When spicy compounds such as capsaicin enter the mouth, they activate the body's pain-sensing receptors called TRPV1. That's why we feel pain when tasting extremely spicy food. Professor Kim and his team are developing a treatment for chronic pain by regulating this pain-sensing receptor.
10: TRPV1 채널을 과발현시킨 세포에 저희가 미리 형광 시약을 처리해 놓고 1시간 동안 인큐베이션을 한 플레이트고요. 이거는 저희가 테스트하고자 한 약물을 미리 분주해서 소스 플레이트를 만든 겁니다.
0: This experiment compares the reaction in cells treated with a candidate compound that suppresses the pain response after activating the pain signaling channel using capsaicin. When the pain channel opens, calcium ions flow into the cells, causing them to fluoresce, which allows researchers to observe the pain response.
10: 캡사이신을 처리했을 때 이렇게 캡사이신은 반응이 급격히 증가하는 피크를 보이지만 TRPV1 채널을 억제하는 물질들은 이렇게 아래 보이는 것처럼 피크가

0: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억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이걸로 물질을 선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PRPV1은 화재 경보기와 같은 어떤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들, 특히 이제 만성 통증 환자들을 보면 이런 화재 경보기가 수시로 아무 때나 막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재 경보기를 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TRPV1을 타겟으로 약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2: The pain receptor TRPV1 has become a promising target for pain therapies. It is a well-known fact that spiciness is a form of pain. And Koreans find pleasure in it. When did Koreans' love of spicy food begin?
3: 한국인과 고추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인연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670년에 쓰여진 음식 디미방이라는 우리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조리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고추나 고춧가루가 전혀 쓰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670년에 우리 양반가에서 먹던 음식 가운데에서는 고추를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언제 들어왔느냐? 바로 임진왜란을 전후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우리 부산 동네에 들어와서 이것이 이제 우리 전국 조선 팔도로 퍼지게 된 거죠.
2: Chili peppers were introduced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mid-Joseon dynasty or even later. Today, however, the spicy taste is one of the defining flavors of Korean cuisine. Koreans' extraordinary love of spicy food grew hand in hand with the country's urban development.
3: 일제 강점기가 지나고 우리가 한국 전쟁을 지나는 아주 그 이 현대의 어떤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치고 나니까 나라가 굉장히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 본연의 맛과 색을 살리는 이런 여유는 사라지고 갖은 양념으로 이렇게 그냥 먹을 만한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으로 우리가 들어와 버린 거죠. 그 시절을 우리가 이제 1960년대부터라고 본다면 이미 우리는 60년 넘게, 70년 가까이 이 시절을 보내버린 거예요.
2: Spiciness is a familiar part of Korean cuisine today. But Korean ancestors actually preferred a milder, more natural spiciness. These familiar vegetables are known as 오신채, or five pungent vegetables.
4: 오신채는요, 입춘쯤 먹는 봄나물들을 말하는데요. 보통 파, 마늘, 부추, 달래, 흥거를 말하고요. 조금 맵거나 자극적인 맛이 나는 것으로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좀 기력을 돋우거나 또는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채소들을 말합니다.
2: These vegetables could only be harvested when the cold winter was over. Available only in the spring, they were considered precious ingredients by Korean ancestors.
4: 예전에는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시사철 재료가 충분히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봄에만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을 먹어봤더니 활력도 돌고 또 식욕도 돋았던 거죠. 특히 좀 자극적이거나 약간 매운맛이 도는 것들은 입맛을 더 돋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상님들이 좀 경험적으로 알고 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With their pungent flavor and warming effect, the Oshinche vegetables were valued not for intense stimulation, but for their properties to restore vitality. Rich in vitamins and minerals, they provide essential nutrients.
4: 원래 달래는 얼어있던 그 땅에서부터 나오는 가장 첫 나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먹으면 가장 영양도 풍부하고 향도 아주 진하고요. 맛도 강합니다.
2: Having rich flavors of their own, these herbs require very little preparation. They taste delicious even with just a few simple seasonings. 테퍼 or potentially toxic plants are blanched in water before being lightly seasoned.

0: Dishes made with oshinte have natural pungency,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the intense spiciness that modern people enjoy today.
1: 지금 이 100년 안에 이런 자극적인 매운맛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몇천 년 동안 먹어온 거는 자연에서 오는 매운맛이었어요. 지금 현대인들은 자극을 쫓아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어떤 쾌락, 쾌감을 얻기 위해서 매운맛을 찾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페인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avoided. But we continue to crave even stronger levels of spiciness. Pain and pleasure seem to intertwine like an unsolved question. We visited a place where researchers study the connection between pain and the brain. Today's experiment is about capsaicin. Participants consume spicy food to induce pain, and the researchers use MRI scans to observe how the brain processes and responds to it.
2: 이렇게 생긴 매운맛 등이 올려드릴 건데 이제 화면 지시문 맞춰서 오른손으로 잘 잡고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스캔 시작하겠습니다.
0: A participant lies inside the MRI scanner and consumes capsaicin. What is happening inside the brain at this moment?
2: 이렇게 흑백의 이미지를 얻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하는 단계에 가서는 이 통증 받는 시기 동안에 이전 시기보다 특히나 값이 높아진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통증과 유난히 더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Even when the same experiment is conducted, different participants show different brain responses. In other words, the same level of spiciness can produce different sensations in different people. Neuroscientist Woo Chung-hun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rain and pain. His research shows that the pain we feel may, in fact, be an experience constructed by the brain itself.
3: 통증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입니다. 통증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자극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거에 더불어서 이제 이거를 저희 뇌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예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맥락에 그 자극을 받는지에 따라서 계속 이제 통증 경험은 달라지게 되고요.
0: Pain changes depending on how it is interpreted and predicted. Even before eating spicy food, prior experience or simply anticipating how spicy it will be can change the intensity of the pain.
3: 제가 처음 이 매운맛 실험을 캡사이신을 가지고 실험한 게 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 중에 유독 한두 사람이 통증을 느끼는 동안 그런 과거에 핫소스를 먹었던 기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화적 기억에 의해서 저희의 통증 경험이 변하겠죠. 혀에 분포하는 미각 세포의 뭐 분포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도 차이가 분명히 나겠지만 당연히 과거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신념, 문화 등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0: It hurts, but it's delicious. This simple expression is, in fact, a kind of reward system created by the brain to protect the body from pain.
3: 통증을 저희 몸이 느끼면 몸에서 이제 그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내재적인 어떤 반응, 방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엔돌핀 같은 오피오이드,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는 아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 먹으러 간다 뭐 이런 저도 가끔 그러는데 그런 게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이제 뒤에 나오는 어떤 몸에서 나오는 진통 효과를 위한 어떤 물질들 때문에 그리고 또 좋은 경험으로 또 자리 잡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0: As pain is not a fixed sensation and is experienced differently by each individual, the same spiciness can be divided into either pain or pleasure depending on the brain's interpretation. So, how should we understand the spicy food craze among Koreans who seem to be enjoying the sensation of pleasure?
4: 매운맛 열풍 이러는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매운 거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나는 맵찔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주변에는. 근데 미디어가 자꾸 매운맛 열풍이라니까 저걸 안 먹으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게 점점점 이렇게 서로 대중의 기호 그다음에 미디어의 이런 그 작용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0: Then, perhaps what matters is understanding the level of spiciness we prefer and choosing it accordingly. To define the elusive boundaries of spiciness, professors from various academic fields came together.
5: M3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전자 혀 시스템인데 이런 전자 시스템이 그런 이제 품질 관리라든지 멀티플렉스 느낌이
0: Physiology and pharmacology, two disciplines working together, have developed a technology to objectively measure spiciness. It was developed because despite the global popularity of spicy food, there has been no objective standard for measuring spiciness.
6: 모든 거에 표준화라는 거랑 기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기준이라고 표준화가 나라별로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남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스케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매운맛 자체가 어떤 맛의 영역에서 감각의 영역이다 보니까 관능적인 평가를 어떤 디지털 신호로 정확하게 변환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After extensive research into standardizing spiciness, a technology that can precisely measure spiciness using a nanobiosensor was developed. This device, known as an electric tongue, allows researchers to quantify spiciness on a scale of 1 to 5.
7: 현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 캡사이신 중심으로 그냥 캡사이신 이만큼 있으니까 매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된 것들이죠. 근데 그거는 생체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그냥 화합물 중심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농도일 때 사람이 어느 정도의 매운맛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물학적으로 접근한 게 이번에 그 표준화했던 그러한 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In cell-based experiments, samples of spicy compounds are prepared for analysis using an electronic tongue. Once the prepared spicy solution is placed into the device, its intensity can be measured. Spiciness is measured by detecting ions within cellular receptors that respond to capsaicin.
8: 캡사이신이 저희가 개발한 전자혀에 반응을 하면은 이제 전해질에 있던 이온이 그 나노순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이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전압값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캡사이신의 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전압값이 그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 The reason spiciness is divided into five levels is that the stages of pleasurable spiciness perceived by people are relatively accurate. Changes in perceived intensity are shown on an S-shaped curve. Levels 1 and 2 indicate relatively familiar spiciness like kimchi. However, from level 3 onward, perception begins to vary from person to person.
7: 그런 단계별로 내가 어느 정도의 매운맛부터 이제 구간부터 맵다운 느끼니까 나는 이제 여기 이 단계에 머물러야 돼라고 하는 근거가 이제 확실해지게 됩니다.
0: Thanks to this technology that expresses spiciness in numerical scientific terms, spiciness levels can be standardized in the future across the entire food sector, and people will be able to choose them according to their own preferences. Interestingly, this electronic tongue may not only be used for humans, but also for robots.
6: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과 같은 후각과 미각을 느낄

0: and research on spiciness will keep expanding. But understanding what level of spiciness is right for you and learning how to savor it.
1: 내가 내 음식은 이 기준을 가지고 먹어야지 자꾸 유행이라든지 남들을 쫓아가지 말고 조금 주대를 가지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0: 생산되는 제품 품질의 핵심은 가열 살균 기준 및 이물질 검출 공정을 철저하게 거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열 살균 단계에서는 제품 특성에 따라 65도에서 100도까지 10분 이상 유지해 유해균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온도와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맛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박스 포장 직전의 금속 이물 검출 단계입니다. 아주 미세한 단위의 금속까지도 검출해 소비자 안전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1: As part of an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food industry,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And it has provided more flexible responses to the market by making multi-kind products in large quantities, as well as providing OEM products in large scale.
2: 소울은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무엇보다 제품 불량률 감소에 집중했습니다. 불량이 줄어야 생산성이 오르고 그것이 곧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기존의 수작업 체크 방식에서 벗어나 품질 데이터를 자동으로 축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불량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원료 입고부터 납품까지 재고 관리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와 함께 AI 시대에 발맞춰 빠른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1: The company has produced samples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and experience. And considering the feedback coming from the clients, it has developed optimal products. By achieving patent from different packing devices and fried rice sauces, the firm has earned recognition in the field.
0: 소울우 연구팀에서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도시락용 소스, 버거 소스, 치킨 소스, 양념류 소스 등 최신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소스를 여러 기업의 요청에 맞춰 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더 편리하고 맛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1: Seoul has promoted continuous growth by developing creative ideas and premium ingredients. And it aims to enter the global market by providing unique tastes that can act as a bridge between cultures.
3: 서울의 목표는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에서 열리는 식품 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서울의 제품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공장 증축을 통해 자동화 설비를 확충하고 자사 독자 설계 기계를 도입하여 저희만의 방식으로 더 안전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서울이 앞으로 걸어갈 길입니다.
1: Seoul has galvanized effort to develop premium food with improved tast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Tang or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and sauces is mainly produced with soybeans. And it is an essential ingredient in many iconic Korean dishes. Doenjang, a traditional Korean fermented soybean paste, is rich in protein, and it has provided a rich flavor to a lot of Korean dishes. As a four-generation business, Taehwa Food has produced different types of jang or fermented pastes. We look into Taehwa Food, which has introduced the excellence of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to the world. Taehwa Food is located in Yangsan,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Gyeongsangdo-style doenjang, which has a chunky texture with noticeable and large soybean particles. And it has also produced ganjang, a naturally fermented soy sauce with a rich flavor. The company has developed soy-type products with traditional pastes, and it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1: 태화식품은 1945년 부산 범일동에서 시작하여 80년 이상 작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 대표 제품 범일콩된장은 부산 경남 지역 식당 사장님들 사이에 이게 없으면 장사를 못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뢰받는 제품입니다.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4대를 이어오며 저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철학은 감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 이상의 역사를 함께 해주신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좋은 제품으로 좋은 일자리로 또한 기부를 통해 보답하겠다는 마음이 저의 경영 철학입니다.
0: Under its own brand, Pomil,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Pomil soybean paste. Doenjang, which is produced with a traditional method, has a savory taste. And it can be used for different Korean traditional dishes like doenjang stew or seasoned chili peppers.
2: 범일콩 된장은 80년 세월 동안 부산 경남 지역 식당 사장님들 입맛을 책임져온 제품입니다. 콩 함량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찌개를 끓였을 때 구수한 맛과 함께 텁텁하지 않고 깔끔한 뒷맛이 특징입니다. 특대입자 제품은 콩알의 식감을 느낄 수 있어 시골 된장 같은 정겨운 시고 소입자 제품은 부드럽고 깔끔한 국물 맛을 냅니다. 이렇게 범일콩 된장은 콩알을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만의 강점입니다.
0: Also, Kompyo pickling sauce is another main product. When pouring the sauce into the ingredients, consumers can produce jangatji or Korean soy sauce pickled vegetables more conveniently. As the product offers a deep taste of jangatji without the fermentation process, it has gained popularity among consumers.
3: 곰표 장아찌 간장 소스는 누구나 간편하게 맛집 장아찌 느낌을 낼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입니다. 단순히 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80년의 양조 노하우가 담긴 저희 간장을 베이스로 사용했기 때문에 채소 본연의 아삭함은 살리면서 속까지 깊은 감칠맛이 배어듭니다. 쉽고 편하게 요리하되 맛집 못지않은 깊은 풍미를 내는 것이 저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0: The raw materials are delivered to the first manufacturing site, and the boiled soybean lumps are fermented to produce baeju, or a brick of dried fermented soybeans. At the second manufacturing site, the half-finished products are packed after being fermented at a low temperature. The taste of fermented pastes is easily affected by different weather conditions, so the firm has introduced a real-time temperature monitoring system to maintain the improved taste.
4: 정유의 품질을 완성하는 핵심은 온도 관리입니다. 태화식품은 1공장과 2공장에서 목적에 맞는 정밀한 온도 제어를 통해 차별화된 품질을 만들어냅니다. 1공장에서는 최적의 온도 환경에서 누룩 곰팡이의 활성을 극대화해 깊고 풍부한 감칠맛을 완성합니다. 반면 2공장에서는 철저한 살균 냉각 온도 관리를 통해 안전성과 균일한 품질을 유지합니다. 결국 이러한 온도 관리가 태화식품만의 일관된 맛과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inconvenience caused by manual production works,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system of Samsung Electronics. As a result, the automation facilities have been implemented, and data on the production site has been managed based on the smart factory solution. The automated robots have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productivity.
5: 저희 경쟁력은 전통을 데이터화한 스마트 공장입니다. 처음엔 포장 자동화 같은 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 MES를 활용한 설비 제어와 작업 관리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작업자 안전 강화, 직원들의 근골격계 부담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수확은 우리 임직원들이 우리도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다는 혁신 DNA를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0: The company has accelerated researches on soybeans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taste of 된장. The firm has carried out studies on soaking time, temperature, moisture content, and the texture of ground soybeans.
6: 저희 연구 개발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줄어드는 전통장 대신에 장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소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식당의 인건비 부담을 해결해 줄 간편 소스, 그리고 고객의 작은 목소리까지 반영한 뾰족한 제품을 지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전통장의 프리미엄화입니다. 알메주나 사각메주를 활용해 집된장보다 더 깊은 맛을 내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연구 중입니다. 전통의 깊이는 더 깊게, 사용은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목표입니다.
0: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obtained ISO and HALAL certifications to increase export and gain more ground to overseas markets. It has delivered the products to overseas supermarkets and a renowned Michelin restaurant in the US.
1: Our 태아식품의 가장 큰 목표는 100년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유행이 빠르게 변하고 원료 가격이 널뛰는 환경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확장보다 단단한 자생력을 갖추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 공작을 도입한 이유도 결국 버밀이라는 브랜드와 우리 임직원들의 일터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속이 꽉 찬 된장처럼 내실 있게 성장해서 우리 지역 사회와 고객들에게 자랑스러운 기업이 되겠습니다.
0: Tewa Food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keep the values of traditional Chang as well as to pave a new path for the food industry.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Industries are undergoing rapid and structural shifts, and a lot of construction sites have also faced remarkable changes.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operated a systematic manufacturing system and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construction efficiency. Silm Steelhouse has produced premium precision materials at the manufacturing site and delivered them to different construction sites. We introduce Silm Steelhouse, which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field of house building. Silm Steelhouse is located in Gwangsan-g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durable steel-framed houses, which have emerged as a safe and economical solution. It has gained recognition as a future construction method that can improve the weak points of the current ways, which mainly use concrete and wood materials.
1: 저희 세움스틸은 스틸하우스 자재를 생산하고 시공,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모듈러 공법을 도입하여 전 세계 어디나 납품 및 시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며 본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은 국내 첫 번째로 설계해서 모듈러 스틸 자재 생산까지 100% 자동화를 이루었습니다. 지진이나 산불,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우리의 주거가 위협받고 있는 세상에 보다 빠르고 보다 안전하게 건축을 할 수 있는 스틸하우스 공법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0: The steel structures, which look like Lego bricks, are modular frames. Unlike the method that uses concrete materials, the main structural skeleton is pre-manufactured in the production site. And the frames are assembled at construction sites. Therefore, steel houses offer significantly shorter construction periods. The galvanized steel materials are used for the frame structure, so the houses can have strengthened durability. When assembling different types of modules according to the drawings, highly durable houses can be buil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2: 저희 세움스틸의 스틸하우스는 일반 목구조나 콘크리트 주택보다 화재에 강하고 변형이 적은 철강재로 만든 건축물입니다. 특히 내진 설계를 거친 구조로 지진에 강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 벽체가 얇으면서도 단열 성능이 뛰어나 실내 유효 면적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설계를 데이터해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는 정밀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시공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면서도 규격화된 고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Receiving orders from the client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After checking the 3D drawing images designed by professional construction designers, the firm carries out the cutting and shaping stages with steel materials. The error range is less than 0.1 millimeter when cutting subsidiary materials, so the products have improved quality. Before delivering the produced panels, the company focuses on preventing the products from being damaged or destroyed.
3: 저희 세움 스틸은 프레임의 결합 정밀도를 높이고 모든 공정을 디지털화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 덕분에 균일한 품질과 높은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to strengthen quality control and maximize the production efficiency. The automation facilities have been used for the transportation of steel frames, so the stability in the production site has been increased, and high-quality steel frames have been delivered to consumers. What is more, by improving the manufacturing system, the production status and inventory can be analyzed more effectively in real time.
3: 주택도 이제는 가전 제품처럼 정밀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삼성전자의 선진 제조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효율성과 품질 관리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고자 시작했습니다. 생산 현장의 제조 실행 시스템, 고도화로 불량률은 약 20% 감소했으며 수작업으로 관리되는 데이터가 자동화되면서 납기 준수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시간 자재 관리 및 공정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작 리드 타임을 단축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스틸하우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0: Since the initial stage, the digitalized technologies have been implemented to design and produce the materials more precisely. Based on the 3D designing system, the structures and the construction stages are checked in advance, and it has led to increased stability and efficiency. Also, the company has minimized the possible errors that might occur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the firm has given a boost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2: 저희 세움 스틸은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차세대 모듈러 구조체 결합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 에너지 스틸하우스를 연구 중이며 AI를 활용해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가변형 모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0: Seom Steelhouse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by strengthening partnerships with the major construction businesses in Korea. It has recently entered the construction market in Southeast Asia with the aim of enhancing its position as a global business.
1: Seom Steel은 이메일로 도면을 보내고 공장에서 생산하고 포장해서 납품하면 모듈러 주택이 완성되는 공법입니다.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공이 가능하며 짧은 공기로 인한 인건비 절감, 오차 없는 생산과 조립으로 자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모듈러 스틸하우스 표준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저희 세움 스틸의 목표입니다.
0: Seom Steelhouse has suggested innovative solutions for the construction field by developing premium steel-framed houses.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여기서 칙딱 이렇게 해서 그냥 칙딱으로 불려요. 계절에 따라서는 이제 생칡이 좋기는 더 향이 더 진해요. 근데 이제 건칡을 샀을 때는 조금 향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럼요. 우리 남편하고 동네 분들하고 같이 산에 가서 캐는 건 캔다고 해요. 갖고 내려오기가 엄청 힘들어요. 내려와서 씻는 것도 집에서 씻을 수 없어서 저기 개울에서 아예 씻어갖고 그리고 지고 오고 그랬어요. 그럼요. 암칡과 수칡. 음료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거의가 수칡이에요. 싹으로 다 녹말이 다 저거 영양분이 다 증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는 칡이 대체적으로 써요. 근데 50년 이상 된 칡이라야 암수가 구분이 돼요. 몸에 고운 거는 암칡일 수도 있지만 거의가 음료로 많이 나가고 이제 50년 이상 되고 그런 걸 골라서 암칡을 골라서 녹말을 빼고 음료에나 이 닭에나 이런 데 써먹는데 암수 상관없어요. 맛이 좀 틀려요. 맛이. 가을에 11월부터 4월까지 캐거든요. 그 여름에 되면은 칡이 좀더 써지고 가을에 캔 칡은 좀 단맛이 더 나아요. 엄나무하고 황기, 대추, 마늘 이렇게 넣고 있어요. 녹두, 깐녹두랑 렌틸콩과 감자, 찹쌀, 백목이버섯, 능이버섯 이렇게 있어요. 감자가 들어감으로써 더 구수한 맛이 나요. 육수는 이제 이 나무하고 건더기 칡, 황기를 먼저 넣고 삶아야 돼요. 육수 끓여놨다 하면은 닭을 넣으시고, 감자 넣으시고, 마늘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찹쌀을 불려놔야 돼요. 불려놓은 거를 삼대보자기에 넣어서 넣고, 이 버섯은 닭 위에다가 얹어요. 얹어놓고, 물 넣고, 그래서는 압력솥에 담그고, 30분 끓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찹쌀을 먼저 불려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30분 불려두시면 돼요.

삼베 주머니에다 넣어서 하시면 더 좋아요. 꽉 조이면 밥이 되고요. 살짝 조이면 죽, 걸쭉한 죽이 돼요. 닭 가슴에다가 이 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자도 넣고 능이버섯, 백목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소금도 네, 조금 이렇게 티스푼 하나거든요. 이렇게 넣으시고 다지면 돼요. 센 불로 25분 두시고 5분은 약불로 두시면 돼요.

0: 갑자기 나책 말아서 허리에 메고 그냥 뛰어가면 나간다.
1: 여로 막달려. 쫙 명이촌. 거기 진짜 옛날에는 요 마차길만 있었잖아요. 비포장에다가. 저기는 차도 못 써. 저 달에 넝쿨 우거진 그 산골이었어요. 이제 엄마가 그 이제 가을 되면 밀을 농사지어 갖고 빠요. 그러면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으셨어요. 그래갖고 찐빵 해주고, 응? 그리고 이제 쑥 버무리. 아까 말씀하신 시무님 나무 버무리. 그런 거, 그 기억이 나서 그걸 되살려서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송화사 앞에.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그 닭고기 먹고 싶어갖고 키워서 먹어보자 하면서 이제 축사를 지면서 닭을 같이 키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병아리를 한 50마리 사다 키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서 잡아달래요. 놀러 와갖고. 그래서 그럼 먹고 싶은 거 잡아오시라고 붙잡아. 그거 삶아주다 보니까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45년을 식당을 해왔으니까 너무 힘들고 나도 내 시간 좀 갖고 싶다. 그래갖고 쉬게 된 거예요. 음식에 관해 보니까 이제 기술센터 직원들이 여기 오고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음식에 관심 있다 보니까 뭐 도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도를 거의 뭐 진짜 한 달에 두 번은 꼭 다녔거든요. 센터 소장님이 우리 제천에는 한약이 유명하니까 한약재를 놓고 이 보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갖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음식인데 그 생각이 나갖고 이제 떡 송편도 하게 됐고 이제 뭐 다식도 하게 됐고 전도 부쳐보고 이제 치계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도에서도 그럼 제천으로 치교를 하자. 우리 산에는 치가 엄청 많죠. 제천 지역에는 치가 널려 너무 치 때문에 골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여기 노목보다는 청풍 그쪽에 치가 더 맛있어요. 여기에는 그늘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흙이 검어요. 근데 그쪽에는 마사토예요. 양지 바르고. 그래서 그쪽 치기 훨씬 맛있어요. 있는데 캐기가 힘들어요. 돌이 많고 나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캐기가 힘들어요. 암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맨 밑에 내려간 거, 맨 밑에 내려간 몸에도 곱고 무 같아요. 그걸 암칡이라고 하고 위에 줄기에서부터 바로 내려가면서 있는 거는 딱딱해요. 수축으로 나눠져요. 암칡은 녹말이 많으니까 연해요. 뚝뚝 잘 부러져요. 수칡은 섬유질이 많아서 잘안 부러져요. 나무 같아요.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칡국수, 칡만두죠, 뭐. 그리고 이제 칡정 같은 거 옛날에는 해드렸는데 지금은 녹말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걔야지 걔한 손님 오시면 해드리고 안 해드려요. 뭐예요? 우리 엄마가 뭐 그때 당시에는 칡을 아버지가 캐다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넣어갖고 삼계탕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집에서 기르던 약병아리 그거 잡아가지고 제일 흔한 게 논두렁마뚜렁에서 캘수 있는 게 칡이거든요. 그냥 그래 칡뿌리 캐다가 그냥 넣고 삶아주신 거예요. 봄에서 여름과는 이 시절에 기운이 제일 없다고 그때 좀 해주시더라고요. 왜 여름 이때냐? 밭에 가면 묵밭에 칡뿌리가 가는 게 많이 자라요. 그건 이제 엄마가 키울 수 있는 거는 그 뽑아내는 거 가는 칡 그거 갖다 해주셨어요. 그때는 칡뿌리가 크지 않으니까 그때 쓴맛은 없고 그냥 향긋한 맛이 난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육수를 먼저 한 2시간 동안 푹 끓여 놓으면은 약초가 많이 우러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넣고 바로 30분 하면은 약초에서 물이 다안 우러나요. 그래서 미리 약초를 우려내는 거예요. 음식은 정답이 없어요. 근데 렌틸콩을 제가 넣어서 죽을 써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넣어도 괜찮겠다 해갖고 넣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가피지, 고추지, 고기 먹고 느끼한데 그 상큼한 거 먹으면은 겉절이랑 그 장아찌의 짭조름한 맛 그게 좀 입을 감해 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가서 좀 가르쳐 줘도 뭐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또 거부하는 데도 있고 그래. 네, 동네에서 다 같이 철렵할 때다 나오죠 뭐 다. 동네 분들 다몇 시까지 뭐 마을 냇가로 오세요 하면은 다 나오시는 거죠. 거기다 속 걸고 했고 이랬어요. 지금은 해놓고 오라래도 안 와요. 저는 조금 그 쌉싸름한 맛이 난다? 그거가 칡의 맛이라고 봐요.

그냥 시골에서는 옛날에 편하게 했어요. 환기닭이라 그래고 뭐 환기백숙이라 그래고 이렇게 불렀어요. 주재료는 닭하고 환기하고 두 가지죠.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이 환기를 많이 재배를 했어요. 저희 동네는 뭐 인삼을 구경도 못하는 동네라 인삼을 넣지 않고 그냥 환기가 흔하니 환기 넣고 집에 있는 재료 그냥 그대로 넣어서 했던 것 같아요. 부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때를 이으려고 한 끼를 이으려고 들어가는 게 우리가 쌀 종류예요. 곡류 종류죠, 곡류. 근데 곡류가 그냥 맵쌀보다는 우리가 찹쌀을 넣어서 죽을 끓이니 맛있으니까 찹쌀이 들어갔고, 옛날에는 아픈 사람들이 차조를 가지고 조당수라고 끓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으면 여름에 훨씬 더 몸이 보호할 것이다 해가지고 넣어서 드셨던 것 같아요. 녹두를 넣으면 훨씬 더 닭의 비린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없어지고, 녹두를 넣어보면 훨씬 더 구수한 맛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깐녹두가 없고, 옛날에는 이 녹두를 불려가지고 팥돌이라는 돌에다 놓고 갈았어요. 그 넓은 돌에 항상 또 동그란 돌이 하나가 거기 있었어요. 돌 위에다 이걸 놓고 돌로다가 막 문질러서 갈았어요. 닭이 좀 커야지 뼈에서 우러나오는 맛도 조금 깊은 맛이 있고요. 살도 쫄깃하고 맛있어요. 여름에 많이 해 먹죠. 온 식구들이 다 한번 여름에 뭐, 이렇게 저희가 보양식을 다른 걸로는 안해 먹었거든요. 집에 기르던 닭도, 네, 이렇게 잡아서 그냥 한번 식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둘러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서 환기닭 해 먹는 거는 그렇게 환기가 좋은 걸막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씻고 막 이러고 나면 이렇게 부서지고 뭐 이런 거 그냥 막 이렇게 널어서 말린 거 그런 거 그냥 똘똘 뭉쳐서 그냥 하나씩 넣고 그 먼저 손 밑에다가 아주 하나 뭉쳐서 이렇게 깔아 놓고 그 위에다가 닭 이런 넣고 이래가지고서는 불 떼서 그래서 삶았지. 우리 식구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는 우리 형제가 구남매에다가 네, 그전에 뭐 일꾼도 둘씩 있었고 막 식구가 뭐 엄청 많아서 뭐한 5마리 6마리 잡아서 이렇게 큰 저기 가마솥 같은 데 끓였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이렇게 건지가 지금 우리가 국물 먹듯이 건지가 많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국물이 흥건한 데다가 뭐 닭다리 하나 뭐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죽을 많이 해가지고 죽도 그 옆에다가 한 주걱씩 떠주고 그랬던 것 같아. 네. 그 옛날엔 상도 남자들이나 상에서 먹고, 예, 그냥 바닥에서 쭉 앉아서 먹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다 자리에 앉으셔서 다 드셔면 우리도 같이 먹었지. 그래서 안 오시면 참고 있었어 했죠. 여름에 먹으니까 풋고추도 찍어 먹고, 애들은 또 풋고추 못 먹으니까 뭐 오이도 찍어 먹고, 네, 그런 거 그렇게 찍어 먹으면서, 예, 네, 먹었죠. 환기가 길게 땅속에 깊이 있으니까 땅의 기운을 여기 가득 담아 가지고 있어서 땅의 기운 때문에 길을 돋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름에 땀 많이 나고 할때 먹었던 것 같고,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환기를 끓여놓고 환기물을 그냥, 네, 드시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찹쌀, 녹두는 먼저 씻어서 담궈놓고, 환기가 먼저 가마솥에서 설설설설 끓으면, 여기에다가 닭의 뱃속에다가 다 넣을 거 넣고, 닭의 다리를 요렇게 오므려서,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처음에 엎어놓지 않아요. 덕을 다 요렇게 놓는 거는 요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안에 찰 밥이 잘 되라고. 그렇게 해서 쭉 놓고는 그냥 끓이지. 끓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었겠다 싶으면 닭을 한번 요렇게 제껴서 네, 놓고 한번 끓입니다. 옛날엔 다 이렇게 실로 묶었어요. 지금은 여기를 마디를 보고 한번 잘라서 요 사이를 끼우면 됩니다. 예, 끓는 데 넣어주면 여기에 있는 모든 맛이라든지 이게 바로 응고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용출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린다 이럴 때는 찬물서부터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 끓기만 하면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끓으면 은근한 불에서 은은히 끓여줘야지 여기에 맛이 그냥 그대로 우러나지. 너무 계속 끓으면 여기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한기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누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 땔감도 되게 아껴 썼잖아요. 그래서 이 한기백숙을 해 먹는다 이러면 싹 씻어서 찬물에 먼저 이렇게 담궈서 저녁에 먹을 거면은 한 낮에쯤 이렇게 찬물에 담궈놔요. 담궈놔서 놓으면 이게 찬물에서 그냥 좀 우러났잖아. 그러면 불을 켜고 불을 떼서 이게 끓어나면 바로 닭 위에다 얹어서 끓였어요. 눈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국물이, 물 색깔이 노르스름하게 우러났고요. 이게 그리고 바짝 말랐던 게 불어서 훨씬 더 굵어졌지요. 그러면 녹두는 먼저 이렇게 씻어서 여기다 담글게요. 이렇게 담궈서 이건 녹두는 좀 불어야지 돼요. 차돕살하고 찹쌀은 네, 같이 이렇게 씻어서 네. 차돕살은 떠서 하면서 이렇게 건드려줘야지 가라앉지. 그러지 않으면 다 떠서서. 요것도 녹두만큼 오랫동안 불리진 않아도 살짝 불려야 돼요. 넣고, 옛날엔 이렇게 넣고, 이게 불어날 때까지 이렇게 그냥 담궈 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불 켜서. 이렇게 뚜껑 덮어서 끓여야지 잘 우러나요. 이렇게 뚜껑 다 덮어서 이렇게. 기름 덩어리는 자, 이렇게 해서 다 떼어내고요. 또 안에도 여기 뼈와 뼈 사이에 피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닭은 끓이면 닭비린내가 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닭비린내는 닭뼈 사이에 피 덩어리가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요피 덩어리 요런 거를 네, 깨끗이 네,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고, 이걸 흐르는 물에 잘다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요 꼬리도 요렇게 좀 잘라내고,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안 익어서 한 3분의 한2 정도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숟가락으로 먼저 자, 쌀 넣고, 이거 불린 녹두 넣고, 또쌀 넣고, 마늘도 뱃속에다 좀 넣고, 대추도 네, 한두 개 넣고, 닭의 관절을 이렇게 보고는 요 칼을 가지고 끝으로 이렇게 잘라서

옛날에는 이렇게 뭐몇 분을 삶아요 이렇게 시간 조정 절대 안 했어요. 한창 끓이다가 열어보고 내 찔러보고 아, 다 지금 뜯어 먹을 만하네 이러면 내 불을 껐어요. 요즘은 뭐 보통 닭이 1kg짜리 닭이다 이러면 30분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옆으로 김이 나고 끓으면 반드시 불을 줄여줘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센 불에서 끓으면 물만 줄어들고 닭이 속 깊이까지 잘 익지가 않아요. 뼈가 말려져야 돼요. 뼈가 쑥 나와야지. 네. 그래야지 다 익었지. 그냥 뼈가 마디에 붙어서 잘안 빠진다 이러면 네, 살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고향은 여기서 조금 떨어진 단양군 내포면 고향리 현대시멘트 있는 데예요. 현대시멘트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 동네 못 살고 온 거예요. 제천으로. 부모님들은 농사하셨어요. 저희는 아주 대농이었어요. 상일꾼, 중일꾼, 애들일꾼 이렇게 일꾼이 몇씩 있어서 큰 농사를 환기 많이 해서 이렇게 둥그리를 크게 해놓고 그 환기 팔아서 테레비 사준다고 그러고 그러셨어요. 그전에 네, 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50 돼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우다 보니 저를 지도했던 그 교수님이 간판을 하나 걸으라고 이렇게 자그만하게 아주 초라한 간판을 향토음식개발연구원 걸고 부엌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제가 요리 학원을 하면서 네, 바쁘게 살았죠. 13년도에 명인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엄마가 음식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어려서 먹어봤던 음식 명 그대로, 네. 또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 하는 방법 이제 그대로 이거를 저희가 글로 꼭 남기고 싶어서 시적인 감각으로, 네. 조금 음식도 조금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올 연초에 조금 시도를 하다가 요즘 식어서 잠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초시장에서 구입하고요. 재료는 그냥 그대로고요. 닭은 집에서 기르던 닭하고 요즘 닭하고가 이제 조금 또 맛이 다를 거고요. 글쎄 끓이는 거겠죠. 너무 오래 끓여서 저게 푹 물러도 살이 맛이 없고요. 또 물 잡는 것도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엄마는 막 물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식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도 맛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집에서 끓여보면 물을 너무 많이 잡아도 그렇고 그냥 적당히 잡아서 그래.

상기백숙은 건강이 게 제일 첫째였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몸이 허약해졌을 때 먹는 황기백숙. 네, 그렇게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첫째 사람의 건강하고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교수님, 저희가 지금 망옥동에 나와 있는데요.
1: 네.
0: 사실 이 망옥동은 제가 이제 가끔 운전하다가 들리고 하는 곳인데
1: 그냥 지나만 가시는
0: 네, 지나만 가는데도 깜짝깜짝 놀리는 곳이 이곳 망옥동입니다.
1: 아.
0: 올 때마다 건물들이 들어서 뭔가 변화하고 있고 야,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뭐 삼을 키우는 삼밭이고 허허 벌판이라고 들었거든요.
1: 또 더 변화된 게 있어요. 여기 네. 2020년도에 조성된 네. 저희 아트앤더 시티와 딱 어울리는 공간이 여기 저기 막 너무 많아요.
0: 여기저기 많다고요?
1: 예. 저기 조형물 보이시나요?
0: 저는 저게 그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1: 그럼 저희 앞으로 네.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0: 아, 저게 조형물인가요?
1: 네.
0: 가보시죠.
1: 네.

0: 교수님, 이 가까이서 보니까 이 작품을 더 모르겠거든요.
1: 이게 서울시와 문화체육부가 함께한 서울 25부작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예요.

0: 그 중에서 하나의 작품이 바로 이건가요?
1: 하나의 작품, 구름의 문장이라는 작품이에요.
0: 구름의 그러니까, 문장이요?
1: 네.
0: 이거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네네네네. 시민들과 협업해가지고 만들어진 프로젝트거든요. 공공미술이 의미 있는 단계로 갈 때는 시민들과 협업이 되는 거고 맞죠. 참여를 하게 된다고
0: 맞아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예, 예. 네. 야, 이거 올라와서 보니까 다르구나. 아, 이 느낌이네.
1: 어떻게 구름이 더 가까워지나요?
0: 야, 요만큼 올라왔는데도 느낌이 다르거든요? 좋은데요?
1: 좋아요?
0: 어, 야, 이게 그냥 보는 그런 미술 작품이 아니라 이렇게 체험할 수 있을 때가 더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재밌죠?
0: 네, 재밌어요.
1: 처음에 재미없었죠?
0: 처음에 솔직히 좀 그랬어요.
1: 난해했죠?
0: 처음에 이건 뭐지? 라 생각했는데.
1: 밤에도 한번 와보세요. 또 밤에도... 달라진 작품을 볼 수 있을 거예요.
0: 네. 이 작품을 이렇게 가까이서 더 만져보고 느껴야지 약간 그렇죠.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1: 공공미술이 왜 공공미술이겠어요? 저희가 낸 세금으로 체험하고 만져보고 해야죠.
0: 세금 많이 내시나요?
1: 아, 생각해 볼게요.

0: 여기는 예. 약간 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곳 같거든요.
1: 사진 찍을까요?
0: 사진 찍어야죠.
1: 대성 씨, 네. 이거는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0: 아, 요거는 알죠. 요거는 이제 민들레 올씨를 형성한 작품 아닐까요?
1: 이 작품은 마음에 드세요?
0: 이거는 솔직히 네. 되게 마음에 듭니다.
1: 오, 그래요?
0: 네, 제가 그 민들레 올씨 후 보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1: 아, 그럼 이 공공미술 작품은 좀 성공했네요.
0: 저한테는 굉장히 성공한 작품이지 않나.
1: 이게 LED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무채색의 민들레 홀씨가 저녁 때 되면은 형형색색의 LED로 하고 빛이 퍼져나가요.
0: 밤에 오면 너무나 더 예쁘겠네요. 네.
1: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0: 네.
1: 그런 식으로라도 좀 치유가 되는 거죠.
0: 아, 밤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1: 아, 우리 저녁 때 촬영할 거 그랬나요?
0: 지금이 그러면 시간이 보니까
1: 아직 멀었어.
0: 딴 데 가시죠.

0: 이렇게 옷을 입혀놓으면 인간이 함부로 저 나무를 벌목을 하겠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서.
1: 네,
0: 그래서 작가는 자신이 자연을 지킨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옷을 입혀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마곡의 꽃하면 이곳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쉽게 보지 못하는 거장들의 전시가 자주 기획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마곡 주민들이 참 부러워요.
1: 그러니까요. 네. 이런 미술관이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0: 네. 그리고 이게 도심 속의 문화예술 나눔 그런 거를 목표로 지어진 건데
1: 네.
0: 이 갤러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민석 건축가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0: 이 건축가님은요, 또 2024년 영국 서펀타인 파빌리온 설계자로 선정되셔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어요.
1: 그 서펀타인 파빌리온이 뭔가요?
0: 건축계의 신상 컬렉션이라고나 할까요? 영국 서펀타인 갤러리에서는요, 매년 6월에 한시적으로 별관을 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예술가나 건축가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파빌리온을 만들어요. 파빌리온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설계를 하죠. 그래서 시대의 좀 인기, 흐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1: 근데 교수님,
0: 네.
1: 근데 아까부터 제 눈에서 계속 반짝반짝거리는 저게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
0: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시네.
1: 네, 되게 좋아요.
0: 보러 갈까요?
1: 네네네네. 저희 뒤로 굉장히 지금 막 눈을 못 뜰 정도로
0: 반짝반짝
1: 빛나는 멋진 공공미술 네. 있거든요.
0: 저희 오늘 만나러벨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1: 아, 그래요?
0: 이게 376개의 수직정원이라는 작품인데요.
1: 네.
0: 이 작가님이 이렇게 확실히 보이는 것보다는 비가시적인 그런 물성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 가서 들을 거예요.
1: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저는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했거든요. 롤빛 같기도 하고,
0: 네.
1: 약간 황금 보리 막 이런 느낌도 들었고, 면봉 끝 같기도 하고. 네.
0: 여기가 아무래도 곡창지대였으니까.
1: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0: 했어요. 근데 작가님 아니래요.
1: 아, 그러면 작가님한테 가서 이 작품이 어떤 건지 한 설명 네. 한번 들어보죠.
0: 들어보죠.
1: 네네.

0: 안녕하세요, 작가님.
1: 안녕하세요.
2: 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1: 아,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3: 아, 진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김병호라고 합니다. 주로 금속을 이용해서 조각,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갤러리 안에서 하는 전시 작업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있는 미술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저희가 오다가 네.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봤거든요.
1: 네네.
2: 너무 멋진 작품이었거든요.
3: 막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2: 네. 저희가 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작품이다.
3: 황금벼라고 그랬잖아요.
2: 뭐 황금보리다. 네. 면봉이다. 황금면봉. 그리고 뭐 롤빗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아, 네. 아까 보신 작업은 수직의 정원이라는 작품이에요. 작품 제목은 네. 어떤 아까 말씀하신 자연물 네. 같기도 하고 네, 네, 네. 뭐 면봉 같기도 하고 네. 추상 조각이니까 당연히 보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요소 요소를 명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현대 사회를 사는 작가로서 자기가 사는 이 삶을 작품에 반영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직선과 평면 내지는 매우 각이 졌다라던가 이런 자연적이지 않고 딱딱한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부분을 주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에는 직선, 네. 평면 이런 거는 원래 없거든요. 네, 네, 진짜 네. 절대적인 직선, 평면은 그쵸, 없습니다.
2: 근데 그거
1: 저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무언가 만들고 싶은 대상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직선과 평면으로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거를 만들 때 매력이 있는 어떤 보석처럼 반짝이게 만드는 것을 모든 작업에 적용을 해서 주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듯한 나 인공물인데 나 멋지지?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작업이고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3: 작가님 작품 중에서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2: 전 알고 있습니다.
3: FC몰의 조용한 증식. 네. 그게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그 성공작으로 이렇게 뽑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공공미술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1: 처음에 전혀 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입체화시키는 작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처음 개인전 할 때부터 입체 작업을 했어요.
3: 네.
1: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연습과 또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이전에 좀 보여지지 않았던 스타일의 작업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그런 또 찬스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0: 작가님께서는 이제 비가시적인 거가 네.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1: 네네네. 그 비가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은 잘 볼 수 없고 잘 들리지 않고 한 것들이죠. 주로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관습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작품을 해나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반짝이고 쉽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 매력적으로 보이게.
1: 왜냐하면 또 하나의 매력이거든요. 자연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로젠 듯 반듯한 인공물도 사실 우리 삶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이제 작품에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0: 작가님 작품 보면은 굉장히 직선적인 게 많은데 곡선인 것도 많단 말이죠.
1: 네네.
0: 부분은 직선인데 그것도 또 절묘하게 조화를 시키신 것 같아요.
1: 처음 작업을 드로잉할 때부터 그게 사실은 의도가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작업 같은 경우도 선의 그룹이 직선으로 가다가 곡선으로 휘어지거든요. 그것은 마치 어떤 군대의 행렬 내지는 에어쇼의 멋있는 줄지어가는 그런 요소들 그것 또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액션이고 연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이 사회 모습 이런 것도 우리의 모습이고 이런 것도 우리 좋아하지 않냐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을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모습 우리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2: 그럼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본인의 작품 중에서?
1: 본인의 작업에서요? 네. 금방 보셨던 네. 수직의 정원.

0: 햇빛이 있을 때 마구마구 이렇게 반짝이는 게 생기거든요.
1: 네.
0: 그래서 더군다나 사람이 걸어가면서 그 반짝이는 걸 볼 때는 이렇게 일렁일렁이는 느낌이
1: 맞아요,
0: 들고
1: 맞아요.
2: 오늘 다행히 날씨가 좋았어.
0: 네네.
2: 어.
0: 이 주변에 뭐 이 요소들, 요소들을 하면은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죠.
2: 그렇죠.
0: 이것과 가장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돼서 굉장히 적절한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좋습니다.
1: 이 작가님의 작품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더 봤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0: 그 저는 자연적인 것보다 인공적인 것, 각지고 정확하고 대칭적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병이 있어요. 진짜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술은 반드시 뭔가 자연스럽고 뭔가 막 힘차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그런 요소는 우리의 모습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저랑 같이 이렇게 만나는 교차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2: 우리의 삶이 각지고 정말 살면서 수많은 고통의 모서리를 부딪히면서 살잖아요. 근데 결국에 오래 살다 보면 그게 다 어우러지고 무뎌져서 함께 가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일 것 같네요.
0: 너무 멋진 해석 감사드립니다.
2: 아, 이게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좀 미흡하기는 한데. 네.
3: 진심입니다.
2: 네. 아유, 감사합니다.
1: 오늘 진짜 작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저도 덕분에 또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작지만 찬찬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작가님. 궁금했었는데.
1: 나가는 길에 다시 한번 작가님 작품 보고 가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1: 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숲이 된 나무들은 그림자를 쪼개는데 열중한다. 새들은 부리가 낀 곳에서 재소리를 냈다. 다른 방향에서 자란 꽃들이 하나의 꽃병에 꽂힌다. 늙은 엄마는 심장으로 기어 들어가고 의자는 허공을 단련시키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같은 자리에서 신맛과 단맛이 뒤엉킬 때까지 사과는 둥그러졌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고 있는 이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 빠르게 보다는 좀 천천히 또 조금 골똘히 이렇게 성찰하면서 시를 쓰고 있는 시인입니다. 한 5, 6년 전에 시집을 내면서 그 시인의 말에 이제 끝내 모를 것을 사랑하면 아름다움이 될 것인가 라는 구절을 쓴 적이 있어요. 항상 이 질문이 안에 들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쓰는 방식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항상 저는, 그러니까 제가 순간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 그런 데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 현재 안에 미래에 대한 예감이 들어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미래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시각주의자여서 보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를 볼 때 자꾸 판단이나 감정들을 넣어서 보니까 그것도 참 싫고, 우리가 이제 평소에 많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세히 안 보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보는 쪽보다는 자세히 보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자꾸 보물 찾듯이 발견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근데 친구들도 좀 그렇게 들어오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제가 사물을 볼 때도 너무 자세히 봐서 제 스스로가 조금 괴롭기도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시적인 순간을 만나려고 의도적으로, 오늘 시적인 순간이 언제였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뭐 휴대폰 사진도 찍고 기록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질문의 문장을 계속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밤에 자기 전에 질문의 문장을 쓰고 자요. 항상 그게 마지막 그 루틴이거든요. 저는 물음표가 있으면 그 인간은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타입이어서 물음표를 계속 던져요. 예. 지난밤에 쓴 물음표는 밤과 나무는 어디에서 만나고 있는가 라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너무 추워서 밤도 걱정되고 나무도 걱정되고 그랬어요. 예. 제가 이제 시간 개념이 순간주의자이기도 해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를 썼다고 하면 저한테 정말 참을 수 없는 부실함이 들고 너무 무겁고요. 그냥 30년에 대한 것은 아니고 시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그거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어떤 가장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이렇게 똑바로 서게 하고 좋은 손 같은 존재? 예, 그런 면에서 시가 생물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어떤 한 그 국제 시축제에서 제 시를 가지고 이제 번역 워크숍을 며칠 동안 진행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 날은 제가 그 동일한 시를 한국어로 읽고 그 번역
기록한 시들을 이제 계속해서 여러 나라 말로 읽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언어의 뜻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 느낌은 저한테 이상하게 꿈틀대면서 오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거짓말 아니야? 이럴 텐데, 그래서 저는 또 그때 시를 다시 믿었죠. 아, 이게 느낌으로만 소통되는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다른 언어로 어떻게 보면 공통의 것을 찾는 과정은 우리 지구인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멋진 시도 같고, 또 국경을 넘어가는 아주 끊기지 않는 좋은 춤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저는 그러니까 낯선 장소들에 가는 것을 생각만 해도 완전 너무 좋아서 죽겠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겁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확 이렇게 막 떠나지는 못해요. 근데 어쨌거나 지구의 그런 낯선 장소들에 자꾸 가보고 싶은 게 제 사람으로서의 꿈이고, 또 이제 그런 낯선 장소들처럼 지구에 대한 감각과 또 예감이 깃든 그런 시들을 제 방식대로 계속 써나가고 싶죠. 예.

0: 날씨가 좋으면 저쪽에 울릉도도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2: It's easier to see Ullendo from Dokdo than the other way around, because Ullendo is bigger. We started our tour of Dokdo, led by kind Dr. Coast Guard.
0: 여기 계단이 333개가 있어요. 높거든요. 좀 올라가실 때 조금 힘드실 거예요.
3: 갑시다.
4: Well, definitely climbing up, we could see closely the rocks, and we can see the conformation of the territory. We have a very strong image of like all the layers that in like thousands of centuries show the history of the geology of the island.
5: 이 보라색 꽃 보이시나요?
6: 아, 네네.
5: 네. 이 꽃이 이제 독도의 상징인 해국이라는 꽃입니다.
6: 해국이요?
5: 네, 해국.
6: 아. 네.
5: 이처럼 독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한 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요.
6: 아.
2: Dokdo is home to a number of rare plants and animals. The Korean government has designated the islets as a natural preservation area to protect its wildlife inhabitants.

모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를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몇몇 개의 경우로 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규칙을 찾거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많은 경우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아 이게 몇 개의 패턴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의 핵심은 컴퓨테이셔널 띵킹이에요. 마치 이제 지도 만드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어떤 곳을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길이를 측정하고 산이 있으면 어떻게 뭐 물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표기하는 규칙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걸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규칙을 만들고 옮기는데 그런 시스템을 인간이 수

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와 디자이너의 관계, 아티스트와의 관계 사실 되게 재밌는데 그 디자이너가 직접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작은 했지만 규칙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생성되는 과정에서는 디자이너의 손이 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므로 해서 결과물이 우연적인 효과 제가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딱 아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을 만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관계가 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처음 했을 때는 이제 학부 때 했었어요. 요즘에는 좀 사라졌는데 올 플래시 웹사이트라고 해서 플래시라는 툴을 이용해서 전체 화면을 쓰는 굉장히 영화 같은 웹사이트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액션 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플래시에서 영상이랑 모션을 만들고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요. 개인 작업에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정보 시각화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디자인 프로세스라는 게 어떤 결과로 가는 것을 다 안 상태에서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지고 또 방향도 바뀔 수도 있고 인포메이션 그래픽을 보면은 딱 어떤 규칙으로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인 시각 그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매핑이 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근데 이제 그거 어떤 규칙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컴퓨테이션, 그러니까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돼요. 코드를 사용하면서 그런 반복적인 작업보다는 실제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적절한 지점은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 모든 것을 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해야 돼. 라는 그렇게 본인을 가둘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서 코드로 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가, 그리고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고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요만큼은 내가 자동화를 할 수 있지만 이 이상은 컴퓨테이셔널 미디엄을 사용하는 게 나에게 어떻게 보면 구속이다, 그렇게 느끼면 그 선에서 멈춰야 되는 거죠. 사실 여기 그 코드 에즈 크리에이티브 미디엄이라는 그 책에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여러 곳에서 할 때 95%에서 98%는 코드로 자동화를 했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인간 디자이너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원래는 조금 더 하려고 했어요. 프로젝트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저자들이 이제 이 컨텐츠를 마무리하는 시간, 저희가 디자인하는 시간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어떤 순간인가 이거를 다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으로 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결과물도 더 좋지 않겠구나. 그런 판단이 들었어. 요거에 재미났던 점은 처음부터 인간 디자이너와 협업을 하려는 것을 전제하고 작업을 한 거예요. 보통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책을 만들면 사람이 그걸 수정을 못해요. 근데 이거는 인디자인 스크립트를 썼거든요. 그래서 인디자인으로 결과물이 나오니까 같이 협업했던 디자이너분은 되게 좋아했죠. 세부적인 부분만 이제 약간만 만지면 책이 되니까 약간 그런 점이 좀 유니크하다고 봅니다. 이런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생기면서 시스템에 인풋이 되는 데이터도 사실 온라인에 점점 많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컨텐츠를 어떻게 소비했는지 볼까? 아니면 내 주변의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소비했는지 볼까? 할 때 이렇게 딱 데이터를 다 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주어진 데이터를 잘 시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어떤 데이터들의 레이어

것들을 이렇게 결합해 갖고 어떤 새로운 맥락과 메시지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졌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점은 그런 실험과 시도를 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이제 절차적인 문해력, 그러니까 procedural literacy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야지 그런 규칙과 어떤 구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코드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가끔은 코드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 개발을 했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거든요. 특히 이런 수학 공식을 썼을 때 어느 정도는 알지만 완벽하게 조율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알고리즘에 맞춰서 딱 맞추려고 했으나 맞지 않았던 경우가 있는데 결과물은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패턴이 나왔던 경우는 되게 많아요. 특히 수식이 들어갔을 때 이 변수를 넣었는데 되게 괜찮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도 작업을 하냐면요, 도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키를 움직이는 도구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패턴을 머릿속으로 다 미리 볼 수가 없으니까 시뮬레이션을 하는 도구를 아예 만들어서 어떤 상태가 적절한 상태인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프로세스에 넣는 거죠. 근데 모든 작업에서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런 게 필요할 때.

0: 컴퓨테이션 디자인이고 물론 수업에서 프로그래밍을 사용한 작업을 하지만 수업 시간에 코딩을 하나도 안 가르쳐요. 대신 어디서 공부할 수 있는지 뭐 1주 차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주 차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그거를 해온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그 레벨의 예제를 같이 해요. 거의 워크숍처럼 퀴즈를 내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신만의 드로잉 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약간 이런 식의 문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거든요. 학생들이 빨리 배운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번 학기, 그 다음에 작년 가을 한 학기 동안 배웠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많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즐거웠어요. 기존에는 인터랙션, 커뮤니케이션, 오브젝트 이렇게 세 개의 전공이 있어요. 지금은 요 세 개가 거의 독립적으로 가요. 같은 과에 있지만 그거에 이제 접점을 좀 찾으려고 그래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논의할 때는 이걸 세 개를 A, B, C라고 했을 때 이걸 평균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점으로 가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결합이 아니라 융합이라는 텀이 더 맞다.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유후 공간을 문화재생을 할 때에는 이 공간에 대한 것들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흔적을 지울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이 좀 있어요. 우리가 역사가 거대한 어떤 역사의 흐름과 사건 속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사람의 한 사람 개인과 작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진행됐던 역사도 어떤 미시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과거에 이 잠정장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덧입혀서 어떤 미래의 이야기를 그려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There were a total of 28 buildings in the old silkworm farm, and they have been renovated into places where visitors can immerse themselves in art. A space that was home to a testing lab, cocoon unwinding machine, a silk mill, and a drying room is now the Nüe Art Hall. Various immersive art programs and exhibitions are held here.
2: 완주에 그 복합지구 누에라는 곳이 있다는 거를 듣기만 했는데 여기서 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뭔가 자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그 채워가는 미술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용자분들이 좀 더 뭔가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냥 딱 이 관만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자연이랑 좀 더 뭔가 이렇게 연계돼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1: The barista at Shimari Cafe, which has a casual and accommodating vibe, is quite interesting. It is where brainstorming ideas for arts and culture takes place in addition to thinking of ways to benefit the local economy.
3: 전주에서도 여기가 근교기 때문에 전주분들도 자주 오시고 또 친구분들도 이제 가끔 또 공간이 괜찮으니까 오시고 애들 데리고 또 엄마들이 많이 오셔요. 어린 자녀들 부모님들이.
1: Art is what people create with their own two hands, be it a creative endeavor or an aspirational work. Open Space Nüe is nurturing an art movement that will become a foundation that can enrich lives. Which is how it has become a place to learn arts and crafts within the confines of the neighborhood.
0: Nüe 고치가 성충이 되어서 결국 나비가 되거든요. 문화 예술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아이들이 뭔가를 만들고 있는 행위도 하지만 예술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삶의 어떤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곳은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자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 삶이 이런 문화예술로 조금 더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어떤 문화 플랫폼의 역할을 누에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시설 중심의 문화예술을 진행을 할 때 이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일상성을 가지고 그리고 문화 향유를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이거 특별한 행위가 아닌 늘상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늘 내가 가할 수 있는 그런 지거리에 있는 문화 거점으로서 그리고 이 거점 안에서 예술가들도 자기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The pursuit of art can bring many benefits. Open Space Nüe is a force that drives creative pursuits among artists. A place that encourages creativity. What artists need is stable support, and that is what Nüe is here for.
4: 저는 그리는 세화씨로 한 25년간 회화 작업도 하고 도예도 지금 한 5, 6년째 계속 같이 회화와 도예를 같이 작업하고 있고요. SNS로 활동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1: 'Some people still believe that the entry barrier to the world of art is high. But Open Space Niue has flipped the script. This is where people can pursue artistic endeavors. Instead of simply appreciating art, you can use your hands to create art as you please.
0: 도시에서는 워라밸리에서 저녁에 있는 삶을 추구하지만 농촌에서는 저녁엔 쉬어야 돼요. 내일에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편대로, 그래서 전주나 인근 대전이나 서울의 어떤 이런 복합문화 공간의 운영의 어떤 실태를 따라하거나 흉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완주만의 형편대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더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었고 지역의 이야기들을 콘텐츠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이야기를 주민들과 스스로 찾아가는 작업들 그리고 이 안에 채워져야 하는 예술가들, 기획자들을 주민들 속에서 발굴하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을 해가면서 그런 어떤 진정한 모습들을 조금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1: The winning project, Gumdara Cultural Arts School Program, focuses on an immersive cultural arts learning experience. It is one of the programs that Open Space Niue offers with a local flavor. It is a lifelong learning initiative centered on arts and culture for people of all ages. It's an open environment for cultural activities in a facility primed as a cultural arts and teaching education hub.
4: Our 예술가 입장에서도 이런 공간들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같이 와서 호흡해

0: 하고 볼 수 있고 고마운 공간이고 특히나 제가 이주를 했잖아요. 이주에서 정착하기 전까지 여기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공간을 만들어서 제 작업에 또 몰입을 할 수 있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재단에서도 그렇고 누에서도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행운같이 저한테는 계속 창작활동을 나이 들어서까지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돼준 공간인 것 같아요.
1: Once the heart of Jeollabuk-do Province's silk industry, today the site has been reborn as a cultural and artistic hub. Its value is evident as a vital community hub in Wanju that cuts across different periods.
2: Oh, 네, 그때는 이제 황무지였죠. 완전히 황무지였지만 이렇게 차츰차츰 갈수록 모든 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서면서 너무 좋아요.
3: 이제 여기 수업 있는 날 오고요. 이제 뭐 배우러 많이 오고 또 이제 여기가 너무 시설이 좋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 듣고 손주들 듣고 두루두루 와요. 그전에는 이제 이게 많은 시설이 없었어요. 복합지구라는 게. 근데 지금 엄청 많이 달라졌잖아요. 내가 맘만 먹고 부지런만 하면 완주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나만 하고 싶다 의욕만 있으면요.
1: Open Space Niue especially focuses on arts programs aimed at children while welcoming all age groups as its founding mission.

0: to help children widen their horizons and realize their dreams. Niue encourages immersive art education at a young age.
1: 올 봄부터 토종 씨앗을 가지고 학교에서 농부들과 같이 좀 축제, 재미있는 놀이 형태, 그리고 거기에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가미해서 아이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생명의 싹틈과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어떤 시간들을 좀 같이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0: This space will keep organizing cultural and artistic programs.
2: 안 쓴다고 해서 계속 오래 두면은 막 벌레들도 생기고 사람들이 막 웅유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접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괜히 멀리서 봐도 좀 공포감이 위화되는 것 같은데 이런 공간을 좀 이렇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아 이런 공간도 있구나 이렇게 발전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전에 이런 벽돌 그러니까 40년 전 50년 전에 이 벽돌 한 장을 보면서도 드리고자 하는 어떤 정서적인 느낌이라든가 그 따뜻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 안에서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선물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Along the western edge of the Noryeong Mountain Range, situated near the Soyangchon Stream, a tall red structure rises at the foot of the mountains of Soyangmyeon. It appears to be in the shape of a chimney. After taking a glimpse of the surroundings,

0: surrounding buildings, one can confidently guess that it used to be a factory.
1: 아, 여기 소양면 회원리는 예전에 전주를 대표하는 한지를 만들던 그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이고요. 여기 산속등대 예전의 모습은 그 전주를 대표했던 한지나 그리고 전주 페이퍼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만든 골판지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한 40년 정도 방치되어 있다가 저희한테 이제 발견되면서 새로운 공간의 재창출로 이제 미술관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0: This place once supported the livelihoods of workers and their families. However, the unstoppable passage of time and trends resulted in people leaving. For a long time, the place was left to rot. In 2019, this abandoned space that was in a state of disrepair became part of a revival project. Theme was art.
1: Yeah, 공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저희 광장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장에 보면 큰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의 의미는 다섯 개의 공간을 의미하는 다섯 개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수장고, 두 번째가 미술관, 세 번째가 쓴쓴 카페, 세 번째가 어뮤즈 월드, 네 번째가 아트 플랫폼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0: The Art Museum is the centerpiece of this multicultural space where different character was infused into each area. Impressive outdoor art installations and designs with a fun element that contain both the old and new, where the past and present meet. This makeover resulted in a unique multicultural space.

0: 가장 필요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이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그 욕심이 생겼고, 그 시작은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어떤 문화라고 하는 그 컨텐츠를 착안하게 되었고, 그 공간에서 가장 필요했던 게 이제 플랫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1: A multicultural space for the whole family where children and adults alike can immerse themselves in arts and culture while also relaxing in the spaces. But why did the planners decide to build a lighthouse in a forest?
0: Yeah, well,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단체로 여기로 오시는 이제 관광객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산 속에 있는 등대를 보러 간다고 하셔서 높은 산 속을 생각을 하고 오셨는데 너무 접근성이 좋아서 좋았다라고 이제 해프닝이 한번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바다에 있어야 할 등대가 산 속에 있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1: Once a working chimney is now a red lighthouse that shines a light on the local arts and culture scene. It also breathed new life into an abandoned place, giving it a new purpose. These old places have allowed a uniquely Wanju-like makeover.
2: We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좀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시간이 더디 가더라도 노예에서 문화예술을 소비하고 생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0: 가리켜서 예술 또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예를 지탱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마 주민 스스로 자치적으로 움직이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1: 저는 그 폐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근대사나 현대사의 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산속동대가 다른 공간보다의 가치가 있다면 이런 우리 7, 80년대의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셨던 어르신들이 만들어놓은 근대사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후손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 'The unstoppable passage of time and the entailing abrupt changes almost relegated this place, in which its very existence was in question to the history books. 'But its renewal not only honors its past glory, but also carves out a new role for itself that makes the place hum with activity.' 'The time that was invested in here for many prior years has taken on a new meaning and purpose. This is what the rebirth of a space looks like.'

0: Next up is one of Daejeon's most distinctive bakeries. Every loaf and pastry here is packed with its own unique charm. With so many tempting choices, how is anyone supposed to pick just one? Just then, help arrives. Meet Kim Seong-hee, Mr. Brad's trusted right hand, affectionately known as Brad Madam. The bakery tour is slowly coming to an end. This place specializes in flaky pastries and beautifully crafted tarts with layers upon layers of crisp, buttery goodness. But have you ever wondered what makes Daejeon's bread scene so famous?
1: Daejeon이 이제 다 각자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메뉴에 대해서 되게 진지한 사장님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전문점 옆에 전문점 있고 전문점 옆에 전문점 있는 태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점점 성장하는 것 같아요.
0: Believe it or not, plenty more hidden bakeries are waiting to be discovered across Daejeon. Is Korea on your itinerary? Stop by and experience them for yourself. The final stop of today's bakery tour, our charming cake shop awaits. From cakes topped with juicy peaches to irresistibly cute chocolate creations, it's the perfect sweet ending to an unforgettable bakery adventure. There's plenty of beautiful cakes to admire. But no visit is complete without a souvenir photo with Mr. Brad.
2: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보면 14시간 비행기 타고 오시고 뭐 1박 2일 시간 내서 오시는데 너무나 소중해요. 그분들이 여기에 드린 돈이 단순히 버스비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비용이 있는데 그 값어치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0: And there's one more. Everyone who completes the tour receives an official completion certificate.
3: Arirang TV.
0: Arirang TV couldn't leave empty-handed either. With bags full of bread, it's time to head home. A trip to Daejeon that satisfied the eyes, the taste buds, and the heart.
4: 대전 하면 빵이니까 모든 빵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조금씩 맛보는 거를 좋아하시면은 한번 좀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외국인 분들은 이제 차나 그런 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빵티칸 투어 타시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0: 대전, 네. A city where delicious bread and warm hospitality await. Are you in Korea? Hop aboard the bread bus and set off on a sweet bakery adventure.
5: Mongpichi 생크림 케이크는 부드러운 시폰 위에 저희가 직접 끓인 수제잼과 아침마다 공수해온 복숭아가 잘라져서 들어가는 케이크입니다. 정말 부드럽고 조금은 상큼한 맛이 나는 케이크이다 보니까 많이 느끼하지도 않고 거부감 없이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0: Leading Korea's green industry toward a sustainable future.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has applied cutting-edge technologies to eco-friendly lives of people. Based on the advanced capabilities that can fulfill global standards, it aims to take the lead in the era of carbon neutrality.
1: 우리 환경산업 기술원은 환경산업 기술원법에 근거하여 생긴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환경기술 연구개발 R&D, 환경산업 육성과 지원 및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생활확산, 환경보건과 환경피해구제, 기업 ESG 경영 지원 등 폭넓은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환경유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By supporting the innovative growth of Korean green businesses, it has strived hard to popularize leading-edge environmental technologies to the global market.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has made ceaseless efforts to connect environmental industries with markets.
1: 해외 수출 또는 수주를 희망하는 환경 기업에게 개도국 마스터 플랜, 녹색 기술 현지 실증 등의 지원 사업과 다자 개발 은행과 협력을 통해 정보 제공, 사업 발굴, 타당성 조사, 현지 실증, 재원 연계 등 전 과정에 걸쳐 맞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가나 등 5개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산업기술원은 계속해서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창업부터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필요한 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0: For the manufacturing of ships and automobiles, specialized paint drying techniques are necessary to prevent corrosion. However, a huge number of chemicals are produced during the painting and drying stages. NRTech has developed innovative drying technologies that can contribute to reducing air pollutants. We introduce NRTech, which has suggested cutting-edge solutions to build a sustainable environment. NRTech is located in Gimhae,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developed a technology that can dry the surfaces through radiation waves instead of heating the air. The technology has contributed to decreasing environmental pollutants, and the firm was designated as one of Korea's leading environmental companies.
2: NRTech은 2002년 설립 이후 소음 진동, 열 유체, 구조 해석 엔지니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친환경 기자재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 육상 발전소 및 조선 해양 분야의 소음 저감 설비, 선박 엔진의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인 SCR 설비 등에서 기술력을 축적해 왔으며 최근에는 원적외선 복사파를 활용한 도장 건조 설비인 WSD를 상용화하며 에너지 절감 설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0: The device of the company can convert electric energy into far infrared radiation and it can transfer heat directly to various structures. In the case of the current paint drying method, which uses hot air, it consumes a lot of energy and generates a huge amount of carbon dioxide. However, the device of the company can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more than 50% and decrease energy consumption cost by up to 87%.
3: 기존 열풍 건조 방식은 건조 챔버 내부의 공기를 먼저 가열하고 이 가열된 공기가 피도물과 도막에 열을 전달하여 도로의 건조 그리고 경화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챔버 공간 전체를 가열해야 하므로 열 손실이 크고 에너지 효율이 원재개선 건조 방식에 비해 낮은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반면 당사의 원재개선 복사파 발생 장치는 전자레인지가 특정 대상에만 에너지를 전달하여 가열한 원리와 유사하게 원자핵에선 복사파 에너지를 피도물 도막과 표면에 직접 전달하여 건조를 촉진시키는 방식입니다.
0: Tests have shown that the drying method, which uses far infrared radiation, can increase the surface temperature more rapidly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In the case of the painted steel plate, the surface temperature is over 20 degrees Celsius higher than the unapplied plate. It means that the company's drying solution can transfer heat more effectively.
3: 원자핵선 복사란 가열된 복사체에서 발생된 원자핵선 에너지가 공기를 매개하지 않고 도장 대상물에 직접 전달되어 열로 흡수되는 열 전달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존 열풍 건조 방식 대비 건조 시간 단축, 에너지 절감, 그리고 CO2 배출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Before the production of facilities, the firm thoroughly analyzes the structures and requirements of the clients. Also, it has followed the required drying conditions and checked the expected energy saving effect as well.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cut down on energy consumption and reduce carbon emissions.
3: 생산 공정은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사체 표면에 고방사율의 세라믹을 코팅하고 건조 그리고 열 처리를 통해 복사체의 코팅층을 완성합니다. 이후 외부 케이싱과 곡면 반사판을 제작 조립하고 복사체에 발열체인 시즈히트를 삽입 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열재 삽입과 단자부를 조립하여 발열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후 최종 조립을 완료한 뒤에 성능 검사를 통해 제품의 성능을 100% 확인한 뒤 포장하여 납품합니다.
0: NRTech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apply its solution to a wider range of industrial areas. The company has constantly improved the performances of its products by collecting the data on drying temperatures and far infrared radiation waves.
3: 현재 당사는 건조 시간 단축, 건조 효율 향상과 CO2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영역의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자핵선 발생 장치 자체의 성능 및 기능 향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조 챔버 벽면 반사판 구조의 형상과 원자핵선 발생 장치 배치의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형 선박 블록 도장 건조에 적합한 이동 건점용 도장 건조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기화인 도료 건조 공정과 전용 설비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는 단순한 원자핵선 발생 장치 개선을 넘어 도장 건조 설비와 일반 도료에서 무기화인 특수 도료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Carbon neutrality and sustainable production have grown in significance in varied global industrial sites. Despite the tightened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the company have garnered a lot of attention in overseas markets, including Japan and the US. And the firm has achieved an increase in export.
2: 저희 NRTEC의 목표는 산업 현장의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친환경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원자핵선 복사파 건조 기술, 소음 저감 기술, 대기 환경 개선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국내외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설비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0: NRTech has developed technologies that can reduce energy consumption and increase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market. And it is expected to pave a new path for a lot of different industrial sites all around the world.